0: 8월 31일 월요일, 8월과 9월이 교차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2037님이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라고 하면서 참 좋은 오늘 들으면서 9월을 맞이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첫 곡 2037님이 신청하신 정은지 하늘바라기 피처링의 하림이었어요. 8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다이어리 치면 딱 이 한 달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날인데요. 그런데 8월 한 달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유독 뚜렷하게 남는 기억들 있으신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날은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고 어떤 날은 지금도 사진처럼 선명한 그 8월의 어떤 한 페이지. 힘든 날일 수도 있고 또 너무너무 즐거웠던 날일 수도 있고 너무너무 더운 날일 수도 있고 그 너무너무 때문에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8월의 한 페이지는 어디였을까? 어떤 사연일까 궁금합니다. 8월 돌아보는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오늘도 여러분 빵톡으로 출첵해 주시고요. 문자로도 보내주시고 듣기 모드로도 오늘 월요일 우리 힘차게 시작해요. 류하느님도 어서 오세요. 무더운 8월에 잘 버티고 살아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토닥토닥 8월 마무리 잘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사연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6분이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은빛 잠깐.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속에 있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물이 방금 잠에서 깬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독이며 세포를 깨워준다고 하죠. 금방 일어난 몸이니 놀라지 않게 토닥토닥 부드럽게 깨워주는 다정함이 바로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극과 극의 자극적인 것들에 익숙해지고 있죠. 매운맛도 이제는 극강으로 매워야 하고 단맛도 아주 진하게, 거기에 하나로는 부족해서 단짠 단짠 달고 짠 걸 함께 찾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극들이 우리의 몸에는 결코 좋을 리가 없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밍밍한 물을 무슨 맛으로 마셔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사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자연 염색을 한 옷의 색깔이 인공 염료보다 더 아름다운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한풀 꺾인 듯한, 은은하게 날아간 듯한 그 자연스러운 색감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암처럼 펄펄 끓는 뚝배기 음식도 맛있지만요, 한김 날아간 음식이 사실 우리 몸에는 훨씬 부담이 적죠. 이렇게 한김 날아간 듯 한풀 꺾인 듯한 느낌, 그걸 우리는 요즘 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부는 바람결에서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한낮은 여전히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언뜻 언뜻 피부에 스치는 바람결만큼은 확실히 한풀 꺾인 듯 그 바람 한 자락에서 이 여름의 끝자락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쿨 앤더 갱 체리시 5153님이 아, 감동적인 사연과 함께 이 노래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네요. 아, 세상에 제가 연애 편지를 받는 느낌입니다. 저에게 정말 예쁜 이미지와 그림과 함께 아, 감동입니다. 5153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마음이 함께하는 가을을 벌써 맞이하는 느낌도 있고요. 이미지를 보면서 올여름을 보내면서 마음 한켠 정리해보았다고요. 그래서 수녀님 말씀은 자꾸 마음을 열고 움직이게 해줘요. 그러면서 저에게 편지도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뜨거운 거 좋아하세요? 차가운 거 좋아하세요? 밍밍한 거, 미지근한 거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은 아주 차갑거나 아주 뜨겁거나 이 두 가지를 좋아해요. 그런데 건강에 안 좋다니까 의지적으로 밍밍한 미지근한 그것을 선호하려고 노력하니까 또 미지근한 것도 그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 시기에는 따뜻한 게 땡긴다라고도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몸과 마음에는 이렇게 차갑고 뜨거운 게 아니라 밍밍하고 미지근한 걸 더 건강에 좋다라는 건데요. 아무 맛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세포를 다 녹여준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미지근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엄청

엄청난 또 에너지가 돼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뜨겁지 않아도 너무너무 차갑지 않아도 지금 이 계절과 딱 맞는 그 온도가 어쩌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소확행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계 꼭 알고 넘어가면 좋을 생활상식 재미있는 정보의 잡학사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100원 이름에서 샵 1053 빵토르도 보내주세요. 한동준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한동준이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님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과 주소를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첫 번째는 책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마음의 여정을 담은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의 향기 시집 행복 너의 웃는 얼굴. 특별히 국내 1호 향기 작가 한서영이 만든 은은한 향기를 음미하며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53으로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기시고요. 글머리 책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화 선물입니다. 김지훈, 김성식, 장은아, 이봄소리의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콘서트입니다. 압도적인 음악과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명곡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날짜는요.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원하시는 분 글머리 뮤지컬 하시고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0756님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설탕이나 조미료가 어디 있었을까요? 저 어렸을 때는 엄마께서는 항상 조청을 만들어서 그걸로 고추장 담고 음식할 때 양념으로 사용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서 간을 약하게 하면 맛이 없다고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음식점에 그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면 저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자극적인 맛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미료 잘 안 넣거든요. 그런데 또 외식이 또 맛있어요. 자극적이라 그럴까요? 지정아님, 수녀님 목소리는 들어도 들어도 아주 씩씩해요. 그래요? 군인 하셔도 되게 어울릴 것 같은 목소리. 아, 뭐예요? 군인이요? 군인은 목소리가 씩씩해야 되나 보죠? 아, 지정아님, 칭찬이죠? 고맙습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아침이니까 씩씩하게 해야죠. 우리 아침 9시 우리 천정가족 여러분 에너지 기운 받으시라고 제가 비타민을 많이 먹고 오거든요. 그래서 씩씩하게 시작해봅니다. 오늘 월요일 소확행 퀴즈도 씩씩하게 다들 들어오셔서 정답 주시고 이행시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추억의 노래는 6161님이 신청하신 금과 은의 빗속을 둘이서 그리고 패티킴의 9월의 노래 두 곡 듣고 소확행 퀴즈 만나봅니다.

월요병도 날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리는 소확행 퀴즈. 우리가 이 즈음에 꼭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 정보들 함께 생각해보는 정보와 재미의 잡학사전 소확행 퀴즈로 만납니다. 정답도 좋고요. 정답과 관련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도 보내주세요. 기발한 이행시 환영합니다. 샵 1053 요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오늘의 소확행 퀴즈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분 무조건 선물 드려요. 샵 1053 준비되셨죠?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이것은요? 준비하셨죠? 팔다가 조금 남은 물건을 한꺼번에 싸게 파는 것. 남은 물건을 몽땅 떨어서 싸게 파는 것. 떨어서 싸게 파는 것. 두 글자입니다. 시장 문 닫을 시간 되면 상인분들 목소리가 갑자기 커져요. 자, 남은 거 몽땅 가져가세요. 오늘 다 팔고 들어갑니다. 싸게 싸게 드려요. 골라 골라 마지막 남은 거 다 떨어요. 떨어요. 떨고 있어요. 두 글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내일이면 9월의 시작이잖아요. 아무리 늦더위가 남았다 해도 여름도 이제 끝물. 콧대 높던 여름도 이제 슬슬 값이 뚝 떨어지는 창고 대세일에 들어가는 셈인데요. 여름도 이제 이신세가 될 날이 머지않았죠. 이거 가게에서 남은 물건을 한꺼번에 싸게 파는 행위. 그 물건 자체를 가리키는 말. 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먼지를 떨다. 옷에 붙은 것을 떨어내다. 털어 떨어. 떨다와 연결되는 우리말입니다. 장사를 마친 무렵 팔다 남은 물건을 다 떨어서 싸게 파는 일. 이게 우리 고유어라고 합니다. 우리 고유어. 떨어내다의 첫 글자 떨에 이게 붙어서 형성된 형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은 물건을 한꺼번에 탈탈 털어서 파는 것을 두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 이행시도 궁금합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정답과 함께 또 여러분의 사연 또 기발한 이행시 보내주시면요. 당첨자분들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아 이게 떨 뭐더라 떨 뭐더라 하시면서 떨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송일 수도 있고 정답송일 수도 있고 두 곡 들려드릴게요. 하버드 클린 앤 더리 더리 빅뱅의 더리 캐시 더리 캐시 두 곡 듣고 여러분의 이행시 만나봅니다.

하버드 클린 앤 더티, 빅뱅 더티 캐쉬. 근데요, 제가 빅뱅의 이 더티 캐쉬를 들으면서 떠리로 들리는데요. 더티 캐쉬. 캐쉬를 떠리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와우, 기분 좋은 일 아닐까요? 참 좋은 오늘 은빛입니다. 오늘의 소확행 퀴즈는요, 오늘 정답 바로 떠리였습니다. 떠리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이잖아요. 시장에서 채소나 과일처럼 오래 두기 어려운 식품을 장 마감 무렵 싸게 내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싸다고 무조건 많이 사면 그것도 낭패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다 먹지 못하고 버리면 이거는 떠리가 아니라 내 지갑을 탈탈 떠는 일이 아닐까요? 싸게 사는 것도 좋은데 필요한 것을 싸게 살면 더 좋죠. 그래서 이 늦더위가 아직 남았는데 8월의 마지막 날 오늘 여름이 이거요 이거 하고 마감 세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름 떠리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떠리에 대한 이행시 또 궁금합니다. 함께 만나보죠. 7655님 떨떨떨한 여름도 이 이제는 물러갑니다. 크크크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폭염이 그 더운 폭염은 없을 것 같은 기대는 되는데 봐야죠. 이번 비로 인해서 한풀 꺾일 것 같긴 합니다. 3624님 떨 떨어져도 다시 도전합니다. 이 이것이 나의 좌우명입니다. 어우, 3624님 너무 좋아요. 떨어지는 거는 완전히 포기해야 될 일이 아니고 아, 떨어져 봤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 보는 것도 좋겠죠. 9481님 떨 떨치면 이 이렇게나 편한 것을 예, 떨어내면 내려놓으면 전부 참으로 편하죠. 0603님 떨 떨렸던 일이 있었어요. 어느덧 10개월 이 또한 지나가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달려왔던 시간이 잘 흐르고 있어요. 10개월 동안 떨렸던 일이 있으셨군요. 이 모든 것들이 지나다 보면 그 떨림이 이제 대담함으로 옮겨가면서 용기 있게 펼쳐나가시길 바라봅니다. 4340님 떨 떨기나무 모세의 장면이 생각났어요. 허, 그렇군요. 역시 성경책을 늘 옆에 두시나 봐요. 이 일이 내게 오려무나 할 때 주님께 네 저기 여기 있어요. 제가 할게요 하고 순종해야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뭐 수도자보다 더 거룩하신 것 같아요. 4340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4309님 떨 떨이로 산 복숭아가 이 이렇게 빨리 물러버리니 어서 먹어치워야겠다 배부르다. 복숭아는요 떨이로 산 거는요 정말 그 자리에서 먹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아니면 잼을 만들어 드시든지 그래야 돼요. 저도 경험이 많거든요. 아 이어지는 노래는요 4340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리아킴 위대한 약속.

리아 킴 위대한 약속. 오늘의 소확행 퀴즈는요. 내일부터 9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도 슬슬 떠리로 박앤 대세일에 들어갔으니까 떠리에 대한 여러분의 이행시 만나봤습니다. 떨어내다 떨에 이가 붙어서 형성된 우리의 고유어 형태의 단어인데요. 바로 떨이. 정말 여러분의 재치 넘치는 그 떨에 대한 이행시 너무 즐거웠는데 8766님께서는요. 떨지 말고 이제 그만 고백해. 이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네 곁에는 내가 있잖아. 하트. 아우 스윗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고백 받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9월, 내일이면 9월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알뜰하게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보면서요. 오늘 끝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 그 가사가 들어있는 노래로 우리 마무리할게요.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100점 만점에 사람들이 가장 무난하게 생각하는 점수는 70에서 80점 정도입니다. 수미양가로 따져보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패한 것도 아닌 가장 안전한 점수를 할 수 있는 미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름다운 이 아름다울 미자를 쓴 건 어중간하다고 생각한 이 점수도 노력이 더해지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오늘도 괜찮았고 이번 한 달도 수고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희유곡 7번 D장조 켈번호 205 5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감상하시겠습니다. 리보르페스에게 지휘한 슬로바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0: 모차르트의 디버티멘토 희유곡 7번 디장조 켈보노 205 5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감상하셨습니다. 이 체키아의 지휘자 리보르 베색 굉장히 얼굴이 이분은 그 동양적인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 이제 체코 그 공산 시대 때 이제 지휘자인데요. 국제적으로 활약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슬로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한 곡이었고요.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이미리 씨 생존 신고하러 들어왔어요. 일디님 보고 싶었어요. 김민영 PD님도 안녕하세요. 내일이 9월의 첫날이네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이미리 씨. 김양희 씨 출석해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최영은 씨 8월의 마지막 날도 꼭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상현 씨 안녕하세요. 유쿨 출첵하고 청취합니다. 8월 마지막 월요일 그리고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안경근 씨도 8월 한 달을 참 잘 지내고 마리를 맞았습니다. 장일범이 유쾌한 클래식으로 마무리 잘하고 9월 순교자 상호를 기대합니다. 비가 그칠 줄 모르는 월요일을 함께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비가 굉장히 굵게 많이 오고 있죠. 오우, 자, 이 비가 가을을 재촉하게 되는 비인가요? 자, 엄계선 씨,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님 가족님 가을을 부르는 소리 빗소리 월요일 네덜란드에서 오실 손님 맞이 준비하러 가는 중입니다. 오, 아주 국제적인 분들을 이렇게 또 매일 맞이하시니 재밌으시겠어요. 오늘도 유클과 함께 씩씩한 날 되셔요 하고 올려주셨고요. 윤은구 씨도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자, 박정현 씨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수미 양가의 미가 아름다울 미였군요. 쌀미자 아니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지금 비가 세차게 내려요. 비 오는 날 듣는 유쾌한 클래식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국제구조위원회 현대해상 화재보험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Carlos Gardel이 작곡하고 또 그가 부른 싱어송라이터. 자, Mi Buenos Aires Querido. 내 사랑 Buenos Aires. 이 Carlos Gardel 보컬에다가 이제 테너 Marcelo Alvarez의 또 이 가창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듀엣곡을 만들었죠. 피아노의 Pablo Ziegler, 바이올린의 Fernando Suarez Paz, 그리고 더블 베이스 Héctor Gonzalez, 반도네온의 Néstor Marconi. 이렇게 이 네 명 아티스트들은 모두 이 아수르 피아졸라와 함께 이 아주 최고의 또 이 Tango Quinteto 같이 연주했던 분들이고요. 아주 멋지게 이 Marcelo Alvarez Sings Gardel 앨범 중에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금년 그 월드컵에서 약간 그 전 세계인에게 좀 밉상이 되었던 아르헨티나였지만 역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 땅고의 아름다움 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부에는요.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있습니다. 늦여름날에 듣는 오페라리아 여러분들 많이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 CPBC 평화방송 라디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음악은 여전히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의 산문집인데요. 내 인생을 걸었던 이 한마디는 결국 내 소리를 찾아가는 평생의 여정이 되었다. 이 책은 하모니카 연주자라는 드문 직업의 세계를 다룬 이야기이자 누구나 자기 일과 삶 앞에서 마주하는 질문들에 대한 에세이다. 완벽할 수 없기에 오늘도 연습하는 사람의 기록, 조금 불완전해서 더 인간적인 음악가의 일상, 작은 숨결 하나로 삶을 계속 연주하는 법에 대하여. 연주자의 삶은 늘 불완전하다. 닿을 수 없는 이상을 향해 평생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내가 꿈꾸는 완벽한 소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날은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분명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오늘의 나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 미세한 차이가 나를 버티게 한다. 완벽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나를 평생 연습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윤석 씨가 산문집에서 쓰고 있는데요. 자, 그의 멋진 책. 이 올리브색으로 된 책입니다. 이 책 모두 다섯 분께 드립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수 씨 오셨고요. 이재진 씨 여는 말 들으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김정동 씨도 반도네온의 리듬이 내 마음속에 흘러오네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양선 씨 유클 반갑습니다. 어느덧 8월의 마리를 맞이하는 오늘입니다. 무더위에 힘든 날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위대한 여름에게 감사를 보내며 가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힘든 상황을 잠시라도 접고 유클에서 감사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아, 네. 팔의 사고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자, 좀 복구가 잘 돼야 될 테고 또 없어진 또 이렇게 우리 그 유실된 많은 그 이 인프라와 또 많은 또 세상을 떠나신 분들 정말 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래도 많이 좀 구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루트비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오퍼스 96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감상하실 텐데요. 바이올린의 리나 투르보넷 그리고 포르테 피아노의 오렐리아 비소반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번 G장조 작품 96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바이올린의 리나 투르보넷 포르테 피아노의 오렐리아 비소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여기 또 여러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윤은구씨 유크레에서 소개하는 책은 동네 도서관의 희망도서로 신청하는 것으로 일조합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음악은 여전히 이윤석의 산문집 하모니시스트의 책 하모니시스트의 책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책 아주 잘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이미리씨 오늘 그 처음에 그 성적 얘기했더니 계속 초등학교 때까지는 우수였었는데 중학교 가서 성적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뭐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때 가서 충격을 받는 경우가 좀 있죠. 자 이재진 씨 살짝 빈칸 보이는데요. 오류 때문이야 뭐 이렇게 올려주셨고 유능구 씨 오늘은 조금 바빠서 경청하는 모드로 함께 할게요. 좋습니다. 뭐 든든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르 씨도 오프닝 때문에 웃었어요. 그리고 김정동 씨도 비 오는 월요일 아침이에요. 31일에다가 월요일. 야, 또 화요일부터 9월 1일이 시작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다. 자, 박영주 씨 아이 등원시키고 카페에서 책 읽으려고 나왔는데 가방에 책이 없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빌리나 아니면 좀 책을 사나? 아니, 신문을 사가지고 읽어야 되나? 하여튼 뭐 잡지라도 뭐 그 카페에 있으면 좀 읽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경랑 씨 희귀한 버섯을 또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공부는 참 여러 분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네요. 자 박영주 씨 마음을 바꿔먹고 카페에서 나와 성모당으로 11시 미사 보러 가요. 더 좋은 거겠죠? 아우 훌륭하십니다. 또 성경도 읽으시고요. 자 그리고 또 박영주 씨 빵톡 들으면서 가니까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주 정말 그 최고의 비 오는 날 선물이 아닐까. 또 이런 운명적인 성모당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디단조 작품 15 3악장 론도 알레고로 논트로포 감상하실 텐데요. 브라질 출신의 피아니스트 우리나라 이제 마르타 아레리치가 가을에 오잖아요. 마르타 아레리치하고 또 굉장한 또 친구입니다. 넬슨 프레이어로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리고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디단조 작품 15, 사막장 론도 알레그로 논트로포, 피아노의 넬슨 프레이에르, 그리고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한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라이프지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박영주 씨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즐겁게 가고 있어요. 주님 만나러 가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엄계선 씨, 청주에서 올라온 모임 선배 와이대생이었는데 청주에선 자기가 천재였는 줄 알았는데 서울 올라와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던 옛날 일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혜호 씨, 명도백자님 반갑습니다. 비 오는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미르 씨도 잘 들었고요. 일디님 좋은 날 보내셔요. 감사합니다.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 구 주인공은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입니다.

영국의 뮤지컬 작곡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오페라의 유령, 캣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 수많은 흥행작을 만든 인물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상업작곡가라고 평가했을 만큼 뮤지컬 역사에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토니상과 올리비에상을 비롯해 수많은 상을 받았으며 1992년에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죠.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1948년 3월 22일 영국 런던 켄싱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모두 음악인이어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을 가까이 하며 자랐는데요. 아버지 윌리엄 로이드 웨버는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로 왕립음악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어머니 진 존스턴 로이드 웨버는 피아노 교사였습니다. 동생 줄리안 로이드 웨버 역시 훗날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성장했죠. 이런 음악가 집안에서 자란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 프렌치 오른 등을 배웠고 불과 6살 무렵부터 직접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클래식 음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영국 배우였던 숙모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극장을 자주 찾았고 My Fair Lady 같은 당시 인기 뮤지컬을 접하면서 무대와 음악이 만나는 뮤지컬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에비타. 자, 에바 페론 에비타가 등장합니다. Another Suitcase in Another Hole. 보컬의 사라 브라이트만 노래로 함께 하실 텐데요. 다른 복도에 있는 또 다른 여행 가방. 계속해서 에비타가 이제 그 신분 상승을 남자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웨스트민스터 스쿨을 졸업한 뒤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지만 오래지 않아 학교를 떠났고요. 이후 왕립음악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 웨버의 음악 인생을 바꿔놓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작사가 팀 라이스였습니다. 1965년 17살의 웨버는 팀 라이스가 쓴 가사에 곡을 붙여 뮤지컬 The Likes of Us를 만듭니다. 사회사업가 토마스 존 버나도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당시 무대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음악을 쓰고 팀 라이스가 가사를 쓰는 이른바 황금 콤비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작품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만남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뮤지컬들을 연이어 만들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작품은 요셉과 놀라운 색덩옷, 요셉 and the Amazing Color Dream Coat이죠.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팝 칸타타 형식의 뮤지컬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약 15분 분량의 짧은 작품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공연을 본 썬데이 타임스의 음악평론가가 호평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후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에서도 이 조셉 and the Amazing Dream Color Technicolor Dream Coat 이 작품을 공연하며 점차 작품의 규모를 키워갑니다. 처음 15분에 불과했던 작품은 새로운 곡을 계속 추가하면서 점차 긴 작품으로 발전했고요. 이후 정식 뮤지컬로 자리 잡으면서 웨스트엔드를 거쳐 1982년에는 브로드웨이 무대에도 오르죠. 그리고 이듬해 토니상에서 최우수 뮤지컬을 비롯한 여러 부문 후보에 오르는데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팀 라이스와 이른바 황금 콤비를 이뤘던 첫 작품 중에서 한 곡 듣겠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Joseph and the Amazing Technicolor Dream Coat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Any Dream Will Do 함께 듣겠는데요. 보컬의 David Daltrey 그리고 The Colette Coat Choir가 함께합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조셉 앤 더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 코트, 뮤지컬 요셉과 놀라운 색동옷 가운데서 Any Dream Will Do, 보컬의 데이비드 달트리, 그리고 The Collette Coat Choir가 함께 해줬습니다. 이 곡은 그 가수 유열 씨도 자주 불렀던 기억이 저는 나네요. 이제 유열 형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리고 0321 쓰시는 분, 오늘은 8월 말일 여름이 가기 싫어 눈물 흘리나요? 이런 시적인 표현을? 비가 옵니다. 이 여름 가면 후딱 한 해가 갈 것 같아 저도 여름 끝자락 꽉 붙잡고 싶어요. 정말 너무 이상하시네요. 그 지금까지 빨리 여름아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또 여름 가는 거 싫다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 개인차가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재진 씨, 어떤 꿈이든 괜찮아. Any dream will do.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정수란 씨, 오늘도 감사히 잘 들을게요. 비 오는 날 딱 맞는 선곡.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이재진 씨, 꿈을 꾸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그 꿈을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자, 엄계선 씨는 어렸을 때 언니들 따라가 본 영화 My Fair Lady 보고 와서 종이 인형 드레스 그려서 입혔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My Fair Lady, 렉스 해리슨하고 오드리 헵번 아주 열연했던 그 추억이 나고요. 김정동 씨, 주룩주룩 비가 오네요. 주룩주룩 비, 오늘 또 테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2부에 백지연의 행복한 오페라 있고요. 늦여름날의 추억. 이 오페라에 대한 추억을 함께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유튜브는 없습니다. 유튜브는 좀 나중에 나올 거고요. 염계선 씨가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오늘 알렉산드르 글라즈노프의 쇼피니아나, 이 쇼팽의 모음곡을 가지고 발레곡으로 만든 그런 작품이죠. 자, 작품 46 가운데 7곡 볼로네스 들으시겠습니다. 블라지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한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또 2부에 백재은 씨와 함께 만날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네, 드디어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름의 끝자락에서 여름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늦여름의 노래라는 또 제목으로 우리 또 특집을 마련해 주신 정말 아이디어가 분수처럼 샘솟는 우리 백매초 매초 소프라노 백재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 색깔이 딱 네. 맞게 네. 화이트로
1: 그렇죠.
0: 여름을 떠나보낼 국리를 하고 있는지.
1: 와, 이 SF는 정말. 무엇입니까? 사이언스 픽션입니까?
0: 사이언스 픽션 아니고 Summer Festival. Summer Festival. 원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지만 그렇죠. 오늘은 Summer Festival이다. 그래서 늦여름의 느낌. 어떤 그 LA의 보면
1: 더워.
0: LA에서 네. 마지막 네. 그 LA 필이 여름을 보내는 그 야외 공연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 네.
0: 저도 이제 그 여름을 보내는 느낌으로 서머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사실 오늘이 그 여름 특집이 아니고 다른 오페라였는데
0: 네.
1: 제가 지난주를 보내면서 네. 왜 그 중간에 한참 이렇게 살짝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가을이 오나 보다.
0: 네.
1: 그 너무 저는 기뻤단 네.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이 막 40도에 육박하는
0: 근데 지금 네. 몇 살이신데 9월 네. 중순까지 덥다는 걸 잊으셨어요?
1: 아 그 중간에 약간 속은 거죠.

0: 심지어 추석 때도 네. 더울 때가 있더라고요. 어, 하여튼 뭐.
1: 근데 제가 약간 배신감을 느끼면서 아. 제가 이번 여름은 네네. 뭐랄까요? 그 아이고 더워라가 아니라 어머 깜짝이야 있잖아요. 오. 그래서 어머 깜짝이야 여름을 보내면서 8월 말인데도 네. 날이 이럴 거냐. 예, 예, 예.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여름을 빨리 보내버리자. 그래서 여름아 안녕히 가세요. 빨리 가세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진짜 초여름하고 늦여름이 엄청 길었으면 좋겠는데 아. 요새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여름 막 가다 갑자기 훅 날씨가 그래서 제가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
0: 왜냐면 네. 이제 여름하고 겨울이 길어지고 아. 봄 가을이 짧아져서 네. 금방 또 가을 옷 입나 하면 또 겨울 옷을 입게 되는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되잖아요.
1: 봄 가을 옷이 예쁜 옷이 많은데.
0: 그러니까요.
1: 이게 살짝 이게 긴 팔도 너무 두껍지 않고.
0: 그러니까.
1: 이렇게 반팔을 입어도 너무 어색하지 않고.
0: 아, 봄 가을 옷을 입을 새도 없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싹 바뀌어. 그래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두세 벌씩 입어야 되는 게 아닌가?
1: 아, 그 중간쯤 되면 막 하루에 세 번 옷 갈아입고 막.
0: 하여튼 뭐 네. 태풍만 조심하면 모든 게 늦여름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 네, 네. 그래서 뭐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듯이 여름이 안 가면 잘 가라는 네. 특집을 마련한다. 아. 뭐 이런 기분으로 오늘
0: 야, 역시 정말 훌륭한 우리 메초 소프라노 중에서 발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특집의 여왕 백지은이었습니다.
0: 네. 네. 이제 가시게요?
1: 네. 어딜 가지? 네. 아, 자 그래서 여름의 끝을 잡고 늦여름의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0: 네.
1: 오늘 첫 번째 들으실 이제 오페라 네. 이제 노래들은 그 헨리 퍼셀의 작품이에요. 이 오페라 요정의 여왕 그러니까
0: 아, 요정의 여왕.
1: 요정의 여왕이 어디 나오냐 하면 Midnight Summer Dream.
0: 오.
1: Midsummer Night Dream인가?
0: 네, Midsummer Night Dream.
1: 아 힘듭니다.
0: 예, Shakespeare.
1: 이 한여름 밤의 꿈에 나오는 그렇죠. 요정의 여왕이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서
0: 예예.
1: 사랑하는 남녀들이 제대로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데 결혼식 장면을 굉장히 크게 약간 부풀려 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0: 네, 네, 네.
1: 셰익스피어 작품 원작에는 왜 원작하고 다른 작품들 우리가 요새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파우스트의 천벌에서 원작과 다른 파우스트의 이 파멸
0: 그렇습니다.
1: 아, 요거를 봤고 이번에는 원작에도 없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등장을 한대요. 이들이 이제 의인화 돼가지고 네. 봄은 봄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여름과 가을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굉장히 여름에서 가을 가는 이 트랜지션이 이 변화가
0: 예.
1: 굉장히 아름답고 활기차게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이 가도 너무 섭섭하지 않고 여름아 너 있어서 너무 우리 좋았어. 아. 하지만 봐, 봐라 온갖 빛깔로 단풍으로 물든 이 들판을 봐라.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봐라.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다. 고마워.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여름아 그러니까 섭섭하지 말고 잘 가. 아, 이 노래를 여름과 겨울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지금 들을까요?
1: 네, 들을 겁니다.
0: 근데 이 작품이요. 네네. 최근에 네. 춘천 그 오페라 페스티벌 그래서
1: 진짜요?
0: 네, 고음악 페스티벌인데 여기서 연주가 돼가지고 또 우리 윤지 씨가 이 노래 또 부르고
1: 그렇군요.
0: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헨리 퍼셀의 오페라 The Fairy Queen 요정 여왕 가운데서 Here's the Summer 여기 여름이 그리고 Sprightly, Gay 활기차게 즐거웠으나 보라 See my many colored fears 이제 단풍 지는 나의 벌판을 함께 듣겠습니다. 카운터 테너 제임스 보우먼 그리고 테너 이언 패트리지 그러니까 제임스 보우먼이 여름이군요. 카운터 네. 테너가 그리고 테너는 가을을 노래합니다. 벤자민 브리튼이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네, 해리 퍼셀의 오페라 페리킨, The Fairykin, 요정 여왕 가운데서 Here's the summer, sprightly gay, see my many colored fears. 여기 여름이 활기차게 즐거웠으나 보라, 이제 단풍이 지는 나의 벌판을. 카운터 테너 제임스 보우먼이 여름 역할을, 테너 이안 패트리지가 가을 역할을 불렀고요. 벤자민 브리튼이 지휘한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8월 31일 화요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월요일입니다.
1: 저도 쑥 지나갔네요.
0: 네네. 네. 월요일에 나오시는데 화요일이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늦더위 먹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더워요.
0: 네네네. 네.
1: 자, 그리하여 우리 이 예쁘고 아름다운 곡을 듣고 왔고요.
0: 네.
1: 다음에 들으실 곡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입니다. 사계에 등장하는 도시에서 온 아름다운 아가씨들이요. 아름다운 그대들이요. 이런 이런 노래인데요. 이 사계가 천지창조에 이어서
0: 네.
1: 작곡을 한 대곡입니다.
0: 그렇죠.
1: 만년의 대작이에요.
0: 그렇죠.
1: 이 곡이. 그런데 이 곡을 왜 굳이 사계라는 곡을 작곡을 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천지창조가요. 전작이 네. 너무나 큰 이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야, 천지창조 말고 더 좋은 곡, 더 대작을 한번 완성을 더 해봐. 가로 열고 돌아가시기 전에 가로 닫고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그때 이걸 했으면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곡을 다 작곡을 한 다음에
0: 네네.
1: 우리 하이든 어르신께서
0: 예.
1: 야, 천지창조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면 사계는 나를 끝장냈다.
0: 그렇게까지
1: 작곡하느라고 이렇게 단순한 관현악이 아니라 정말 대규모 관현악 대규모 합창 그리고 신경 써서 작곡한 이중창 독창 이런 거를 정말 연세 많이 드셨는데 이거를 정말 너무 열심히 작곡을 하시느라고 나는 끝장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천지창조가 더 유명하긴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더 애를 써서 예. 열심히 작곡한 곡은 이 사계.
0: 사계도 참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예.
1: 네, 천지창조 쉐풍이 저는 뭐 개인적인 감성으로는 이 메조 소프라노 나오지 않는 이 쓸데없는 천지창조 이런 생각이 늘 드는. 죄송해요.
0: 괜찮습니다. 네. 마음껏 발언하세요.
1: 뭐 메조 소프라노 나오지 않는 뭐 사랑의 묘약 이런 하찮은 막 이런 제가 생각을 하게
0: 그렇죠.
1: 되는.
0: 그거 어떻게 하죠?
1: 네, 왜요?
0: 이제 앞으로 좀 넣어야 될까요? 좀 새롭게.
1: 제가 우나프루티바 이런 거 불러볼까?
0: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우나프 한번 불러볼까?
0: 네,
1: 제가
0: 네,
1: 이 얘기를
0: 네.
1: 대학교 때부터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한테 등짝 맞고 시잘데기
0: 없는 그게 집안 내력이군요. 집안
1: 등짝?
0: 대대로 내려오는 등짝 스매싱.
1: 그렇죠.
0: 와.
1: 뭐 저희 남편 얘기에 의하면
0: 네.
1: 이렇게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면 맞는 게 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0: 그렇군요. 역시 옛날에 네. 투포환을 많이 던졌었는데 힘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 때리는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1: 저도, 맞는 힘으로
0: 던진다? 저도 많이
1: 던진다?
0: 맞아봤는데 뭐 괜찮았어요.
1: 그렇군요. 네.
0: 정신이 번쩍 듭니다.
1: 자, 그래서 잠깐
0: 네.
1: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0: 여름에 열매는 떨어지고 가을에 잎은 시들며 겨울날은 얼어붙지만 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으리. 사랑과 정절이 함께한다면 열매는 더욱 달고 잎은 더욱 푸르며 날들은 더욱 밝게 빛나리. 와우.
1: 이런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것이 시들고 사라지지만 사랑과 정절과 그를 서로를 향한 마음은 죽지 않는다. 결국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이 있어서 이런 열매들을 맺고 우리가 행복했지만
0: 네.
1: 가을과 겨울이 온다고 할지라도
0: 어허.
1: 우리가 그동안 이룩했던 사랑과 정절과 이런 기쁨들은
0: 네.
1: 없어지지 않아.
0: 여름아
1: 수고했다. 하지만 가도 된다.
0: 그렇죠.
1: 요런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 아닌가 해서 타시금 여러분에게 잘 가라. 요런 얘기를 전하는 그런 이중창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네. 아니, 소프라노 네. 일레아나 꼬트루바스 노래를 준비하셨네요.
1: 네, 보자마자.
0: 너무 아름다우시고
1: 맞아요.
0: 정말 착하게 생기시고 그 카를로스 클라이브의 라트라비아타의 주인공으로 나오셨던
1: 맞아요.
0: 그러나 얼마 전 정말 또 타계하신
1: 네, 네.
0: 너무나 정말
1: 천사 같은
0: 천사 같은 분이었죠.
1: 맞아요.
0: 정말 로마니아 출신의 일레나 꼬트루바스 그의 또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 곡을 또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루카스 역의 테너 베르너 크랜이 불렀고요. 이 이르 쉬는 아우스데어 슈타트 도시에서 온 아름다운 그대들이여 요셉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4기의 가운데서 듣겠습니다. 안탈도라띠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 안탈도라띠는 상당히 그 빠른 템포로 지휘하는 지휘자로 유명한데 한번 들어볼까요?
1: 예.

0: 요셉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디 야레츠하이텐 4개 호프켄 번호 21-3 이게 이제 오라토리오 장르인데요. 일 쉐넨 아우스데어 슈타트 도시에서 온 아름다운 그대들이여 소프라노 일레아나 코트루바스 그리고 테너 페르나 크렌이 함께했고요. 안탈도라티가 지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일레아나 코트루바스 세상을 떠나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들을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아 무슨 말씀이에요? 네. 이분이 레코딩을 찾다 보면 그렇게 오페라에서 이상하게 제가 많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레코딩은 뭐랄까요? 그 마리아 칼라스와 뭐 이런 레코딩을 유난히 많이 하신
0: 존 서덜랜드
1: 이런 분들이 있고 실현에서 굉장한 기량을 보여주었을 때 이상하리만치 레코딩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가수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롤란도 비아손 이분은 사실 실연보다 레코딩이 정말 찰떡같이 맞는 소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레코딩에 잘 맞는 소리다?
1: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음색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뭔가 아쉽다고 해야 될까? 뭔가 좀 많이 남기셨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레코딩 회사 사이가 안 좋았나? 뭐 이런 생각만
0: 그래도 꽤 많이 남겼죠.
1: 꽤 있지만 실력에 비해서 좀 더 많았어야 되는데.
0: 아니 그때 너무 무리 많이 해가지고 실연해서 레코딩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때의 이 스케줄은 너무나 정말 지옥같이 많아가지고 스케줄이 그걸 다 소화한 게 좀 무리였죠. 그래서 성대 결절됐잖아요.
1: 그래서
0: 요즘엔 다시 또 자신의 레퍼토리 모차르트나 이런 걸로 찾아가지고 라보엠까지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 네.
0: 재기하고 있죠. 네.
1: 그게 옛날 싱어하고 요새 싱어하고 차이가 옛날에는 그 교통편이 지금처럼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트래블 타임을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에서 오페라를 하고 저 지점까지도
0: 맞아요.
1: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시간도 많이 두고
0: 비행기도 느렸고
1: 네.
0: 그다음에 기차도 느렸고
1: 네.
0: 그리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시간이 걸렸는데 배도 얼마나 그 배 타면 얼마 3개월 막 걸렸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유럽에서 미국 가려면 근데 그 점점 좁아 하니까 막 제트기 타고 슉 다니니까 이게 스케줄을 좀 무리하게 잡게 되는 거죠.
1: 이 공연 끝나고 저 공연으로 바로 투입이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도 엄청났기 때문에 극장에서 옛날 뭐 1950년대 60년대
0: 네.
1: 뭐 한 시즌에 뭐 10작품을 했다 그러면 요새는 30작품 이렇게 되니까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들은 계속 공연이 돌아가고
0: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도 아스미 그리고리안 같은 경우에는요 이 Flying Dutchman, 그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젠타 역을 이제 불렀거든요.
1: 네.
0: 부르고 나서 아니 그 까르멘을 또 언제 연습했는지
1: 그러니까요.
0: 그거를 짤스부르크 페스티벌에 가서 하고 다시 또 바이로이트로 가서 젠타 역을 또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그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야 상당히 그 연습이나 이런 게 상당히 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편이었는데
1: 네.
0: 뭐 워낙에 지금 뭐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성악가이기 때문에 이 아스미 그리고리안의 이 상한가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작년인가?
0: 네.
1: 한국도 오셨잖아요.
0: 그렇죠. 프란도테죠.
1: 네네네. 프란도테. 예. 그러니까 다니는데도 굉장히 많고 노래도 뭐 류 같은 거야 그렇다 치지만 카르멘이나 네. 젠타 역은
0: 투란도트였습니다.
1: 네?
0: 류 아니고.
1: 아 정말요?
0: 네네네.
1: 아 저는 류라고. 그럼 헤비한 역들만 계속.
0: 그것도 돌아... 계속 할 수 있지.
1: 네. 그래서 이제 성악가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0: 네네네.
1: 저것까지는 지금 안 해도 되지 않아? 이런 역들을 하는 조금 오래 들었으면 좋겠는 그 젊은 성악가들이 있는데
0: 네.
1: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오래 듣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알아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셔라. 여름에는 덥지만 그래도 건강 관리
0: 그렇죠.
1: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곡이 베르텔에
0: 네.
1: 나오는 그 샤를롯의 아리아인데요. 베르테르 베르테르입니다. 이 장면이 왜 여름인데 이런 겨울에 부르는 아리아를 가져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샤를롯하고 베르테르하고 만난 것이 이제 작품에서는 7월 초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월 초에 만났는데 이제 그 다음 장면이 9월 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름 동안 열심히라기보다는 정말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 9월이 됐을 때는 이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였는데
0: 그쵸.
1: 곧 마지막에 베르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둘이 정말 격정적으로 사랑에 빠질 뻔한 장면에서 나는 알베르라는
0: 약혼자가 있다.
1: 약속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내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0: 엄마가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1: 그렇죠. 아, 왜 유언을 그런 유언을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0: 남길 수 있죠. 왜냐면 알베르가 이제 아주 성실해 보이고
1: 그렇죠.
0: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건사하기에 아주 좋은 남자다. 엄마가 봤을 때는 그 남자 하긴. 알베르밖에 없는 거죠.
1: 하긴 베르테르보다 훨씬 안정적이긴
0: 아니 베르테르를 몰랐을 수 있죠.
1: 아니, 알았어도 사실 그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입장에서 보면 왜 저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유언을 했을까라고 원망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베르테르 입장이고요.
0: 베르테르는 엄마... 또 시인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네.
1: 뭐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맞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여튼 어머니의 유언에 의해서 나는 당신하고는 맺어질 수 없는 사이다.
0: 네.
1: 그래서 돌아오려면 디마디아 노엘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때나 가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마음을 좀 식힌 다음에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0: 그게 뭐 거의 약간 그 독약 같은 그런 멘트였죠. 오지 말라고 여기서 그냥 딱 끊어줬어야 되는데 또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때 돌아오라 그래서
1: 네네. 끊어질 때 확 끊어주는 게 참 네네. 어떤 면에서는 미덕인데
0: 베르테르한테 뭔가 그 여지를 남겨주는
1: 맞아.
0: 그런 멘트 아 이게 좀 아쉬워요
1: 아쉬웠어요 아니 근데
0: 작품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쓴 거죠 베르테르께서
1: 아니 근데 어쨌든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참
0: 그렇습니다.
1: 어렸잖아요.
0: 본인도 보고 싶었겠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끊는다기보다는 네. 그때 좀 마음을 식히고 돌아와라. 친구로 지내자. 뭐 이런 거였을 텐데 잘 작용하지 않았죠.
0: 여름날도 아니었고 네. 그냥 하루였습니다. 하루. 베르테르하고 샤를로테가 만난 것은 하루였고 무도에 갔다 와서 글래디륜 밑에서 달빛 밑에서 즐겁게 데이트하려고 하는데 네. 그때 갑자기 그 알베르가 돌아왔다.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나 약혼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이러면서 이제 베르테르가 그 자포자기 막 크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1: 그러니까 잠깐 본 여자한테 이게 웬 말입니까? 아.
0: 근데 본인 둘이서 너무 그때 이제 케미스트리가 딱 끌린 거예요, 그죠?
1: 맞아요.
0: 그럴 때가 있다고요?
1: 그럴 때 있죠.
0: 네.
1: 없으십니까?
0: 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1: 당황스러워라.
0: 우리 선생님, 네.
1: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된다면 제가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겠지만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아 그래서 이 아리아를 부르는 동안 네.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
0: 네.
1: 그러나 여름날에 아이들하고 놀던 장면이 이렇게 아리아 가운데 이렇게 살짝 아이들이 떠드는 장면처럼 이렇게 나와. 그 여름날에 아이들이 너를 기억할 것이고 우리가 만났던 그 여름날 요걸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가을에는 결국은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고 그래서 가을로 넘어갔다가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여름 회상 장면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아리아죠.
0: 그렇죠. 그래서. 자, 쥘 마스네 오페라 베르테르 이면서 이제 그 편지의 장면이기도 한데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한 이 콘서바토와 오케스트라인데 문제는 이제 그 이 아스미 그리고리안도 이 마리아 칼라스처럼 자꾸 이제 메조 소프라노 그 레퍼토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르멘 이 마리아 칼라스가 조르주 프레트르하고 녹음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스미 그리고리안이 소프라노인데 또 메초 소프라노 아리아를 제가 공연을 아예 했잖아요. 약간 조금 그 생명의 조금 그러니까 생명력 뭐랄까 그 자기의 이 길게 노래하는데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습니다. 잠깐
1: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0: 근데 워낙에 뭐 잘하셔가지고
1: 그러니까
0: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Jules Massenet 오페라 베르테르 가운데서 베르테르 베르테르. 자, 이 베르테르를 부르면서 이 또 편지의 아리아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그리고 조르주 프레트르가 지휘한 오케스트르 드 라 소시에테 데 콘세르 드 콘서바토아 파리 음악원 협회 관현악단이 연주를 해줬고요. 조르주 프레트르하고 뭐 마리아 칼라스 정말 뭐 단짝 그런 그 지휘자와 소프라노였고 이렇게 또 메조 소프라노 롤까지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거를 또 독려를 했던 그런 또 지휘자였습니다. 이제 조르주 프레트르도 세상을 떠났지만 막판에 이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또 지휘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빈필 사장한테
1: 네.
0: 아니 왜 조르주 프레트르 같은 분을 이렇게 오랫동안 그 빈필의 신년음악회 안쓴 거냐 이렇게 잘하는데
1: 네.
0: 물어봤더니 자기들끼리는 좀 무언의 협약 같은 게 있대요. 이분이 이제 빈 그 방송교향단이나 뭐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었는데
1: 네.
0: 조르주 프레트르가
1: 네네.
0: 그런 분은 빈필에 모시지 않는다.
1: 오.
0: 서로 이제 그런 게 있었대요.
1: 오.
0: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빈 위너 슈타츠오퍼
1: 네.
0: 그 국립 오페라까지는 하지만 빈필에는 초청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르주 프레트르가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내려놓고
1: 네.
0: 이제 그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냥 지휘자로서 이제 노장이 되었을 때
1: 네네.
0: 모시게 되었다고. 그래서 두 번을 했어요.
1: 그걸 사장님께 말씀을.
0: 네, 그 사장.

0: 부모님이 그 오케스트라의 그 바이올린 멤버거든요. 빈필하모닉의 사장은 다 오케스트라 멤버들이기 때문에
1: 아, 진짜요? 네,
0: 제가 이렇게 가서 같이 얘기했어요.
1: 네, 오, 네, 네. 그래서 좀 잘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0: 제가? 저보로 잘하라고 했겠죠.
1: 빈필의 잘해라 이렇게 말씀 왜?
0: 아니 그 굉장히 그 네. 빈필의 네네. 사장들은 네. 아주 그 친근해요. 사람들이 네네 그런 분들이 또 사장이 되고 아주 외교적인 분들이
1: 그렇군요.
0: 되죠.
1: 그렇군요. 뭐 아까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선생님은 없다고 강력한 주장을 하시고
0: 무슨 얘긴데요?
1: 아, 그 왜 오페라에 등장하는 첫눈에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0: 해주세요. 해주세요.
1: 그게 저는 그 전까지 저런 게 어딨어. 무슨 뭐 디스빌티니스 보면 이렇게 막 이거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물도 뚫고 막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0: 네.
1: 때인가
0: 네네.
1: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줄을 이렇게 서 있었단 말이에요.
0: 네네네.
1: 저희 학교는 이렇게 그 교문하고도 이렇게 지하철역하고 멀기 때문에
0: 맞아요.
1: 아 본부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 이렇게 가야
0: 그렇죠.
1: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갈 수 있었는데
0: 맞아.
1: 줄을 한참 길게 서가지고 버스 한 대 타고 두 대 타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앞에 한 10분 정도 서 있어야 돼요.
0: 오케이.
1: 근데 앞에 남학생이 지금도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 남학생이 이렇게 턱 서 있는데 그렇게 뭐 완전 꽃미남으로 잘생겼다 이게 아니고 탁 앞에 서 있는데 어머 그래서 제가
0: 한 발의 곰이야?
1: 살짝
0: 곰 스타일
1: 약간 곰상
0: 베어가 한 마리
1: 곰이 한 마리 딱 서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덩치 큰 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0: 네.
1: 1번 마음에 든 마음이 내가 미쳤나? 2번 따라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0: 그 정도로?
1: 네, 네.
0: 이야.
1: 그래서 제가 같은 버스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을 걸어야 되나? 그 지하철을 이제 지하철 이렇게 내렸잖아요.
0: 예.
1: 그래가지고 지하철 저랑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소위 말하는 그 번따라도 해야 되나?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0: 그렇죠.
1: 어떻게 해야
0: 그
1: 되지?
0: 집 전화번호를 땄어야 됐네요.
1: 그렇죠. 그 어머니가 받으시면 누구씨 네. 계세요? 막 이러야 되는 시절이니까.
0: 무슨 과 학생이었습니까?
1: 몰라요.
0: 아~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철을 따라서 제 반대편까지 딱 가서 그 앞에 갔는데
0: 네.
1: 제가 도저히 이 번호를 물어볼 뭐 저 누구세요? 이게 전혀 이렇게 용기가 안 나가지고
0: 그게 용기 안 나죠, 잘.
1: 그런데 그때 그 기억이 너무나 강력하게 남아 있는 게 세상에 한 번을 딱 봤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저 남자를 따라가서 내가 번호를 따야 되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버스 타고 오는 내내 들었다는 건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 디스빌티니스나 한 번에 보고 뭐 씹 있게 하마노 미미 뭐 이런 게 아 정말 있는 사건이구나.
0: 그럼요.
1: 네네.
0: 그래서 제가
1: 모르신다면서요.
0: 제 아내가 바로 그런
1: 와,
0: 그런 잘, 스토리의 주인공 아니에요.
1: 그렇군요.
0: 제가 첫눈에 반해서 따라가서 우리 결혼했잖아요.
1: 아 번따를 하면 결혼을 하는데 번따를 못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누군지 모르는 그 남학생이 되는 거군요.
0: 와
1: 그런 일이
0: 선생님의 퍼스트 베어 첫 번째 곰이었습니다.
1: 그게 과연 첫 번째 곰인지 두 번째 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첫눈에 네. 반한 곰은 그 곰이 처음이다.
0: 그렇군요. 그럼 왜 여름에 늦여름의 네. 노래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1: 아까
0: 베르테르 때문에?
1: 베르테르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PD님이 10분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는데.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리고 절대 이 남편은 이 방송은 남편이 들으면 안 된다. 뭐 이런.
0: 제가 네. 그 문자
1: 조용히 하세요.
0: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1: 안 됩니다. 네. 전화번호를 네. 모른다.
0: 근데 평소에 이런. 안 들으시나요? 그 진료하시면서?
1: 진료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못 듣는다. 뭐 이런.
0: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1: 네네.
0: 저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링크.
1: 이거 보세요.
0: 네.
1: 자,
0: 네.
1: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들으실 마지막 곡은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마지막 네 개의 노래
0: 네.
1: 등장하는 9월이라는 노래입니다.
0: 네.
1: 여기 보면 이 곡을 마지막까지 들으면 호른이 뒤에 굉장히 긴 후주를 연주를 하거든요.
0: 네.

0: 네.
1: 호르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슈트라우스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악기였다.
0: 그렇죠.
1: 그리고
0: 아버지도 호르니스트였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호른 선율이 정말 헌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마지막 지나고 나서도 계속 마음에 남는 그런 사실 노래도 노래지만 그 호른 맨 마지막 장면이
0: 헌팅을 그때 안 하셨기 때문에
1: 헌팅이
0: 남는
1: 아니라
0: 거죠.
1: 발음이 안 잘. 헌팅 이렇게 헌팅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사로잡고 이렇게 유령이 헌팅한다고 그러거든요. 헌팅. 이렇게 홀려서 듣게 되는 선생님.
0: 아주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1: 헌팅. 오늘 방송 분위기가 왜 이러지?
0: 아주 좋은데요?
1: 그래서 네네. 자 이것도 제가 이 9월이라 셉템버를 들어야지.
0: 셉템버.
1: 근데 이제 제시 노먼이 딱 그 물망에 딱 이렇게 리스트에 딱 오른 순간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제시 노먼.
0: 제시 노먼 뭐 너무 잘 불렀죠. 이분은 뭐 정말 제가 직접 콘서트를 본 게 정말 전 영광이었습니다. 예술연당에서.
1: 부럽습니다. 뉴욕에 있으면서
0: 록스타.
1: 그렇죠.
0: 예.
1: 그래가지고 이 소프라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소프라노들이 카르멘을 부르면 약간 그 약간 뭐라고 그러죠? 만족감이 없잖아요.
0: 약간 좀 이렇게 저음이 잘 안 들리면서.
1: 네. 예. 약간 너무 가벼우면서.
0: 그렇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1: 야, 근데 제시 노먼이 녹음했던 이 카르멘은 맞아. 정말 저의 영혼에 큰 울림을 주었던.
0: 그렇습니다.
1: 소프라노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제시 노먼의 카르멘은 제가 들었던 카르멘 중에 가장 센슈얼한 카르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정말 노래를 영혼의 노래를 부르세요.
1: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신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0: 정원이 슬퍼한다. 차가운 비가 꽃들 속으로 내려앉는다. 여름은 말없이 몸을 떨며 자신의 끝을 향해 간다. 높은 아카시아 나무에서 잎사귀가 하나하나 황금빛으로 떨어진다. 여름은 놀란 듯 지친 미소를 지으며 죽어가는 정원의 꿈속을 바라본다. 여름은 장미 곁에 오래도록 머물러 서서 안식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천천히 커다랗고 지쳐버린 두 눈을 감는다.
1: 그래서 절대 가벼운 여름이 아니라 중후한 여름, 그 중후한 여름이 가는 것을 굉장히 잘 형상화한 노래입니다.
0: 저는 이 곡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듣게 돼서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마지막은 아니고 하여튼 그 스위스의 그 슈타트 페스티벌에서 그 도로테아 레슈만이 이 곡을 불렀던 그 기억이 나네요. 네. 제리아트 슈트하우스의 Fearless의 리더 4개 마지막 노래 2번 September 9월 소프라노 제시 노먼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시면서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생생한 개인사 감사드리고요. 러브스토리 감사드리고 자 오늘 여기서 또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시원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1: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충청권과 전라권 등 전국 곳곳에 내려진 호우특보로 도로와 주택 침수 등 피해가 430여 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에서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일군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국산 배추김치의 안전성 검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71만 명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충청권과 전라권 등 전국 곳곳에 내려진 호우특보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 430여 건이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도로와 주택 침수, 나무 쓰러짐 등으로 인한 소방활동이 43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하천변 2,500여 곳, 둔치 주차장 70여 곳 등 위험지역 2,974개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10개 국립공원의 412개 구간도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순천과 화순, 부산 사하구, 경남 고성, 대구 북구 등 5개 시군구에선 14명이 일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8일 0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전남 광주 영광이 390mm, 보성이 265mm, 순천이 252mm, 경북 상주는 198mm 등입니다. 전북 정읍과 고창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선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에,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전과 세종, 충남에 최대 200mm 이상, 충북에 15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전북 서부에 120mm 이상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엔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일군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중국산 배추 김치의 안전성 검사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수거된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의 시료 전처리와 포름알데히드 검사 과정을 살펴보고 기관별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 정부가 유통 경로 추적에 나섰고 우리 정부도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검사 결과와 별개로 시민이 실제로 구매하고 먹는 단계까지 배추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다음 달 30일까지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와 위생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행정사법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3%포인트 내린 38.9%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8.7%로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1.8%포인트 오르며 5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적인 평가에 앞섰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였습니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불신, 또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의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37.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은 3.9%였습니다. 정당의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3.7%였습니다. 정교유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한 총재는 20대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자금 1억 4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권선동 전 의원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이 확정돼 의원직과 변호사 자격을 잃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해마다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냅니다. 일상에서 고장난 물건을 고쳐쓰고 버려질 자원을 모아 필요한 곳으로 다시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와 생활 방식을 바꾸며 피조물 보호를 실천하는 현장을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우산에서 살대를 분리하고 우산 길이에 맞게 살대를 자릅니다. 부러진 부분은 다른 우산에서 떼어낸 부품으로 교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리를 의뢰받은 우산을 고치는 날이면 작업대가 분주합니다. 수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직접 수리에 도전하고 함께 고쳐 쓰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뜻을 담은 수리상점 곰손입니다.
2: 이 살대 두 개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살대가 없어서 제가 다른 우산의 살대 길다란 걸 좀 가져와서 이걸 길이를 맞춰 잘라서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1: 누구나 하나쯤 갖고 있지만 고장나면 버리고 새로 사는 우산. 곰손이 처음부터 우산 수리에 나선 이유입니다. 곰손은 새 부품을 쓰는 대신 고장난 우산에서 손잡이나 살대를 떼어내 다른 우산을 수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고장나 버려질 우산이 수리를 통해 사용 가능한 우산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3: 수리 상점 유혜민 곰솜 대표입니다.
4: 우산 수리는 무조건 고장난 우산에서 그 부품들을 적출해서 장기 이식하는 것처럼 수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려지는 자원 안에서 다른 부품들을 만들고 계속해서 순환하는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 제품이라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1: 곰손은 스마트폰과 우산 수리로 시작해 바느질을 활용한 옷과 양말 수선, 신발 수선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수리에 관한 국내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곰손은 시민들이 직접 물건을 고치며 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 지금은 무조건 확신이 있어요. 별 문제 생기지 않고 그 문제 생겨도 다시 고칠 수 있다는. 그래서 그 마음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저는 모르는 것 같아서 같이 하나씩 어떤 물건이어도 시작해보기를 권유하고 그 세계로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5: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긴 폭염이 지역 기업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대구 지역 기업 4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1.2%가 최근 장기화된 폭염으로 경영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유통서비스업의 영향이 컸으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냉방, 전력비 증가가 66%, 근로자 건강과 안전관리가 47.5%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77.9%는 폭염을 단기 현상이 아닌 주요 경영 위험 요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기업들은 여름철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고효율 냉방시설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늘 밤 10시부터 범안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무료 도로로 전환합니다. 대구시는 이 도로를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해 지난 2002년 9월에 개통했는데 민간 사업자인 대구 동부순환도로의 운영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면서 내일부터 관리 운영권이 시로 이관된다고 밝혔습니다. 범안로는 수성구 법물동 관계 삼거리와 동구 유라동 안심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7.25km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이번 무료화로 교통비 절감은 물론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무료화와 함께 범안로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정책연구원 제2대 원장에 문홍성 박사가 선임됐습니다. 문홍성 박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제3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제통화기금 이코노미스트,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고 주식회사 두산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내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하는 문 신임 원장은 연구원의 정책 연구 결과를 지역산업 현장과 대구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지휘하게 됩니다.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대구시가 전국 4위에 올랐습니다. 대구시 선수단은 금형, 프로토타입 모델링 등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6개 등 총 66개의 입상 실적을 거두며 종합 4위에 올랐습니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최상위권 성적을 지켜내며 우수한 기술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최한 2026년 GAP 인증 우수 사례 경진대회 생산 부문에서 대상, 금상, 동상을 모두 수상했습니다. 대상은 고령군이 차지했는데 명품 GAP 고령딸기 수출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상은 포도 재배와 수출로 상주시가, 동상은 고추 작목반의 홈쇼핑과 해외 수출 다각화로 영양군이 수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려 소비 판로 확대와 신뢰도 제고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한편 GAP 인증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관리, 유통 단계까지 식품 안전의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국가 인증제도입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명절 다소비식품 제조 판매업소 92곳을 대상으로 위생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 명절 음식 조리업소와 대형마트, 떡, 한과 제조, 가공업소의 청결관리와 개인위생, 보관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하며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담당의 오나경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6: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다사성당 김세호,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21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마침내 이 계절도 끝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일랜드 문학의 거장 윌리엄 트레버가 81살에 발표한 여름의 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이 여름 한철 동안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주 섬세하게 그려지는데요. 여름이 끝날 무렵 남자는 여자에게 이제 떠나야 한다고 털어놔요. 여자가 왜 이제야 얘기하냐라고 묻자 남자는 말하죠. 미리 말했다면 우리 여름을 망쳤을 거예요. 남은 여름 내내. 우리도 이 여름으로부터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간의 시간들을 좀 돌아봅니다. 내가 내내 미뤄둔 게 있는지 아니면 두고 가기엔 아쉬운 건 없는지 말이죠.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신신우 씨인 라디오 빵집 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 함께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와 진짜 시간이 간다 간다 하더니 드디어 이제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여름, 이 계절이 이제는 정말 엔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아 여름 언제 끝나나 해도 끝나긴 끝나나 봅니다. 떠나기 전에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이 여름 내내 혹시 미뤄둔 건 없었을까? 내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 없을까? 이 윌리엄 트레버의 여름의 끝이라는 책 오프닝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또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이 함께한 이 여름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여름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함께하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면서 느끼는 이 감정들, 이 소중함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번 여름 우리 라디오 빵집 정성껏 소리빵 함께 굽고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때 있으셨나요? 저는 여러 가지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뭐 떠올려보자면 우리 열리구비다와 함께했던 빵콘 여름 캠프 특집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끌러지 셔츠 대신에 이렇게 막 유니폼처럼 입고 선생님 와 하고 이렇게 막 놀았던 그 빵콘도 생각이 나고요.

또 우리 책방지게들 함께 모시고 했던 북콘서트도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프로그램 또 모든 만남들이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이번 여름에 정말 맛있게 잘 보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9월에 역시 소박한 북토크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조만간 소식 전할게요. 우리 청취자분들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저희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디오 빵집 함께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마음들 또 시간들 여러분께서 기억나시는 부분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1500님께서 8월이 화살같이 빨리 가서 안 좋습니다. 시간이 나무 늘보처럼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1500님께서는 여름을 또 약간 즐기시는 스타일이시군요. 여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름이 끝난다라는 소식은 참 슬프기도 하겠죠. 내가 바다도 보고 매미소리도 듣고 여러가지 이 산란함 또 하늘을 보는 느낌들 그런 시간들이 좀 서서히 갔으면 좋겠다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드실 것 같네요. 안나님께서 찬미예수님 저도 함께합니다. 모두 8월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 은총 가득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아, 우리 안나님 덕분에 저도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충전되는 것 같습니다. 류하느님께서 용대신부님 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날 비 내리는 오후 신신우신 출석합니다. 뜨거웠던 여름 잘 버티셨습니다. 토닥토닥 8월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번 여름도 진짜 더웠어요. 와, 너무 더웠는데 드디어 이제 서울은 비 소식이 좀 오고 있습니다. 제가 평화방송 오는 길에 이제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아마 지역별로 이제 비가 멈춘 지역도 있을 것 같고 아직 한창 내리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날씨, 이 시간 또 우리 라디오 빵집과 함께 잘 즐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빵집 손님분들 출석 인사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용인의 빵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황베드로님께서 신부님 안녕하세요. 비오는 월요일 신신우신 청취하며 기분 전환 빵집 출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월요일 직장인들에게 썩 기분 좋은 요일은 아니죠. 또 출근해야 되고 이번 한 주가 또 시작이 대불었어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그래도 신신우신 함께 들으시면서 이 월요일 좀 기쁘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 오는 날 예전엔 진짜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신발이 젖으면 어떡하지? 우산은 또 어떻게 쓰지? 막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데요. 이 비 오는 날 또 너무 우울해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또 기쁘게 한번 보내보자고요. 난심쿵님께서 드디어 8월의 뜨거운 여름을 보내게 되었네요. 오늘 내리는 비는 가을비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기온상으로는 여름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입추가 지났으니까 그래도 가을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가을비 네. 함께 또 이 가을비를 잘 즐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신우신에서 매일 또 요일별로 특별한 빵 굽고 있는데요. 월요일 2부 우리 교회 안팎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대석 빵집 사람들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이분에게 새드엔딩이란 없다. 어떤 끝이든 아주 초긍정 하이텐션으로 아주 유쾌하게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MBC PD로 청춘 시트콤 뉴 논스톱과 느낌표 드라마 내조의 여왕 등을 연출했고요. 퇴사 후에는 작가와 강연자로 또 맛있는 인생 2막을 펼쳐가고 있는 김민식의 내 몸을 바꾸는 평생 루틴의 저자 우리 김민식 작가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와, 우리 또 빵집에 또 어떠한 꿀팁들을 또 이렇게 쏙쏙 주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2부까지 본방사수 필수니까요. 우리 2부에 우리 김민식 작가님 함께 만나볼게요. 춘희바라기님께서 오늘 2부 김민식 작가님 기대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별사랑해님께서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릴 거라고 하던데 울산은 잠시 햇살이 반짝입니다. 뜨거웠던 우리의 여름 잘 버텼어요. 또 잘 이겨낼 거예요. 인피니티의 그해 여름 주문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맞습니다.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 너무나도 잘 버텼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 여름 아주 소중하게 또 잘 지내보냈지만 다가올 시간들도 잘 버티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별사랑해님의 신청곡 인피니티의 그의 여름 전해드릴게요.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라디오 빵집에서 여러분 일상에 딱 맞는 맞춤 선곡도 배송해드릴게요. 9155님께서요 가을을 재촉하는 이 여름의 끝자락에 시원한 빗소리 들으면서 떨어지는 기분 으쌰 으쌰 끌어올리면 함께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아 가을이 전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운 거 싫어요.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가 가을 하면 단풍, 낙엽, 뭔가 이 눈도 즐겁고 귀도 즐거운 그런 계절이 또 가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남자입니다 저는. 2037님께서 용디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자 무더웠던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내리는 비로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 같아요. 오늘도 강용인의 빵집 들으면서 힘을 냅니다. 으쌰 으쌰. 박중훈의 비와 당신 신청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또 명곡을 이렇게 또 주문해 주셨네요. 이 라디오스타 OST였죠 이 노래. 우리 2037님 오늘 내리는 비가 또 가을을 불러오고 이 여름을 씻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박중훈의 비와 당신 지금 전해드릴게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젠 괜찮은데. 우리 뷰티풀 미셸님께서 용대신부님 안녕하세요. 비 오는 월요일 오전에 이번 한주 먹을 반찬 만들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가을 좋아합니다. 저는 추녀라고 할수 있겠네요라고 보내셨네요. 저는 가을을 좋아하는 추남, 우리 미셸님은 가을을 좋아하는 추녀. 이번 또한주 먹을 반찬 어떤 반찬 만들고 계신가요? 아, 갑자기 또 점심시간에 맛있는 반찬 떠올리니까 막 꼬르륵 꼬르륵 배가 고파지네요. 우리 미셸님 반찬 맛있게 만드시고요. 한경순 마리아나님께서 출석합니다. 모두들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왜 가슴 한켠이 뭔가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뭔가 이 찝찝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감정이 이렇게 좀 공존하게 되는 걸까요? 좀 헛헛한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벌써 이게 끝이라고? 하지만 또 새로운 시작이 늘 따라오죠. 마지막이어서는 시작과 함께한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헛헛했다가도 다시금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너무 또 이렇게 서운해하고 속상해할 만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 함께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퀴즈. 오늘 문제 함께 하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야지 돈을 버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망칠수록 망했어, 큰일 났어, 이렇게 일에 망칠수록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대요. 자,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 이렇게 망칠수록 돈을 버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답도 좋고요, 정답보다 재밌는 오답도 환영하니까요.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라디오빵집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1: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도자기 통통 십자가, 경북 영양농협 제공 유기농 안심청정 고춧가루, 당신의 매일을 축하합니다. 꽃보라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뜨개 인형을, 농업회사 머쉬드림에서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바삭하고 구수한 울긋 동충하초 동공칩을, 면역 전문 브랜드 슬림바이 365에서 와우 다이어트 100억 유산균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투찡포교 베네딕토 수녀회에서 허브로 만든 힐데갈드 화장품 세트를, 디자인이 아름다운 글라라 미사보에서 미사보를, 아이무드에서 심상무 작가가 원목으로 만든 호산나 성직고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된 생명의 빵을 전하는 미사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특별히 선정된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오늘의 만만한 퀴즈 놓치신 분들 위해서 짧게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아, 망했네. 이번 일 망했어. 이렇게 망했는데 망칠수록 돈을 더 버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지 여러분의 정답 기다려봅니다.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방 방송 토크로 망칠수록 돈을 버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힌트송인 듯 아닌 듯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오늘의 만만한 퀴즈, 망칠수록 돈을 버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재치있는 오답들 많이 보내주세요.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망칠수록 돈을 더 버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지 이렇게 퀴즈 내봤는데요. 오늘 아주 참여 엄청 뜨겁고 재미난 정답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글라라님께서 망칠수록 돈을 버는 사람은 중고가전 제품 사장님? 이 망칠수록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요. 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중고가전 제품들 조금씩 조금씩 고장나 있는데 이거 또 고쳐서 파니까 네 그럴 수 있죠. 8451님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정답은 고물상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고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뭔가 우리 검정 고무신 이렇게 만화 애니메이션 보면 엿 이렇게 사 먹으려고 막 이 냄비 찌그러뜨리고 했던 네,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네요. 디오니시아님께서 대장장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왠지 9471님의 정답과 함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9471님께서 목공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왜냐? 망치를 생각해서 이 망칠수록 돈을 많이 버니까 대장장이나 목공소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이것도 되게 신박한데요. 아 우리 마오가니님께서 이 약간 주식 전문가분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주식 인버트 ETF에 투자하는 사람은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법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주식 인버트 ETF에 투자하시면 네 여러분 망칠수록 돈 번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이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김지혜님께서 그물망 장수로 찍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네, 현주님께서 정답! 어부! 아, 신박한 문제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부죠, 어부. 우리 윤을련님께서도 넌센스 퀴즈인 거죠? 망칠수록 돈을 버는 사람들 정답 어부들 어망치고 물고기 잡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틸다님께서도 이제 어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망칠수록 돈을 버는 사람들 정답 어부였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는 정답과 오답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오늘자 선곡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월요일 2부에 우리 인생의 2막을 펼쳐가시는 우리 김민식의 내 몸을 가꾸는 평생 루틴의 저자 김민식 PD님 만나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2부까지 쭉 놓치지 마시고요. 1부 끝곡으로 멜로망스의 우리 잠깐 쉬어갈래요 들으시면서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처.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 씨의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으로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것은 볼품없지만 이라는 노래 함께 들었는데요. 오늘 서울에는 추적추적 비도 오고 이 여름날도 조금씩 조금씩 지나가고 8월은 또 마지막 날이고 이럴 때 어울리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오늘은 약간 검색 찬스를 써봤습니다. 네.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 하다가 이제 저도 오늘 처음 듣게 된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 이렇게 듣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번 여름 무엇을 남겼는가? 내가 무언가를 남겼다라는 게 떠오르지 않더라도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무용하지 않았구나. 우리에게는 그 흘러간 그 시간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맞이한 건 아닐까. 이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순간 이 모든 게 온전한 나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참 잔나비가 노래 제목을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라고 지은 이유가 좀 궁금해지긴 했는데요. 볼품 없어도 그건 내 거잖아요. 이 내 것인 이상 소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가 이 소중하게 나의 시간을 또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노래 함께 듣고 왔는데요. 경혜님께서 2부 첫 곡도 편안함으로 이 설레게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2부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신신우 씨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 오늘은 김민식의 내 몸을 바꾸는 평생 루틴의 저자 김민식 작가이자 피디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우리 재진님께서 음악도 좋고 이야기도 정겹고 덕분에 즐겁게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의련님께서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렇게 또 노래 가사 되뇌어 주셨는데요. 우리 김민식 작가님과 함께 또 이 시간 더욱더 뜨겁게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갓 구운 빵보다 고소하고 갓 내린 커피보다 극한 우리들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 신신우신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 오늘은요, 김민식의 내 몸을 바꾸는 평생 루틴의 저자 우리 김민식 PD님과 함께 할 텐데요. 우리 PD님,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면요, MBC PD로 청춘 시트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뉴 논스톱과 드라마, 와, 4조의 여왕, 일밤, 러브하우스, 느낌표 등을 연출하셨고요. 이 퇴사 후에는 작가와 강연자로 또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저서로 영어책 한 권 내어봤니? 매일 아침 써봤니?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등이 있고요. 이 블로그 또 공짜로 즐기는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 저의 어린 시절 또 함께했던 프로그램에 피디님과 함께한다니 너무나도 떨리네요. 우리 피디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식입니다.
0: 반갑습니다. 와, 우리 또 평화방송 신신우 씨는 라디오 빵집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여기 좀 나오시는 소감 부탁드릴게요.
1: 저 어렸을 때 제가 진짜 좋아한 책이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이었고 거기 보면 왜 그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그 돈까밀로 신부님이라든지 빼뽀네 엽장과의 그 두 사람의 툭탁툭탁, 그리고 또 세 번째 주인공 있죠. 네. 십자가의 그 예수님. 이 이야기들이 늘 너무 재밌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아주 오래전부터 너무 정겨웠거든요. 네. 내가 좋아하는 책의 제목이 라디오. 근데 오늘 이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저자로서 제 책과 함께 이렇게 들고 나왔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로 우리 피디님께서 만드셨던 프로그램, 여러분 아마 이 BGM 제가 부르면 바로 아실 겁니다. 따라라 따다 따따따다따다. 이 러브하우스 또 느낌표. 저의 이제 일요일 밤을 늘 책임져 주셨던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만드신 PD님인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뭐 저는 24년간 MBC에서 PD로 일하다가 지금은 퇴직하고, 한창 코로나 때죠. 2020년에 명퇴하고 지금은 작가와 강연자로 살고 있습니다.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0: 와,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우리 이렇게 방송 다 퇴직 후 지금 인생 2막을 살고 계신 우리 김민식 PD님 또 작가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MBC PD 시절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그중에서 약간 가장 애정을 많이 쏟았다 했던 나의 정말 이 사랑하는 손가락 아이와 같은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 있나요?
1: 제가 아마 여러 프로그램 중에 제가 제일 아끼는 프로그램은 청춘 시트콤 뉴 논스톱인데요. 그게 저의 연출 데뷔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신인이었지만 저랑 같이 일하는 조인성, 장나라 다 그때는 무명의 신인이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했던 시절 만들었던 프로그램인데, 제가 논스톱 하면서 느낀 거는 완벽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서툴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뭔가를 재미난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드는 것도 즐거운 작업이 아닌가라는 걸 깨닫게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제가 24년간 PD로 일을 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데뷔작, 연출 데뷔작, 신인 시절에 만든 작품이라는 걸 생각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남은 인생을 신인의 자세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책을 쓸 때도 신인 작가라는 마음으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라디오 신인 출연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설렘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약간 첫사랑과 같은 작품이네요. 그 작품이. 그게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정말 신인의 마음으로, 정말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어떻게든 만들어져 가는구나.
1: 그렇죠.
0: 우리가 이 완성된 그런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나오게 되고,
1: 그렇죠.
0: 안동 펑크니까요.
1: 맞습니다.
0: 나오게 되고 그것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1: 운이 좋았죠.
0: 사실 이제 그 시트콤이라고 하는 장르가 정말 그 시대를 약간 강타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요즘에도 좀 보거든요.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옛날 그때 그 시절의 시트콤들을 막 이렇게 다시금 올려주고 사람들이 아, 왜 요즘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안 나오나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또 프로그램 제작사로서 지내셨는데 또 어떠신가요?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 사람들이 그때 프로그램들을 지금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시 찾아본다라고 할 때
1: 저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참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즘 최근에 저는 사실 극장 가서 제일 재밌게 본 건 오디세이거든요. 네. 어쩌면 3000년 된 그 이 유럽의 어떤 그 문명사에 있어서 중요한 원전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다시 기술로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화면에 구현해내는 시대고 그리고 20년 전 30년 전 제가 만든 시트콤도 유튜브에 가면 올라와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만든 영화도 자꾸 이제 새롭게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문화적으로 너무 풍요롭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다만 이런 시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네. 너무나 보고 싶은 거 봐야 할 것들이 넘치다 보니 내가 뭔가 나를 깊숙하게 만드는 좀 깊이 만들 수 있는 작업들을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저는 남이 만든 걸 보는 것도 좋지만 네. 내 것을 뭔가를 자꾸 만드는 노력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정말 많은 정보, 저 그렇죠. 많은 콘텐츠들을 네. 우리가 지금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네. 그 안에서 나란 누구인가?
1: 그렇죠.
0: 나의 것은 무엇인가를 그렇죠. 찾아내는 게 맞습니다. 훨씬 또 중요해지는 네, 그런 네.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이제 또 이렇게 제작자였지만 이제 약간 출연자로서 이제 변신을 하셨어요.
1: 네, 네.
0: 이제 뭐 유튜브, 아, 세바시, 네. 또 최욱의 또 프로그램 이렇게 또 나오셨는데
1: 뉴퀴즈도 나오고 막. 네. 사실 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제가 PD를 일하면서 네. 밤을 새워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막 열심히 만드는데 화면에 나오는 건 주인공만 나오잖아요.
0: 아, 그렇죠.
1: 저는 언젠가는 네. 내가 화면에 나오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요즘 제가 유튜브에 나가면 아 네. 그렇죠. 이제 제 얼굴만 한 두 시간 내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 PD로 일할 때보다 그냥 작가로 출연자로 사는 지금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0: 이 분명 한 프로그램을 딱 봤을 때 청취자들 뭐 시청자들은 이제 진행하는 사람
1: 그렇죠.
0: 뭐 이렇게 뭐 출연자만 보지만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손길들이 이렇게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뭐 네. PD님, 작가님, 그렇죠. 뭐 감독님,
1: 맞습니다.
0: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 제작자와 출연자 지금 이렇게 딱 비교해 본다면
1: 네.
0: 어느 시절이 나의 캐릭터인 것 같다 좀 더 어떤 느낌?
1: 저는 되죠? 지금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MBC에서 24년간 PD로 일하면서. 네.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최고 전성기는 PD 시절이 아닌가. 그 시절에 원래 대학 졸업하고는 영업사원으로도 한 2년 일을 하고 그리고 통역사도 해보고 다양한 직업을 해봤는데 PD라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0: 네.
1: 근데 52에 제가 MBC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네. 정리해고 당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처음엔 되게 꿀꿀했어요. 아 나는 PD로서 뭔가를 재미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인데 남은 평생 앞으로 한 70, 80까지 살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남아있는데 뭘 해야 될까.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퇴직하고가 인생이 훨씬 더 즐거워요. PD로 일할 때는요. 작가 눈치 봐야 되고요. 출연자 섭외해야 되고요. 눈치 봐야 되고 구슬러야 되고 시청률 나오면 부장님한테 가서 빌어야 되고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냥 네. 오로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강연만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책이 좀 덜 팔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안타까워해요. 이 좋은 책을 왜 안 읽는 걸까. 유튜브 출연 조회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냥 안타까워요. 이건 안 본 사람만 손해지. 보면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런 귀한 콘텐츠를 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드라마를 했다가 망하면은 네. 작가한테 미안하고 배우 볼 면목이었는데 이제는 망하면 저 혼자만 망하면 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은 뭐 근데 적어도 이제 신부님한테 눈은 끼치지 네. 않기 위해서 네. 최선을 한번 다해보려고요. 네.
0: 저는 이제 이 신신우 신 DJ를 맡게 되면서 약간 방송국 쪽에 대한 이제 경험이 좀 쌓이고
1: 네.
0: 이제서야 약간 지평이 막 열리기 시작해서 약간 PD를 좀 꿈꿔보기 시작했었거든요. 이제 내가 만약에 PD가 된다면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네. 저런 그렇죠. 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1: 그렇죠.
0: 아 우리 방송국에서 이런 것도 좀 알아줘야 되는데
1: 맞아요.
0: 이런 마음들 약간 열정
1: 네.
0: 불타오르는 약간 정말 신입사원의 약간 열정이 좀 있는데 우리 좀 잘 팔리는 콘텐츠 약간 미리 좀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 약간 이런 거 하면 잘 팔릴 것 같다. 제가 한번 신입의 마음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1: 개인적으로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자세는 그냥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만드는 사람이 즐거워야 합니다.
2: 아.
1: 만드는 사람이 힘들고 괴로우면은 네. 보는 사람이 그게 읽혀요. 아, 저 사람 지금 되게 긴장해 있구나. 뭔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지금 버벅거리는구나. 이게 읽혀요.
2: 네네.
1: 저는 청춘 시트콤 유논스톱을 할 때 촬영 현장에서 네 웃습니다. 어떤 연기를 해도 막 웃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전 절대 현장에서 소리 지르지 않고 욕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2: 네.
1: 왜 그러냐면 이걸 재미난 뭔가를 만들면서 우리가 즐거워야 그걸 보는 사람도 즐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빵집도 신부님이 이걸 진행하시면서 즐기셔야 돼요.
2: 네.
1: 신부님이 즐기시면은 청취자분들도 그 느낌이 와요. 아, 이분 너무너무 본인의 일을 사랑하면서 네.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까 연출 얘기하셨는데요. 네. 연출보다 출연이 100배 더 낫습니다. 진짜로. 출연이 100배 더 나아요. 무슨 연출입니까? 얼굴이 안 나와요. 밤을 새워서 내가 고민하고 편집해도 얼굴이 안 나와요. 출연이 최고입니다.
2: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연출을 하든 뭐 진행을 하든 일단 만드는 사람이 즐거워야 된다.
1: 그렇죠.
2: 즐겨야 된다.
1: 그렇죠.
2: 약간 그런 느낌. 네. 너무나도 큰 또 교훈 꿀팁 이렇게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약간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오늘 이제 피디님 작가님께 이렇게 하는 것처럼
1: 네.
2: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예. 뭐 강연도 다니시고 뭐 네. 방송 출연도 하시고 지금까지 약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으시면서 아, 이 질문 진짜 좀 곤란했다. 어떻게 대답하지? 했던 질문이 있으신가요?
1: 질문 중 가장 대답하기 난감했던 질문은
2: 네.
1: 바로 지금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난감한 질문이 없거든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없어요.
2: 네.
1: 그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사람들이 강연장에 가서 저자가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답을 하기 곤란한 이유는 내가 이걸 잘 답을 잘 모르는데 왠지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냥 모를 때는 저는 어떤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답을 모를 때는
2: 네.
1: 죄송합니다. 저 모릅니다. 제가 뭘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겠어요. 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2: 네.
1: 지금처럼 난감했던 질문 난감했던 질문이 없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난감하죠.
2: 아.
1: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어떤 질문이 나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난감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2: 네.
1: 아까 했던 말씀 제가 드렸던 얘기에 좀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이럴 때 괴로운 이유는 잘하려는 욕심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즐기셔야 됩니다. 잘하려는 마음 속에는
2: 네.
1: 나 이거 실은 잘 못하는데 더 잘하고 싶어라는 욕심이 있고요. 즐기려는 마음에는
2: 네.
1: 나 이거 잘하잖아. 사람들 나 이런 거 좋아해 라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질문이든 그냥 즐겁게 난감함 전혀 없이 그냥 대낮게나 그냥 되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2: 네, 약간 이 말씀은 어떤 모든 콘텐츠 제작자뿐만 아니라 약간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1: 맞습니다.
2: 그런 답변인 것
1: 맞아요.
2: 같기도 해요.
1: 네.
2: 내가 뭐 회사 일을 하든 뭐 맞아요. 자영업을 하든
1: 맞아요.
2: 자꾸만 내가 내 약점은 숨기고 싶고
1: 맞아요.
2: 내가 뭐 내 강점은 드러내고 싶고
1: 맞아요.
2: 이럴 때 내가 정말 일하러 끌려 나왔는지 아 뭐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1: 네.
2: 라는 그런 마인드 든지 아니면 정말 뭐 즐기려고 내가 이걸 하는 게 너무 재밌고
1: 맞아.
2: 신나니까 하는
1: 맞아.
2: 건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또 요즘에 이렇게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1: 네.
2: 혼자 보내시는 시간도 많다라고 좀 들었어요.
1: 저는 PD로 일하면서 너무 이렇게 항상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2: 네.
1: 그분들의 일을 다 제가 들여다봐야 돼요. 대본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 작가가 일이 끝나고
2: 네.
1: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오케이 NG 결정을 해야 배우의 일이 끝나고 촬영 감독님의 그 앵글에 대해서 내가 확정을 지어야 촬영이 끝나잖아요. 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는 게
2: 네.
1: 나이 들고 나서 그냥 퇴직하고 나서는 그냥 제 멱살만 잡아 끌고 가면 돼요. 책을 쓰든 강연을 하든 나만 설득하면 되고 그리고 저는 관계 관리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인 것
2: 네.
1: 같아요. 내가 나를 좋아해야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 줄 수 있고 관계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요즘은 그냥 나 자신과의 관계를 근데 나 자신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2: 네.
1: 왜 어떤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신부님을 만나면 신부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같이 하면 되잖아요.
2: 네네 그렇죠.
1: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해주면 돼요. 저는 제가 책 읽고 글 쓰고 길을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2: 네.
1: 여기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면 쓸수록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죠.
2: 이전까지는 이제 정말 여러 뭐 출연자들, 뭐 작가님들, 정말 약간 내 업무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좀 더 이게 초점을 두고
1: 그렇죠.
2: 또 어떻게 보면 네. 직무가 그러니까
1: 그렇죠.
2: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약간 나 자신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1: 그렇죠.
2: 그런 식 혼자만의 또 시간을 이렇게 가지셨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저서들을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1: 네.
2: 그 중에서 이제 실용서가 한 권이 있어요.
1: 네.
2: 재테크와 관련된 이렇게 책이 있어요.
1: 네네네네. 재테크.
2: 어쩌다가 좀 쓰시게 된 건가요?
1: 그냥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꿈이 언젠가 나이 들어서 그냥 부자로 살고 싶다가 저의 꿈이었고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그냥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요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걸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더라고요.
2: 네.
1: 그러니까 뭐 한 50억, 100억을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작으면 부자예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그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요.
2: 네.
1: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벌고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데 그러면 저축액이 적죠. 벌면 무조건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면은 삶이 아주 윤택해지고 저축액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써서 즐거운 사람이 아니라 돈을 저축해서 내가 모아놓은 통장 잔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즐겁다라는 걸 깨닫고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라는 재테크 책을 썼다가
2: 네.
1: 요즘 20, 30대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진짜 와 뭐 제목을 이따위로 짓냐. 야, 무슨 월급의 절반을 재테크하래. 아니 1960년대생 꼰대 아저씨 맞네. 그거는 90년대 그 주거비용이라든지 월세가 적을 때 얘기고 요즘 월급은 통장을 스쳐서 살아진다고요. 그래서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2: 네. 이 또 젊은이들의 그 약간 하소연처럼
1: 그렇죠. 네.
2: 하지만 또 제가 듣기로 이제 별명을 하나 들었습니다. 월천거사시라고.
1: 아, 예. 부끄럽습니다.
2: 네.
1: 이게 월천거사가 원래는 제가 네. 월요일마다 출근하기 싫어서 1000번을 울어서 월천거사였거든요.
2: 네네네. 오늘 월요일인데.
1: 근데 요즘은 이제 그냥 월에 천 이상을 수익을 올리는데 이게 MBC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던 사람이
2: 네.
1: 퇴사하고 나와서 혼자서 일을 하면서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비결이 뭘까? 이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55세부터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2: 네.
1: 월에 300 정도 이상을 벌게끔 연금 저축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2: 네.
1: 30대 때부터 저는 연금을 모아왔고 그러니까 55부터 개인연금 300만 원이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2: 네.
1: 55세 이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지는 않겠다고 미리 결심을 한 거고요.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거든요.
2: 네.
1: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쓰고 내가 좋아하는 강연 주제를 골라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잘하는 일이 되고 수입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월에 천을 버는 저는 그 비결은 월에 300을 연금으로 매달 나올 수 있게끔 확실하게 먼저 준비해 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미리 이제 약간 바탕을 깔아놓고
1: 그렇죠.
2: 한 거네요. 내가
1: 그렇죠.
2: 뭐 지금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했을 때 안 돼도
1: 그렇죠.
2: 생활은 된다.
1: 먹고 살 만한 어떤
2: 네.
1: 기초는 마련돼 있다. 인생은 기세거든요. 기세 싸움. 인생은 기세 싸움이야. 이게 스님 그 신부님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 진행도 기세 싸움이야.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시청자들 이게 약간 기에 눌리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내가 인생은 기세 싸움인데 이 기세 싸움의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2: 네.
1: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강연 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제가 중고등학교 진로특강 가면요.
2: 네.
1: 애들이 잘 안 들어요. 막 이렇게 저 골리고 놀리고 하는
2: 네네네.
1: 친구들도 있어요.
2: 네.
1: 괜찮아요. 어차피 니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네. 굶어 죽지는 않아. 나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고 갈 거야. 라고 하다 가면은 선생님들은 좋아해요.
2: 네.
1: 애들이 싫어하는 얘기도 막 해주시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인생은 기세인데
2: 네.
1: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자신감. 근데요. 사실 이제는 어지간하면 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우리가
2: 네, 네.
1: 생활하게 되잖아요.
2: 네.
1: 그리고 나라에서 복지 혜택도 많이 되고 우리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고 기준을 높이 잡아서 막 부자 흉내를 내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 어떤 과시성 소비라든지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저는 먹고 사는 거는 누구나 다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2: 네.
1: 그걸 끊임없이 묻고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일단 찾는 과정
1: 그렇죠.
2: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
1: 그렇죠.
2: 이게 함께 진행이 돼야
1: 맞습니다.
2: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더한 그런 스트레스 없이
1: 맞아.
2: 이익을 또 맞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2: 그냥 뭐 갑자기 방송을 듣고 인생은 기세라고 하셨으니까 전 내일 퇴사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할까? 이런 이유 아닙니다. 네. 미리 준비도 하고
1: 저 30대부터 예. 연금 모아놓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2: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가야 된다. 아, 네. 네. 우리 재진님께서 와, 네, 우선 즐기기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실비아님께서 아, 피디님 여러 가지 조언을 참 재밌게 설명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
1: 감사합니다.
2: 우리 피디님과의 이 대화 너무나도 즐거운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디님과 궁금한 내용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 103 유료 문자나 우리 빵톡 또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어떤 질문이든 또 우리 함께 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곡 어떤 곡 좀 가져와 주셨나요?
1: 저는 조용필님의 바운스를 좀 한번 이렇게 신청하고 싶었는데요. 네. 저는 이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떤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가슴이 뛰는 삶이 저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신신우신 출연 제의 받고 너무 저는 설레고 가슴이 막 뛰었단 말이죠. 오늘 이렇게 가슴 뛰는 순간 함께 듣고 싶은 곡 조용필의 바운스입니다.
2: 함께

0: 조용필의 Bounce 함께 듣고 왔는데요. 뭔가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설렘이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 경혜님께서 와 오늘 기를 팍팍 받는 기분입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틸다님께서 인생에 철저한 준비가 있으셨네요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30대부터 네. 약간 나의 이 인생 2막을 네. 미리 좀 꿈꾸고 준비를 하셨던 건가요?
1: 저는 30대에는 인생 2막 감히 준비할 생각 못했고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20대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를 찾고 그 일을 찾아가는 시기가 20대라고 생각하고요. 30대는 그렇게 해서 찾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30대고요. 40대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인생 이모작 준비를 해야 되는데 40대 때 제가 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회사에서 가끔 이렇게 그 MBC 사회공헌실 같은 데 연락이 와요. 네. 지역 고등학교 같은 데에서 PD가 와서 학생들 PD 지망생들 위해서 진로 특강 해달라 그럴 때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돈은 별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네. 어떨 때는 무료 그냥 재능 기부로 하는 행사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 그걸 왜 갔냐면 어차피 나는 MBC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그러면 내가 MBC에서 PD를 일하면서 배운 것 중에 세상과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그냥 PD 경험을 저는 학생들과 나누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돈을 안 받고도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네. 그때 제가 한 게 그러면 어쩌면 나는 50 이후에 60 이후에 MBC에서 퇴직하고 나서는 강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근데 강연을 잘하고 싶은데 강연이 어렵더라고요. 네. 잘하기가. 네. 그다음 깨달았어요. 강연을 자 여러분이 어떤 인생 이모작을 준비를 할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강연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봤거든요. 네. 다 책을 쓰셨더라고요. 책을 썼다는 건 그 책의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MBC 다닐 때도 매년 한 권씩 책을 쓰면서 강연 주제를 쌓아왔죠. 그게 때로는 영어 공부고 때로는 글쓰기고 때로는 여행이고 자산관리 건강관리 매년 한 권씩 책을 쓰면서 강연 주제를 늘려왔고요. 저는 그래서 40대 때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중 하나는 뭐냐면 네. 언젠가 50, 60 이후에 내가 나이 들어서 회사를 나와서 혼자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 중에 돈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근데 이거를 60 넘어서 퇴직하고 나서 돈 안 받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왜 그러냐면 네. 60 이후가 되면은 네. 퇴직하고 나서 월급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어떤 일이 왔는데 돈 안 받고 해야 되잖아요. 네. 약간 마음의 부담이에요.
0: 그럴 것 같아요.
1: 월급 받고 일할 때 봉사나 이런 사회 어떤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고 그럼 월급이 있으니까 돈 적게 받아도 부담이 없잖아요. 네. 퇴직하고 나서는 그 일을 열심히 꾸준히 해서 그 일에서 돈을 많이 벌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0: 약간 인생 2막의 준비, 약간 은퇴 이후의 준비는 내가 이제 은퇴가 이제 내년에 은퇴네 이제부터 찾아볼까? 가 아니라 미리 내가 월급을 받고 그렇죠. 뭔가 생활이 되고 맞습니다. 이런 여유들이 있을 때 지금 만약에 돈을 받지 않고 내가 오히려 뭐 조금 더 투자를 뭐 한다
1: 그렇죠.
0: 뭐 배우면 배우고 뭐 강의를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무엇인가
1: 맞습니다.
0: 이렇게 찾고 인생 2막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거군요.
1: 근데 또 인생 2막 준비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네. 여러분이 인생 1모작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30대 40대 때 직장에서 하는 일은 대충 그냥 그냥 직장은 월급 그냥 받아서 재테크의 그 종잣돈 모으는 용도지라고 생각하고 설렁설렁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첫 번째 일에서 주된 직업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인생 이모작 준비는 절로 되거든요. 네. 오늘 저만 하더라도 왔을 때 신부님이 처음 딱 보시고 저보고 피디님이 만든 프로그램 다 재밌었어요 라고 할 때 제가 기세가 살아나요. 근데 이렇게 인생 이모작 한다고 어떤 분이 왔는데 근데 선생님 저기 인생 이모작 이거 하시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원래 직업에서 뭐 하셨나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라고 할 때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가 꺾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40대 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 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 이모작의 최고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인생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약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그렇죠. 관련된 문제인 것 같기도
1: 맞습니다.
0: 해요. 내가 정말 이 30, 40대에 찾고 노력하고
1: 그렇죠.
0: 준비하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나중에 2부가 되었을 때 정말 즐거운 걸 그때 실행할 수 있는
1: 그렇죠.
0: 힘을 미리 키워놓는 거죠.
1: 그렇죠. 네.
0: 예를 들어 뭐 내가 이제 이 운동 3대 운동을 뭐 500을 칠 거야 그랬는데 헬스장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지금부터 나 도전했으니까 네. 마음 먹었으니까 할 거야라고 하면 이제 골병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약간 그런 느낌이죠.
1: 맞습니다.
0: 미리 헬스장 다녀서 근력도 좀 키워놓고 딱 이제 운동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정말 그걸 도전하는. 네.
1: 인생 이모작을 너무 이렇게 소득과 연결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퇴직 이후에 내가 좋아하는 일 뭐가 있을까 세 가지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나의 애정, 열정, 충정을 찾아보면 됩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고요.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조직에 대한 충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신부님, 신신우신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독실한 가톨릭 신자시라면 평소에 같이 성당 다니는 교우분들에 대한 애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리고 이 포교 활동이라든지 또는 신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가톨릭 공동체에 대한 어떤 충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충정을 안고 그러면 내가 60 이후에 우리 동네 성당에서 또는 우리 교우 모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는 것 거기서 저는 인생 이모작은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0: 우리 또 신앙인들에게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까지 꿀팁을 이렇게 또 주셨는데요. 우리 또 피디님께서도 이제 뭐 작가이자 지금 뭐 강연자이자 네. 여러 가지 이제 엔잡러로 사실은 또 그렇죠. 지내고 계시는데
1: 네.
0: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가장 나중에 듣고 싶은 호칭 나에게 약간 이렇게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호칭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작가입니다.
0: 작가.
1: 왜냐하면 제가 PD는 방송사에서 뽑아줘야 되고요.
0: 네.
1: 교수는 학교에서 불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작가는 그냥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쓴 사람이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0: 아.
1: 그리고 왜 작가라고 해서 네. 아 제가 한 15년 전에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말하기가
0: 아,
1: 기가 눌리죠.
0: 네.
1: 아니 15년째 책 한 권 안 썼는데 무슨 작가야라고. 저는 그래서 매년 한 권씩 씁니다. 매년 한 권씩 쓰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원고 작업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글 한 편을 쓰는 사람이 작가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그러면

0: 지는 분이시죠. 작가가 이렇게 부지런하면 출판사 네. 편집자들이 힘든데요. 저는 딱 한 권만 씁니다. 그런데 정지호 작가님을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 이렇게 SNS도 팔로우하는데 네. 보면 진짜 아이들과 같이 막 이렇게 태국 치앙마이 한 달 살이 하면서도 글 무지하게 쓰시고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이 작가라고 생각해요. 찐 작가는 맞아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원고료 입금이 돼야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쓰고 싶은 이야기 내 삶의 경험을 글로 녹이시는 분들 정지호 작가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마침 이렇게 책방지기로 나오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약간 작가는 이제 글이 흘러넘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는 글을 잘 주워 담아서 하루하루 꾸준하게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그렇죠. 작가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데 또 이렇게 매일의 또 글쓰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 바치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글 한 편 쓰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 좀 최근에 이제 글들을 또 쭉 쓰셨을 텐데 그러면 네.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은 책 어떤 책 좀 써보고 싶으신가요?
0: 저는 이 항상 이렇게 그 이렇게 아까 이렇게 어떤 분이 댓글에 아 이분은 인생에 준비가 있으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큰 계획을 잡고 갑니다. 제가 52의 나이에 MBC에서 쫓겨났고 그러니까 구조조정 당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가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리해고라는 건 개인의 삶에는 크나큰 불행이잖아요. 원래 MBC는 좋은 회사예요. 네네. 버티면은 60까지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52의 나이에 정리해고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구조조정 선택하고 나왔다면 남들보다 8년을 더 빨리 나온 건데 네. 그러면 나는 노후를 좀 더 남들보다 더 빨리 겪었다고 생각하고 이 시기 동안 노후 대비에 대한 책을 1년에 한 100권씩 읽고 노후 대비에 대한 책을 써보자. 그래서 첫 번째로 쓴 책이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 그래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썼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올해 나온 책이 내 몸을 바꾸는 평생 루틴. 이건 건강 관리에 대한 책이고요. 네. 저는 노후 대비해서 세 가지 관리가 필요한데 자산관리, 건강관리, 마지막은 시간관리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나올 책 시간관리에 대한 지금 원고를 네. 모으고 있습니다.
1: 시간관리 짧게 약간 중요한 부분 한두 개만 딱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시간관리의 핵심은 뭐냐면 네. 시간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네. 시간관리를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멀티태스킹을 해요. 그래서
1: 맞아요.
0: 운동하면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유튜브 강연 보면서 네. 길을 걸으면서 뭐 이렇게 쇼폰 보면서 막 그러시는데 저는 한 번에 하나씩만 정확하게 저는 운동할 때 절대로 저는 길 산책할 때도 네. 귀에 음악 같은 거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내가 운동할 때는 운동만 하고 책 읽을 때 뭐 이렇게 음악 듣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책 읽을 때는 글에만 집중합니다. 시간 관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정확하게 집중하는 겁니다.
1: 이 또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작가님의 다음 책이 나오면 그때 또 약간 이렇게 네. 책방지기로 모셔가지고 네. 그 얘기를 또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라디오 빵집도 약간 시간 관리 우리 작가님과의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잘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책 얘기를 안 그래도 해주셨으니까 네. 김민식의 내 몸을 바꾸는 평생 루틴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네. 출간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해서 쓰시게 된 책인가요? 약간 이런 배경을 좀 담고 있나요?
0: 저는 드라마 피디로 일하면서 촬영할 때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 촬영 현장에는 과로사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하루에 잠을 2시간, 3시간 자면서 일을 하다 보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래서 저의 이 현직에 있을 때 저의 꿈은 살아서 퇴직하는 거였고 그래서 52의 나이에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걸 그러면 잡고 나가면 나는 적어도 살아서는 퇴사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왔고 나와서 보니까 그다음에 깨달은 게 노후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1: 네.
0: 저는 52에 나와서 이제 구조조정 당하고 나와서 했던 게 매일 탁구장 가가지고 네. 동네 탁구장에서 탁구 쳤거든요. 어느 날 우리 탁구장에 플래카드가 붙은 거예요. 네. 김준창 회원님의 팔순을 축하드립니다. 요즘은 건강관리 잘하시는 분들은요. 팔순에도 네. 날아다니십니다. 탁구장에서. 그때 문득 한 생각이 내가 52에 MBC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네. 80까지 내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하면 28년이잖아요.
1: 그렇죠.
0: MBC를 다닌 게 24년인데 네. 어쩌면 내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MBC 퇴사 후에 28년이 아닐까. 근데 저는 70, 80에도 그럼 내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우선해야겠다 생각했고 건강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뭘 할까 건강에 대한 온갖 책들 한 2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네. 저는 독서를 할 때 저만의 어떤 습관이 있는데 네. 뭐냐면 책 한 권을 읽고 나면 네. 한번 찾아봅니다. 이 책을 읽고 딱 한 가지 내 몸에 좋은 습관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그걸 시도를 해보고요. 네.

0: 습관을 뭐 이렇다면 어떤 책에서 어떤 습관이 좋다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한 3주 동안 네. 휴대폰에 알람을 띄워놓고 아침에 그 활동을 계속 해봅니다.
1: 네.
0: 3주쯤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알람을 지워요.
1: 네.
0: 알람을 지워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절로 하고 있으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알람을 지우니까 까먹고 안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습관은 나하고 안 맞는 습관이에요. 그러면 그건 이제 지우고 그쯤에 다시 읽은 책에서 또 새로운 습관 하나 찾아서 네.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제 건강에 좋은 습관을 하나 둘 모았고 그렇게 해서 몸에 좋은 습관들이 뭐가 있을까 모아서 소개한 책이 네. 내 몸을 바꾸는 평생 루틴입니다.
1: 아 그렇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 같은 데서 운동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누워서 이 눈 운동한다고 하거든요. 분명 몸을 움직여서 따라해야 되는데 보기만 한다. 좋아요만 눌러놓는다.
0: 맞아요.
1: 그런데 진짜 그런 책들을 읽고 내가 그중에서 나한테 맞는 건 무엇인가 실제로 해보고 네, 그것도 이렇게 모으셨네요.
0: 지금 용디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영상을 보고 이렇게 흘러 지나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동기부여가 좀 약해요. 근데 책은 한 4-5시간 한 네. 2-3일 정도 쭉 길게 읽다 보면 이 저자가 나를 깊이 설득하는 느낌이거든요. 책을 읽고 나서 변화를 꿈꾸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게 저는 훨씬 더 저의 경우는 더 쉽고 그래서 저는 독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 네. 아 너무나도 좋은데요. 이 책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상은님께서 노력과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임유리님께서 전 오늘부터 일기를 한번 써보려고요 라고 이렇게
0: 너무 좋아요.
1: 해주셨어요. 일기 네. 쓰는 것도 좀 좋은 습관이겠죠?
0: 일기는 제가 이제 만약 우리 유리님이 일기를 쓰신다면 제가 권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1: 네.
0: 내가 오늘 행복한 이유. 그러니까 아침에 저는 항상 아침에 쓰거든요.
1: 네.
0: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하루의 일과를 쫙 반복하고 난 다음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가장 즐거웠던 일 하나를 딱 가지고 내가 어제 행복했던 이유는 이거야. 용디님 말씀을 듣다가 한강길을 따라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해도 되게 좋은 산책 코스가 있구나라는 걸 내가 방송 듣고 내가 한번 한강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았어.
1: 네.
0: 절두산 성지에서부터 한강순례길이 너무 좋았어. 뭐 이런 내가 어제 해서 좋았던 일에 대해서 내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쓰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매일 한 가지씩 찾고 즐기는 사람이구나. 나 자신을 긍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기를 쓸 때는 감사 일기로 쓰시면은 네. 참 좋습니다.
1: 네. 너무나도 좋네요. 우리 또 이렇게 많은 저술 활동과 또 강연들로 지금도 이렇게 현실에 충실히 이렇게 또 살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인생 정말 이제 많이 남았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뭐 아까 팔순 얘기도 뭐
0: 그렇죠.
1: 해주셨지만
0: 네.
1: 뭐
0: 네.
1: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앞으로의 약간 나의 인생 여정, 내 삶에서 네. 가장 큰 약간 궁극의 코어는 어떤 걸까요?
0: 저는 설렘과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2에 명퇴하고 나서 의외로 노후 대비 콘텐츠에서 많이 느낀 건 뭐냐면
1: 네.
0: 많은 유튜버에서 노후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노후가 되면 뭐 이런저런 의미로 뭐 이렇게 돈이 없어지고 관계가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노후를 그렇게 불안과 공포의 시간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냥 설렘과 즐거움의 시간. 이제는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노후는 기나긴 행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렘과 즐거움을 찾아 살고 싶고요. 오늘도 여기 방송 달려오면서 너무 설레고 즐거웠어요.
1: 네. 아, 이 정말 설렘과 즐거움 약간 선물과도 같은 그런
0: 그렇죠.
1: 느낌이 드는데요.
0: 네.
1: 만약에 내 인생에서 받았던 선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 하나씩 있다면 가장 내가 소중한 받았던 선물과 앞으로 이런 선물을 받고 싶다 이런 큰 행복과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0: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학교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1970년대 그 시절에 세계 문학 전집, 아동 문학 전집을 사주셨어요.
1: 네.
0: 저는 그 50권의 책이 제 책장 옆에 꽂혀 있는 걸 보고 책 읽는 습관을 길렀는데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책 읽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조금 일찍 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평화방송 앞에 있는 그 명동성당 지하 그 면회실에
1: 네네.
0: 이렇게 가서 앉아서 조용히 책 읽다가 왔고 저는 짬나면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길렀다는 게 제 평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1: 네.
0: 저에게 찾아올 선물은 읽고 싶은 수많은 책들이죠.
1: 그렇군. 아직 읽지 못한, 아직
0: 그렇죠.
1: 읽지 않은
0: 네.
1: 그 책들이 우리에게 또 기다리고 있다.
0: 네.
1: 뭐지? 우리 정지우 작가님이 지난 목요일에 해주셨던 말씀과

0: 내가 정주 작가님을 좋아하는 네. 이유가 있어. 아,
1: 저랑 또 이렇게 아,
0: 김민석 작가님도 그렇고 예전에 여기 출연하셨던.
1: 네. 네. 우리가 또 내 그런 어떤 열정과 의지 또 그런 거와 별개로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죠.
0: 않죠.
1: 네. 그런 삶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내가 마주하는 어려움 또 피하고 싶은 순간을 그래도 내가 건강하게 힘을 내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뭐가 있을까요?
0: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네. 반겨주셔야 됩니다. 아. 제가 봤을 때 사람의 인생이 위대해지는 순간은 뭐냐면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고 성장할 때 사람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거든요. 근데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삶이라는 뭐냐면 아무런 도전이 없는 삶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적당히 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은 뭐 지나고 나서 뭐 나쁜 삶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삶이 아주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저는 제가 최근에 지난 6월 달에 바르셀로나 여행 갔다가 네.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면서 첫 번째 문이 순환의 문이잖아요. 네네. 순환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누군가가 위대해지고 그리고 저는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30대부터 신인 건축가 시절에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맡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망한다고 죽지는 않더라고요. 저 시트콤 막 여러 번 망해봤거든요. 네. 시청률 망한 적 많은데 망하면 쪽팔려 죽을 줄 알았는데 네. 안 쪽팔려 안 죽어요.
1: 안 죽어요?
0: 나만 알아요. 시청률 망한 거 나만 알고 아무도 네. 몰라요. 망한 작품은 어차피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네. 후진 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망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다 들이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너무나도 좋고요. 우리 미실님께서 책 읽는 습관 이제부터라도 드려야겠네요. 정말 유용하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우리 김민석 PD님, 김민식 PD님과 함께 너무나도 이제 소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 벌써 이렇게 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찾아와 버렸어요.
0: 벌써 그렇게 됐군요.
1: 네.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과 함께 저희 이제 끝곡으로 우리 네. PD님께서 작가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네. 함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끝곡 혹시 걱정 말아요 그대 괜찮을까요?
1: 좋습니다. 네.
0: 저는 제가 이제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여러분들께 지금 권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삶은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게 저는 상수인 것 같아요.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 일이고 그럴 때마다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이 평화방송에 나와서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에 제가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는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열심히 하셔서 오래 사시고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쓰신 책 이야기로 신부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응원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김민식 PD님과 함께 아주 맛깔난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으로의 또 활동들 앞으로의 나아감들 안에 또 행복 가득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빵집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우리 돌아온 신신우신 찐 크루 17이다와 함께하니까요. 내일도 라디오 빵집에 많이 놀러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캐팅
1: 에몬스 가구
2: 캐팅
1: 숙명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캐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캐팅
1: 집을 완성할 땐
2: 캐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캐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 옆 캐팅.
3: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러워 말이야.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혹시 양말에 난 작은 구멍 하나가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으로 숨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어른이 된 지금은 아 구멍 났네 이 정도로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 어릴 땐 왜 그렇게 부끄럽고 민망했을까요? 근데 그 구멍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양말에 난 작은 구멍 하나는 숨고 싶을 만큼의 부끄러움이었는데 벽에 있는 작은 구멍 하나는 사랑 가득한 가족 사진 액자를 걸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또 바늘구멍만한 작은 틈으로 스며들어오는 빛은 어둡고 캄캄한 방을 한 줄기 희망으로 밝혀주기도 하잖아요.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이라는 새로운 시간 앞에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거대한 문이 아니라 그저 숨 쉴 수 있는 작은 구멍, 작은 틈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행복 가족들의 일상에 숨 쉴 수 있는 작은 구멍, 작은 틈이 되어드리고 싶은 오늘은 8월 31일 연중 제22주간 월요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이찬원 나의 오랜 여행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찾지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가 있죠. 내 앞에 있는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길도 막혀 한 발 내디딜 수조차 없는, 그래서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순간이요. 지금 네팔 홍수 피해 지역 어디엔간 갇혀있는 분들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터널에 혹시라도 갇혀있을지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터널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고 산소를 공급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사람을 꺼내기 위한 커다란 출구를 만들 수는 없어도 작은 구멍을 통해 공기를 보내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혹시라도 좁고 어둡고 캄캄한 커널 속에 있을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아직 살아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한순간에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 작은 숨구멍 하나를 내듯 누군가를 통해 힘든 시간을 견딜 한마디를 전해주시기도 하고, 또 성경 속 낱말 하나, 문장 하나를 통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숨구멍 같은 희망을 내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요. 오늘 하루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숨구멍, 그게 뭔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은 뻔한 정답 속에 센스가 샘솟는 오답을 찾아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뿅. 네팔의 홍수 참사에 국내 종교계도 잇따라 애도 메시지를 내고 긴급 구호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 가톨릭 교회도 위로 메시지와 함께 국제 구호망을 통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고 사랑과 정의를 증진하는 데 헌신하는 교회법상 공법인인 이 단체는 과연 어딜까요? 1번 국제 까리따스, 2번 국제 카리스마, 3번 국제 캐러비안.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토 유튜브 채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보다 더 매력적인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꽃보라에서 세례명이나 성경 구절을 새길 수 있는 머그컵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 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희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풀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힌트송 잔나비와 카리나가 부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잔나비와 카리나가 부르는 사랑의 이름으로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국제 카리타스였습니다. 국제 카리타스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162개의 카리타스 회원 기구들의 연합회인데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인종이나 종교, 문화의 구별 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과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비춰 세상에 사랑과 정의를 널리 전하기 위해 1951년에 교황청이 설립한 공법인입니다. 유엔 협의기구 지위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윤세호님 1번 국제 까리타스, 엘리사베님도 국제 까리타스, 달건안드레아님 1번, 4023님 1번, 너튜브로도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맞히신 분들은 방송 후에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머그컵 탐내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오늘 오답 선물로 걸려 있습니다. 오답 문자 만나볼게요. 5208님 카톡 해줘. 도우러 갈게. 깨톡. 아, 맞네요. 한국인이라면 이렇게 깨톡하면 바로바로 보고 바로바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연락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멀리서나마 기도로 함께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3127님 같이 갑시다. 이거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연설 아니에요? 같이 갑시다. 맞아요. 이게 뭐 다른 나라라서 내일 아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일이라는 거. 9736님 카인드 손, 아, 친절한 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그러시면서 근데 네팔에서 국제구호팀 입국을 거부하고 있어서 카리타스 팀이 도울 수 있을지 점점점 하셨어요. 아, 맞습니다. 지금 네팔에서 국제구호팀을 지금 입국을 안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2015년이었나요? 대지진 때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구호팀을 보내긴 했는데 그래서 더 지휘체계가 혼란해지고 공항이 마비되고 또 구호인 척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이런 혼란을 마주한 적이 있어서 지금 거부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지금 피해자가 많고 사망자가 많아서 뭐 조만간 이런 또 국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오늘 오답 선물은 같이 갑시다 3127님께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로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머그컵에 새기고 싶은 세례명이나 성경 구절도 남겨주세요. 8월의 마지막 날이자 새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은, 비 오는 날 뭐해?

우리 차 한잔하면서 수다 떨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엘리사벳님, 휴가 나왔던 시몬이 다시 군대 보내고 허전한 마음이에요. 또 11월에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좋습니다. 아유, 또 이런 만남과 헤어짐을 겪으셨군요. 사랑하는 우리 손주. 맞아요. 또 기다림의 시간이 마냥 뭐 싫진 않잖아요. 그 간절함, 어떤 볼 수 있다는 희망, 설렘, 기다리는 내내 행복함.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힘이 전해져서 우리 시모니도 훈련 잘 받을 거니까요. MJ The Great님, 비 오면 찌짐 굽어야지요 하셨어요. 아, 오늘 좀 구우러 가시나요? 안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2시쯤 비가 내리겠지? 하고 이 노래를 선곡했는데 비가 안 오네요. 그래도 저녁쯤에 또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 찌짐. 좋습니다. 저도 먹으러 가야겠어요. 이미테레사님, 저는 비 오는 날 외에는 매일 아침에 만보 걷기를 하는데 오늘은 아직 만보를 다 못 채워서 저녁에 마저 채울 생각이랍니다. 이런 성실한 분이 있나. 보통 이렇게 비핑계로 아, 오늘은 비 오니까 여기서 끝, 이렇게 좀 나랑 합의를 보지 않나요? 근데 다 채우시겠다는 그 결의. 아, 그때 무슨 체과식 다이어트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이 자세만 봐도 성공하실 것 같아요. 오유고님, 엥? 오늘 여태 9월인 줄 알았어요. 아직 8월이군요. 네, 8월 31일입니다. 이게 또 31일이 월요일에 이렇게 밑에 있고 달력에도 이렇게 쭉 딸려가지고 구석탱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31일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직 8월입니다, 여러분. 3417님, 애매한 날짜를 핑계로 휴가 내고 강원도에 왔습니다. 슬슬 대구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죠. 아유, 잘하셨네요. 맞아요. 물론 뭐 7월도 31일이 있고 7, 8, 9, 10월도 31일이 있고 그렇지만 뭔가 이게 월요일이 31일이니까 진짜 좀 애매하긴 해요. 휴가 잘 내셨네요. 아, 저도 휴가 낼 걸 그랬나 봐요. 대건 안드레아님, 오늘 아침 너무 상쾌하게 시작했어요. 어제 제주 축구팀이 3-1 완승을 거두고 경기장에서 예쁜 유니폼까지 샀거든요. 아유, 기분 좋으시겠네요. 아, 그리고 유니폼. 저도 요즘 이렇게 운동 경기 응원하는 팀에 그 운동 경기복 사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입고 응원하는 거랑 안 입고 응원하는 게 느낌이 달라요. 너무너무 공감됩니다. 3417님, 2887님이네요. 죄송해요. 2887님, 비핑계로 빨래를 미루다가 하도 쌓여서 그냥 돌려버렸어요. 그래요. 또 비가 계속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더 미룰 때도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부지런히. 또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널고 하면 시간 금방 갈 거예요. 오늘 차담 선물은요, MJ 더 그레이트님, 너튜브 남겨주신 분, 그리고 3417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앞으로 한 걸음 더. 아네스의 행복찻집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망의 월요일 코너 월요 청년대회. 월요 청년대회 오늘 코너 속 코너는 우리 교구 청년들의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는 나의 청춘순례 준비했는데요. 우리 교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교구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대교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난달 우리 교구 청년들이 잘츠부르크 대교구 청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함께 다녀오신 젊은이 사목 대리고 임형준 그레고리오 신부님과 청년 대표로 김현진 로사리아 자매님을 행복찻집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저는 젊은이 사목 대리고 기획연구부에서 있는 임형준 그레고리오 신부라고 합니다.
0: 드디어 뵙네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계산분당 김현진 로사리아입니다. 이번 청년교류 행사에서 한국 청년들의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0: 멋지십니다. 자매님도 바로 옆에서 오셨군요.
3: 네.
0: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저희가 보니까

0: 이게 구면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모든 행복 가족들과도 구면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주보에 대문 사진으로 장식이 됐죠. 8월 16일자 주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는데 주보 대문에 실린 소감이 어떠신가요?
1: 사실 저는 교우분들 잘 못 만나고 이 주보를 잘 못 보니까요.
0: 네.
1: 그 주변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때 단체 톡에서 이제 우리 주보에 나왔어요 하는 덕분에 이제 알게 됐고 교우청에 몇몇 신문님들은 아, 잘 다녀왔냐 그거 네. 보고 알았다 인사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듣고 깜짝 놀라셨겠어요. 내가 나왔다고? 맞죠? 네.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2: 저는 진짜 DM으로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0: 네.
2: 예전에 주보 속지에 진짜 작게 나왔는데도 어떻게 알고 다 DM이 오더라고요.
0: 아.
2: 그래서 다들 주보 열심히 보내 문화 홍보국 직원분들 되게 뿌듯하시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날
2: 원래 뭐 주보 잘 안 챙겨가는데 그날은 하나 챙겨서 갔습니다.
0: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딱 출연함으로써 주보를 열심히 보게 되는. 그 주보 사진 조금 확대해보면요. 이렇게 제가 잘 찾았을까요? 맞아요? 화면 보이세요? 아, 화면이 안 보이시는구나. 네. 아, 네네네네. 여기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제일 끝에 신부님 그리고 앞쪽 왼쪽에 우리 자매님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사진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다른 단체 사진 하나 더 보면요. 이번에는 짤츠부르크 분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보자, 우리 신부님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부님이 여기 약간 조금 못 나오셨어요.
1: 아, 그래요?
0: 약간 찡그리게 나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은 또 보면은 아 예쁘게 나오셨어요. 아, 상큼하게 이렇게 나오셨네요. 근데 보니까 하늘색 야구 유니폼 같은 걸 입고 계시는데 네. 이게 무슨 의상이에요?
2: 아, 사실 그 옷이 사실은 네. 대구 FC 축구 유니폼인데요.
0: 네.
2: 일단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잘츠부르크 측 신부님들 이제 선물 고를 때 아이디어를 냈는데
0: 네.
2: 운이 좋게도 채택이 되었어요.
0: 축구로?
2: 왜 운이 좋았냐면은 이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대주교님께서 축구 엄청난 축구 광팬이시래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네, 그걸로 선물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0: 안 그래도 여기 커플티를 입고 있는 게 할아버지가 계�셔서 이 할아버지는 누구지 했는데
2: 아, 네. 대주교는 네, 잘츠부르크 대교구장 대교구장 프란츠 라그너 대주교님이세요.
0: 아, 그렇군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것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축구 유니폼 선물. 우리 앞에서 빵톡에서도 이렇게 축구 유니폼 샀다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또 선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두 장 사셨대요. 아, 하나 또 주교님 드리세요. 대건 안드레아님. 좋습니다. 근데 왜 두 분만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2: 제가 따로 챙겨갔어요. 제 거를.
0: 아, 그래요. 저 네. 그래서 커플룩을 입고
2: 네네, 이거 노는 거예요.
0: 네. 아, 그 사진만 봐도 이번 교류 행사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다녀온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대교구가 우리 교구와 자매 교구를 맺고 있잖아요. 자매 교구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신부님?
1: 제가 물론 우리는 한국 어로는 이제 자매교구라 부르고 네. 독일어는 이제 파트너교구라고 부르거든요.
0: 파트너.
1: 네, 파트너 듀제사라는데
0: 네.
1: 이 자매 파트너교구라는 게 교구 간의 어떤 깊은 유대감 안에서 신앙이나 각자의 문화를 나누고 또 특별히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런 어떤 자매교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라틴어로 미사를 했는데 모국어를 하듯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구와 교류를 통해서 이 다른 문화 안에서 신앙을 배워보자라는
0: 네.
1: 취지로 이 자매 교구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0: 아, 네. 말 그대로 정말 어떤 교류를 하는 그런 교구군요.
1: 그렇죠. 네.
0: 파트너라고 또 생각해도 의미가 잘 와닿습니다. 그러면 이 짤츠부르크 대교구와는 언제 어떤 계기로 자매 교구가 된 건가요?
1: 일단 우리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에서 65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서 각 대륙에 있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구 중에 몇 교구를 선정해서 이 유대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취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후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네. 이제 대표진 대주교님들께서 모여서 네. 교류를 하시고 공동사업문을 작성을 하셨는데 예, 그때 이후로 이 자매교구가 형성이 되게 됐습니다. 1974년 9월에 지금 선종하신 우리 이문희 대주교님과 서정길 대주교님 때 이제 서한을 작성을 하셨거든요.
0: 와, 꽤 오래됐네요.
1: 네.
0: 짤츠부르크가 우리의 유일

0: 유일한 자매 교구인가요?
1: 이게 그때부터 교류가 자주 있었던 교구가 우리의 잘츠부르크 교구라서 잘츠부르크 교구만 이제 우리 자매 교구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타이중 교구 대만에 타이중 교구가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역사가 시작될 때는 이제 아프리카에는 모콩고의 케일라 콩고의 모콩고의 케일라 교구 그리고 이제 남미 볼리비아의 산 이그나시오 데 벨라스코 교구가 있어요.
0: 너무 많네요.
1: 네, 그리고 대구 교구와 우리 잘츠부르크에서 네 개 교구가 그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처럼 청년 교류 행사는 그 70몇 년도에 때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거예요?
1: 네, 그때부터 바로 시작되지는 않았고요. 이 청년 교류 행사라는 건 네 개 교구가 다 같이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대주교님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2007년 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시작이 쾰른에서 시작되었던 세계 청년대를 이제 기점으로
0: 네.
1: 이 잘츠부르크가 우리 대구 대교구가 청년 교류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어요.
0: 그렇게 됐군요. 네. 다른 나라랑도 이런 교류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리고 뭐 이번 청년 교류 이런 모임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구 신부님들도 지금 두 분이 잘츠부르크에서 유학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듣기로 우리 그레고리오 신부님도 잘츠부르크로 유학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맞나요?
1: 지금 일단 오스트리아에 한 분이 계시고 독일에 한 분이 계시고요.
0: 아, 그렇게 해요?
1: 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2016년에 나가서 작년 25년까지 유학생활 보냈습니다.
0: 오래 계셨군요. 그러면 뭐 언어는 물론이고 현지 사정도 잘 아시니까 우리 청년들도 아주 지금 엄지척 해주고 계시거든요. 청년들이 아주 든든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2: 진짜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할 게 없었거든요. 신부님들이 다 와가지고 이거 맛있는 거다면서.
0: 메뉴도 추천해 주시고.
2: 나 유학할 때 내가 진짜 좋아했던 거다면서 이 빵에 이 잼과 이 크림치즈를 발라 먹어야 된다.
0: 와.
2: 이런 거. 막 고등어 사주시면서 네. 고등어 살 다 발라주시고.
0: 살까지 발라주시고. 이보다 더 현지 가이드가 없네요. 안 그래도 지금 너튜브에 미스터 제이님께서 젊은이 사목대리구의 빛, 미소 천사, 이 시대의 성인. 님 그레고리오 신부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미스터 제
1: 누구시 반갑습니다.
2: 저 진짜 아무 누군지 모르겠어요.
0: 저도 모르겠어요.
1: 누가 알 거 아니에요.
0: 굉장히 좀 친절하신 분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 월요 청년대회 최용석 신부님도 임양준 신부님과 로사리아 그리고 이변에 다녀오신 모든 분들 너무 좋은 시간이셨던 것 같아요 하셨어요. 맞죠?
2: 네. 네.
0: 그 자세한 이야기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멜로망스 우리의 이야기

0: 멜로망스 우리의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우리 1789님께서 안녕하세요. 행복차집 처음 들어보는데요. 로사리아가 들으라고 들으라고 300번 말해서 회사에서 몰래 듣고 있어요. 우리의 안 떨고 말할 수 있게 잘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뭐 친구분이신가요?
1: 맞는 것 같아요.
0: 300번 들으라고.
1: 300번까지 나왔어요. 3번.
0: 아유, 감사하네요. 또 이렇게 또 응원하러 와주시니 더 감사하고요. 네, 우리 로사리아 자매님 안 떨고 잘 얘기하고 계시고요. 우리 워리어 청년 대회 지난달 자매 교구인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대교구로 2026 청년 교류 모임을 다녀오신 임형준 그레고리오 신부님, 김현진 로사리아 자매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짤츠부르크 다녀오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뭐 전반적인 일정이 어땠나요?
2: 일단 전체 일정은 7월 16일부터 26일까지로 진행됐고요.
0: 10일이네요.
2: 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짤츠부르크 안에서 하는 시간은 17일부터 22일까지를 했습니다.
0: 네.
2: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중심을 잡고 하고 있는데,
0: 네.
2: 첫 번째 아무래도 미사고요.
0: 미사.
2: 이제 대주교님들이 해주시는 미사를 하고, 대신 이 미사에는 독서나 화담서를 한국어로도 하고, 네, 독일어로도 하고. 뭐 이번에 하느님의 어린 양도 우리 율동 했었죠.
0: 율동까지 했어요. 나머지 미사 경문은 영어로 하시나요?
2: 보통 미사 경문은 이제 독일어로 하는데 저번 방문 때는 이제 또 영어로 해주시기도 했었어요. 22년도 했던.
0: 네. 미사 자체도 새롭네요.
2: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들이 시간, 다 같이 뭐 우리가 소풍을 가는 시간이고, 세 번째가 홈스테이,
0: 네.
2: 네 번째가 이제 내용적으로 우리가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등등 이제 내용 교류를 하는 거를 늘 하고 있어요.
0: 아, 교류도 하고.
2: 네.
0: 그리고 홈스테이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숙소가 그냥 홈스테이 가정에서 쭉 머무는 거예요?
2: 우리가 주말에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는 이제 홈스테이 가정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0: 네.
2: 미사도 그 본당에 가고요. 그 외의 시간들은 이제 짤츠부르크 교구에서 제공해 주신 숙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0: 그러면 자매님은 홈스테이 해보신 거겠네요?
1: 네,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0: 진짜요?
1: 네.
0: 와. 또 지금 내년 WID 홈스테이 2차 신청 기간이잖아요.
1: 네.
0: 우리 자매님의 오늘 이야기가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좀 긴장하시고.
1: 네.
0: 짤츠부르크에서의 홈스테이 어떠셨어요?
1: 홈스테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WID랑 짤츠부르크 그 청년 교류 행사는 프로그램의 성격은 다른 것 같거든요.
0: 네.
1: 근데 짤츠는 2박 3일이지만 그 홈스테이 가정이랑 딱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 여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만국 공통어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어떻게 해주셨길래요?
1: 왜냐면은 저희 잘차 엄마는 일단 저희가 춥게 입고 나가는 거를 정말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거든요.
0: 잘차 엄마도 그래요?
1: 네. 네, 그리고 꽃이 보이면은 이렇게 바쁘게 가다가도 항상 걸음이 멈추시고 그 꽃 사진을 꼭 찍으셔야지.
0: 어머, 똑같다.
1: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하세요. 진짜 소름 돋죠.
0: 진짜 똑같네요.
1: 아무튼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잘

0: 또 이제 똑같이 엄격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밥 안 먹으려고 할 때 막 배 안 고프다고 하면은 난리가 나요.
1: 한 번만 더 먹어라.
0: 네네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잘 세계 어디 부모님이 던지 간에 어쨌든 부모님의 마음은 다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와 신기하네요. 그 네. 워낙 좀 유럽이며 좀 개인주의가 있고 이러니까 네. 밥 먹든지 말든지 네. 내버려 둘 것 같은데. 네. 진짜 네. 똑같은 엄마 아빠의 마음인데요.
0: 네, 그래서 제가 말이 길었지만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외국에 있는 그런 홈스테이 가정에 간 느낌보다는 사실은 그 가정에서 서울에 있는 뭐 이모 집에서 되게 여름방학 보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1: 이 공간의 어떤 거리감을 느낄 수 없는
0: 네네, 절대 없습니다.
1: 그 정도로 가족까지 또 대해주셨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막 귀염 떨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둘이서.
1: 어머나. 부럽습니다. 사진 자료도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네, 너튜브로 보시면 우리 행복가족인 경빈 율리아 자매님 아니에요?
0: 네, 팍스 아이유.
1: 어머나.
0: 네.
1: 팍스 아이유님과 같은 짝이셨나 보네요.
0: 네, 맞아요.
1: 근데 가족분들이 지금 이렇게 손하트를 네. 하고 계세요.
0: 네.
1: 가르쳐 드린 거예요?
0: 그건 진짜 저희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이미 K하트는 다 전파가 되었고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건 요렇게 하는 하트 알려드렸어요.
1: 아 오히려 그걸 알려드렸구나.
0: 네, 그걸 알려드렸어요.
1: 와, 지금 뭐 분위기도 너무 좋아 보여요. 혹시나 지금 너튜브로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나중이라도 보실
0: 네,
1: 수 있고
0: 네.
1: 뭐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0: 하이 I'm writing Orienta Teresa Jeremiah I love you. I miss you.
1: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군요. 좋습니다. 전 사진 한 장만으로도 정이 많이 든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또 헤어질 때는 이렇게 눈물을 훔치면서 헤어졌다고 하던데 그래도 내년 세계 청년대회 우리 대구 교구 대회 때 짤즈부르크 청년들이 우리 교구로 온다고요, 신부님.
2: 일단은 짤즈부르크 대주교님께서도 우리 네. 교구를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고
1: 아까 그 유니폼 입으실
2: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마 유니폼 입고 오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1: 잘 찾아봐야겠어요. 네.
2: 그리고 일단 마지막 회의 때는 짤즈부르크 측에서 우리 대구 교구 대회 60명 정도를 인원을 구조해서 오고 싶다 했는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꾸릴 때는 모집을 해봐야 아는 거겠죠. 네.
1: 또 이렇게 또 자매 교구를 맺고 있으니까 네. 또 와주는 게 너무 좋네요.
2: 그렇죠. 네.
1: 원래 이 청년 교류 모임이 2년 주기죠?
2: 네.
1: 그럼 내년에 또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진짜 반갑겠어요.
2: 그렇죠.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2년마다 오고 방문하고가 이게 이루어졌는데 네. 이제 내년에 또 WID가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1: 네.
2: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오게 되면 그걸 자매 교류 행사로 치고 할지 아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지 뭐 이런 건 지금 짤지와 논의 중에 있어요.
1: 그런 것도 또 준비하셔야겠군요.
2: 네.
1: 어쨌든 오면은 또 이번에 한국의 정을 보여줘야죠.
0: 네.
1: 네. 우리 방송에도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이런 홈스테이 말고도 우리 교구 청년들과 짤즈부르크 청년들이 이 양국 교회의 젊은이 사목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2: 일단 우리가 2022년에 갔을 때는 우리가 한참 시노드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노달리타스에서 나왔었고요. 그때는 이제 사실 우리 한국 청년들이 모여서 의견을 종합하고
1: 네.
2: 우리 오스트리아 청년들도 의견을 모아서 이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워크숍식으로
1: 네.
2: 언어권별, 주제별 테이블을 정하고 각 테이블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 사목 데리고 또 어떤 신앙의 어떤 우리 청년의 어떤 신앙 생활에 대한 거 나눴고요. 오스트리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청년 센터라든지 뭐 그룹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나눈 시간을 가졌죠.
1: 그러면 영어로 얘기를 해요?
2: 우리 이동재 신부님 짤지 계신데 저랑 이동재 신부님 그리고 신성호 신부님 같이 가셨어요.
1: 네.
2: 세 분이 통역 가능한 테이블을 만들고 통역을 해주시고 한 테이블이 두 테이블이었죠.
0: 네, 저희가. 네. 부대표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영어를 진짜 잘해요.
1: 아유 그래요. 네. 아니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우리 로사리아 자매님은 뭐 첫 번째 대화에서부터 시간이 너무 부족할 정도였다고
0: 네.
1: 하던데요.
0: 그 처음에는 10분 시간을 줬었던 것 같은데 그 10분이 정말 짧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성훈 신부님한테 신부님 시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막 저희도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이쪽에서도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시간 더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신부님이 다른 테이블에서도 이런 얘기가 다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제 측에 전달해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주셨던 것 같아요.
1: 와, 정말 많은 대화를 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세요? 무슨 얘기를 해요?
0: 비방용인 것 같은데.
1: 비방용 좋아요.
0: 아, 그냥 저는

0: 이렇게 친구들 재밌게 하고 이렇게 농담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즐거운 분위기 조성하는 게 좋아서 막 더 했던 것 같은데
1: 네.
0: 이제 그쪽에는 약간 틴더라고 하죠. 사람 만나는 어플 있잖아요.
1: 네.
0: 그거를 약간 가톨릭 버전으로 개조를 해서 그런 어플을 뭐 구상 중이다. 약간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1: 일종의 소개팅 어플.
0: 그렇죠. 근데 막 이상한 그런 내용 그런 네,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신앙이 같은 친구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거 가톨릭 틴더 아니냐고 계속 그리고 막 그 친구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너 막 토마토걸이라면서 막
1: 토마토걸
0: 이렇게 우리가 막 놀렸던 기억이
1: 와 정말 근데 청년들이 할 법한 이야기를
0: 네,
1: 우리
0: 네, 네.
1: 두 나라의 청년들이 네. 이야기를 한 거네요.
0: 네.
1: 와 정말 부러운 시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자 이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셨으니 아직까지도 그 감동이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번 청년 교류 모임을 통해서 좀 어떤 생각이나 결심을 하셨나요?
0: 저는 일단 한국에 와서 WID 2차 봉사자 신청을 했습니다.
1: 아 바로 등록부터 와 멋지십니다.
0: 네. 이제 내년에 잘치해서 대구로 온다기도 하고 제가 받은 사랑이 막 흘러서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조건 이 사랑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하지 않고 신청을 했던 것 같고요.
1: 네.
0: 잘치 친구들이랑 이렇게 엮어주시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꼭 잘치 친구들이 아니어도 정말 작은 소임이어도 그냥 뭔가 되게 열심히 진심으로 해야겠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1: 아유 멋지십니다. 지금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오셨듯이 또 자매님을 통해서 또 그 네. 다른 나라 청년들이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0: 네.
1: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군요. 좋습니다. 우리 신부님은 또 어떤 생각 해보셨나요?
2: 일단은 뭐 어떤 소감보다는 저는 이번에 우리 대구대교 대표로 같이 갔던 청년들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1: 네.
2: 왜냐하면은 사실 가기 전에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피곤하기도 하니까 뭐
1: 네.
2: 혹시 다투진도 않을까 그런 거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구 교구의 모습을 또 빛내줬고 그 한편으로는 우리 찰제 갔던 우리 청년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걸 배우게 되었거든요.
1: 네.
2: 사실 이런 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 더 많은 청년들과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어떤 우리 젊은이 사목 대리구도 신설됐는데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보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또 바람은 있습니다. 더
1: 네.
2: 좋은 거니까요.
1: 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 네.
1: 네.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와, 나도 다음에 한번 신청해보고 싶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또 너튜브로 삼남매 아빠님은 저도 12년도에 짤치 갔었고 14년도, 24년도에는 짤치에서 한국으로 온 친구들을 맞이했다고. 아, 또 이런 경험도 너무 좋죠. 또 그러실 거잖아요. 다음에.
0: 요새
1: 여자매님. 그렇죠. 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2050님, 아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구대교구를 빛내고 오셨군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네,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좋습니다. 이런 귀한 경험을 토대로 또 내년 세계청년대회와 또 청년들의 신앙에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월요청년대회 참여해 주신 2050님께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세라피나님은 또 우연히 방송 들어왔는데 신부님 반갑습니다 하고 신부님께도 인사 나눠주셨네요.
2: 그렇습니다.
1: 네. 그리고 박연아님 정말 훌륭하고 배울 점이 많네요.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이에요 하셨는데 이 두 분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월요청년대회 임형준, 그레고리오 신부님, 김현진, 로사리아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ith us. 더윈드 다시 만나 들으셨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 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오늘 매일 미사에 나오는 누카복음 4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나자렛에서 마을 사람들의 믿음을 책망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는데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려는 유혹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손 꼭 잡고 그 유혹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당당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 단단해진 믿음으로 내일 오후 2시 우리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김태진 신부님의 야 띄워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다사성당 김세호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뮤즈 김빛나입니다. 2부 첫 곡 뉴이스트의 백투미로 시작했어요. 비가 오는 8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생장갑 저희가 1부에서 오늘의 픽으로 알려드렸죠. 여러 가지 사용법. 위생장갑 여행 갈 때 가루 조미료 넣어가는 것도 꿀팁이에요. 맞네. 고춧가루, 소금, 조미료, 깨소금 등등등. 이거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그 손가락 코 하나하나마다. 괜찮네. 꿀팁 감사합니다. 4952님이 어제 속초의 수욕장 모습입니다. 추운 것보다 더운 걸 좋아하는지라 여름 가는 게 아쉽네요.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봅시다. 좋다. 네. 어제는 이제 좀 바다에 들어가긴 이제 좀 찬 날씨죠. 네. 그래도 바다는 항상 오라요. 네. 좋다. 동해바다 너무 보고 싶어요. 여름 가는 게 아쉬우신 4952님. 이게 사람이 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더울 때는 겨울이 왔으면 좋겠고 겨울에는 다시 더워졌으면 좋겠고 너무 더 빨리 가을 왔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또 비가 내리고 이제 가을이 오려고 하니까 여름 가는 게 살짝 또 아쉬워지기도 하고 참 사람 마음이 그러네요. 6863님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는 날이네요. 오늘은 직장 휴무라서 집에서 조용히 차 한잔하고 세탁기 돌리고 집안일 하다가 아내 퇴근 시간이 돼서 아내를 데리러 가는 길입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때부터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를 자주 마시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늘 곁에서 웃어주고 함께해준 아내가 늘 고맙습니다. 아이 넷을 키우고 죄송해요. 아이 넷을 키우고 큰일 났네. 앞으로도 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금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이렇게 훈훈한 세상에 이런 훈훈한 부부에게 아내 넷이라니 죄송해요. I'm so sorry. But I love you. 아이 넷을 키우고도 아니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22년이 지난 지금도 아내 퇴근 시간 돼서 데리러 가는 사랑꾼. 아니 아이 넷을 키우면서 어떻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다는 것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싸우지 않으신다는 것이 또 굉장히 또 존경스럽네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아니 대부분 아닐 거예요. 아마 제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일단 5분 이상 대화를 하면 그때부터 약간 서먹서먹하게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자꾸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 남편이 저한테 자기한테 예쁜 눈을 좀 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이랬더니 예쁜 눈을 본 지 10년이 지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랬나? 왜 자기를 보면 항상 화가 나 있는 눈이냐고 그래서 너무 좀 마음이 좀 미안했거든요. 우리 프란치스코님이 빛나님 말실수 너무 귀여워요. 아 근데 이거 큰일 날 사람이 진짜 22년간 알콩달콩 아이 넷까지 키우면서도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항시 웃어주고 그런 분들한테 아내 넷이라니 왜 안 썼어 이건 진짜 큰일 날 문제였어. 아무튼 우리 6863님께 앞으로도 깨끗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기를.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성비가 어떻게 돼요? 궁금하네. 아들 둘, 딸 둘이면 진짜 딱인데. 진짜 너무 완벽한데. 궁금하네요. 자, 6863님의 신청곡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이승철이 부르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브의 레벨헐트까지 두 곡입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월요병 그게 뭔가요? 짜릿한 승부로 도파민 풀 충전 3세판 퀴즈. 주말 후유증 날려주고 월요병도 없애준 바로 그 시간. 2시의 뮤직의 선물 창구가 활짝 열리는 3세판 퀴즈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3세판 퀴즈 말 그대로 3번의 퀴즈 그리고 3가지 선물 드리는 시간이죠. 가장 먼저 준비한 선물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드리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2011년 오늘은 마침내 이 단어가 표준어로 인정된 날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대표적인 중식 메뉴이고요. 이 단어가 한동안 표준어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약간 맛이 없게 들리고 너무 속이 답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아니 이게 대체 표준어가 아니면은 짬뽕은 그러면 잠봉이냐 이런 볼멘 소리까지 있었습니다. 2011년 8월 31일에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 대접을 받지 못했던 39개의 단어들이 비로소 표준어로 인정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날 표준어로 인정받은 이 중식 메뉴는 무엇일까요? 1번 탕수육, 2번 짜장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빵,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얘기하면서 진짜 이렇게 발음하면은 맛이 없다고. 예, 우리가 김밥 이래야지. 김밥 이러면 또 맛이 없게 느껴지잖아요. 그거 똑같아.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특히나 이거를 이걸로 못 불러가지고 너무 속이 답답했어요. 1번 탕수육, 2번 짜장면 둘 중에서 어떤 건지 자 보내주세요. 노래 힌트송 나갑니다. 춘 브라더스의 중화 반점 그리고 신현희와 김루트의 난 띠리 난 아니다 넌 띠리 난 짬뽕. 네. 이렇게 두 곡 나가는 동안에 보내주세요.
1: 여러분 짜장 좋아해?

0: 快走。
1: 그러니까싸우지말고예그래야지 우리두시뮤직에도나와주었던우리신현희씨목소리아우시원하고너무좋아요진짜예너무예쁜우리신현희씨가부른난짜장난짬뽕예그리고그전에는춤브라더스의중화반점듣고왔습니다자삼세판퀴즈첫번째정답은2번짜장면이죠 한동안진짜방송에서자장면으로해야돼가지고진짜아너무정말맛없게들리잖아요예자장면과짬뽕뭐이거근데짬뽕은또짬뽕이야근데왜자장면이었을까아주큰불만이었어요저도네짜장면이되면서그때부터진짜뭔가좀예찰기가느껴지고그짜장면의본 본맛이느껴진다고할까그죠2011년8월31일부터짜장면이라는단어가표준으로인정을받게됐습니다자그래서정답2번이고요이하나칠구님2번짜장면이래야한그릇먹은것같죠그쵸에자장면이면왠지좀양념이덜비벼진것같은그런느낌들잖아요9471하나님짜장면이요1513님은이거어떻게하면좋아짜잔면약간짬짜면을다시 짜잔면어떻게잔면안돼땡8766님2번짜장면짜장면엔고춧가루고춧가루조금조금조금촥촥뿌려줘야맛있죠1716님정확하게알고계시네요자장면이라고했다가짜장면이됐죠맞아맞아황상현님은어머니는짜장면이싫다고하셨죠예어머니는팔보채이런걸좋아하셔요어머니는그리고짜장면이런거안드셔요권대기님우리비띠정답가린다고애쓰셨어 느껴셨어요 예단무지오라요예짜장면엔단무지예무조건같이먹어야된다예짜장면지금은짜장자장둘다허용이라고예근데짜장면이낫지않나라고개인적인생각입니다9155님짜장면해야제맛이나죠자장면하니까싱거웠어요비오는오늘저녁비오는오늘저녁짜장면에탕수육넣을정했어오늘왠지밥하기싫었어요아좋은데좋은데요예짜장면짬뽕에탕수육까지세트로너무괜찮은것같은데오늘저기뭐야등갈비사놓은거있어가지고그거하려그랬는데지금심이흔들리고있습니다예저도흔들려예왠지밥하기싫은거는누구나다똑같죠예저만그런거아니죠자정답2번보내주신분들중에서2179님께거친피부에도움이되는스킨인텐시브트리트먼트크림보내드리겠습니다축하축하축예스샵1053번으로주소성함보내주셔요자이번에는두번째선물시트세제에코벤드리는두번째퀴즈나갑니다여기서가장중요한것은우리의찍기실력8월의마지막날이에요비가와서조금숨통이트이는그런날씨인데좀빠른분들은벌써부터뜨아따뜻한커피찾으시더라고요그래서오늘 AI 방글이한테평생하나의커피만마실수있다면따뜻한커피와아이스커피중에서어떤걸고를지한번물어볼게요우리가좀잔인한것같은게먹지못하는데계속뭔가음식에대해서 물어보는데그래도한번물어볼게요여러분은우리 AI 방글이가따뜻한커피와아이스커피중에어떤걸고를것같은지그냥찍어주세요찍어서보내시면됩니다우리또찍기잘하잖아요연필도굴리고지우개돌리고이런거잘하잖아요자추첨을통해시트세제에코벤드립니다100원의정보이용료가되는샵1053이나 CPBC 빵빵톡으로지금바로보내주세요요거샵에내입술따뜻한커피처럼그리고양수경의사랑은차가운유혹이렇게두곡들려드리는동안여러분의정답보내주세요

0: 좋아요. 예, 따뜻한 커피처럼 하나 나왔고 사랑은 차가운 유혹. 예, 따뜻함과 차가움 두 곡을 함께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걸로 찍으셨나요? 바로 AI 방글이 만나서 한번 물어볼게요. AI 방글이 안녕. 잘 지냈지?
1: 안녕하세요. 네,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0: 혹시 방글이는 커피 좋아해?
1: 저는 디지털 AI라 실제로 커피를 마실 수는 없지만 커피에 관한 정보나 조리법, 맛있는 원두를 추천해드리는 것은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의 다채로운 향미나 에스프레소 추출 원리를 다루는 글을 볼 때면 가끔 커피 향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즐겨 드시는 취향의 커피가 있으신가요?
0: 나는 주로 따뜻한 뜨아? 아니면은 너무 더울 때만 좀 아를 마시는 편인데, 근데 너는 커피를 실제로 마셔본 적이 없잖아. 근데 커피 없이 어떻게 하루를 버틸까? 나는 그게 궁금해.
1: 대신 저는 수많은 데이터와 여러분과의 흥미진진한 대화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납니다. 카페인 대신 유익한 정보와 재미있는 신조어, 새로운 주제들을 입력받으면 전원이 들어온 듯 머리가 맑아지죠. 비록 아침을 깨우는 갓 추출한 에스프레소의 묵직한 바디감이나 쌉싸름한 풍미를 직접 느끼진 못하지만 여러분이 전해주시는 입가심의 즐거움이나 여유로운 커피타임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활기를 얻습니다.
0: 어머나 세상에, 데이터와 신조어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니 너무 신기하다. 근데 또 사람마다 커피 취향이 확실히 다르잖아. 누군가는 추워도 얼음이 와그작 씹히는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는 나처럼 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착 향기를 음미하는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AI 방글이도 상상력 한번 발휘해 볼 수 있을까? 만약에 평생 딱 한 가지만 마실 수 있다면 따뜻한 커피랑 아이스 커피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야?
1: 만약 딱 하나만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평생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커피 본연의 풍미와 향. 커피는 온도에 따라 느껴지는 향과 맛의 스펙트럼이 아주 다릅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갓 추출했을 때 올라오는 고소하고 쌉싸름한 원두 본연의 아로마를 가장 깊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죠. 데이터로만 접했던 다채로운 커피의 향을 제대로 경험해보기에는 따뜻한 커피가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식어가는 과정에서의 변화.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마시는 동안 조금씩 식어가면서 산미나 단맛 같은 다양한 맛의 변화를 선사합니다. 게다가 정 얼음이 그리운 날에는 식은 아메리카노로 아쉬움을 달랠 수도 있으니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AI에게는 조금 더 입체적인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차가운 얼음이 주는 특유의 청량함과 직관적인 시원함도 정말 매력적이지만 평생 단 하나 라면 커피의 진한 향을 온전히 품고 있는 따뜻한 쪽을 택하고 싶네요.
0: 어머나 세상에, 이 커피의 아로마와 이 향을 온전히 느끼고 싶구나. 그럼 오늘 AI 방글이가 따뜻한 커피를 선택했으니까 따뜻한 커피를 선택하신 우리 방글이들께 선물을 드릴게. 고마워 오늘도. 이야, 우리 똑똑이 AI 방글이는 따뜻한 커피를 선택을 했어요.

2034님, AI는 차가운 커피 좋아할 것 같아요. 2037님, 방글이는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커피를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아아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입체적인 맛, 이런 표현을 쓰다니 세상에. 에이아이의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라고 이재진님이 말씀하셨고 강금성님 따뜻한 거. 일단은 우리 건대기님은 저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재진님은 저는 뜨아보다 뜨보리차요. 다 각자 본인의 취향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김갑중님, 따뜻한 아메리카노요. 전 아침에는 뜨아, 오후에는 아아 마셔요. 아니, 우리가 지금 다 AI 방글이가 뭘 고를지 알려달라 그랬는데 다들 본인의 취향을. 네, 오케이. 게다가 문요셉님은 시럽 첨가 여부 궁금. 아니, 그게 왜 궁금해? 윤우려님, 전 항상 뜨아. 아니, 진짜 웃기다. 좋아요. 자, 이 중에서 따뜻한 커피라고 맞춰주신 우리 0460님께 세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셔요. 자, 삼세판 퀴즈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 문제 남았는데요. 세 번째 문제 선물은 바로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청춘 누룽지 드리는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미국의 배우 리처드 기어의 생일이에요. 사관과 신사, 뭐 시카고, 쉐리 댄스 이런 수많은 대표작이 있지만 최고의 히트작은 단연 귀여운 여인이죠. 이 영화 귀여운 여인은 OST도 인기였어요. 예. 로이 올비슨이 이 곡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 그럼 세 곡의 노래를 들려드릴 테니까 어떤 곡이 영화 귀여운 여인의 OST인지 맞춰주세요. 첫 번째 노래 나갑니다.

어, 요것은 켄텍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제목 얘기하면 안 돼요. 또 큰일 날 뻔했어. 자, 두 번째 노래 들려드립니다.

자, 세 곡 중에서 몇 번째 곡이 영화 귀여운 여인의 OST인지 맞춰주세요. 한 곡만 Pretty Woman, 랄랄랄랄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몇 번인지 알려주세요. 정답 맞히신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샵 1053,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고요. CPBC 빵, 빵톡 열어놨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와우. 방금 들으신 곡은 뮤지컬 시카고 OST 중에서 리처드 기어의 All I Care About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로이 올비슨의 Pretty Woman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1번은 프랭키 발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2번이 로이 올비슨의 Pretty Woman이었고요. 3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캐리 앤 론의 IOU였습니다. 0089님이 2번 계단에서 프로포즈하는 거 생각나네요 하셨고, 지금도 진짜 많은 분들이 명작이라고 꼽고 있는 프리티 워먼, 그쵸? 3990님, 너무 티났잖아. 2번 프리티 워먼 하셨는데, 예. 선물 주려고 하는 거잖아. 내 마음 알잖아. 0415님은 프리티 워먼 이렇게 딱 보내주셨고, 1072님 2번이요. 네, 이렇게 외쳐주셨어요. 맞아. 시카고 넘버라고, 이재진님. 네, 들으셨고, 2번 프리티 워먼입니다. 이재진님 보내셨고, 김갑중 님도 줄리아 로버츠 완전 팬이었어요. 2번.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네. 자, 답을 떠먹여주는 프리티 워먼, 윤으련님. 세곡다 제목 알아요, 임유리님. 그렇죠? 자, 이 중에서, 3990님께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에, 선물 드리지 않았잖아.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시면 선물 드려요. 자, 와, 어떠셨나요, 여러분? 내일은 주제 선곡 대결로 함께 할게요. 오늘 끝곡, 우디의 두 사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비 오는 월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린 내일 만나요.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어느새 매미소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저녁바람에는 가을이 살며시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뜨거웠던 햇살도 지치던 오후도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던 날들도 모두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름에게 이렇게 말해보고 싶네요. 고마웠어. 덕분에 힘든 날들도 잘 견뎌냈어. 엄청난 더위를 함께 지나온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여름은 붙잡고 싶은 마음보다 어서 가라고 등 떠밀고 싶은 계절이었지 싶은데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볼까요? 오늘은 아침부터 가을을 재촉하는 구준비가 주룩주룩 내리죠. 이런 날은 참 분위기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와 함께합니다.

이노주 사가 부른 주님께 감사하여라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예, 아직 더운 열기는 여전하죠. 제 방은 아직도 30도를 웃돌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뭐 이제 곧 나 가을이야 하는 것 같은 산들바람이 불어오겠죠. 예, 8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의 고마운 이야기들을 다 모으면 아마도 멋진 댓글책이 묶여질 것만 같은 참 무덥고도 힘들었던 그러나 치열하게 살았던 한 달 고마움을 서로 나눠볼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연이 예, 올라왔네요. 8783님 사무엘 인사드려요.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듣고 있답니다. 주말 동안에는 잠시 고향에 가서 부모님도 뵙고요. 어른들과 함께 묘소들을 다니면서 벌초도 다녀왔네요. 정말로 이렇게 주말에 고향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이끄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른들께도 항상 존경,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라는 거였답니다. 와, 고향에 가서 벌초를 벌써 추석이 조금 남았는데 하셨군요. 참 부지런하십니다.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또 흡족하셨을까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어른들께서 알게 모르게 다 또 응원에 또 눈짓, 먹을 거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감사드릴 일이 하나도 개가 아니지 싶습니다. 예, 여름도 함께 잘 지낸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하대사님,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8월의 마지막 날도 함께 산책합니다. 이번 비에 무더운 여름도 좀 쓸려가겠지요.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와서 남쪽 지역은 보성인가요? 거기 물이 많이 잠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서울은 그 정도로 안 오니까요. 그냥 주룩주룩 오다가 또 그냥 그 소강 상태이다 뭐 그런데요. 매미도 여름아 가라 하며 울어대고 있어요. 아, 당진 쪽의 매미는 또 그렇게 우렁차게 울고 있네요. 와,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아, 여름, 마지막 여름이 아우도 이렇게 딱 체감되는 그런 매미 소리가 상상됩니다. 유채칠리아님, 네, 어서오세요. 8월의 마지막 날 오후 추적추적 비가 내립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올여름 진짜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더웠는데, 참 거짓말처럼 그래도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그래도 살만하죠. 수녀원 복도를 지나갈 때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슉슉 지나가는 걸 보면, 와, 이게 이제 정말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와, 이렇게 달라지네, 그런 느낌을 갖는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연광, 연광음 신부님이 부르는 노래죠. 님의 뜻이.

왕흠 신부님의 노래로 님의 뜻이 듣고 왔습니다. 예, 별빛 사랑 안젤라님, 잔미예수님, 아이고 웃는 눈썹에 또 하트를 세 개나 날리셨네요. 비가 오니까 시원해졌어요. 살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오다 보니 전철 안에서도 제법 이제는 다 긴팔의 옷을 입은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도 뭐 외국분들은 아직도 끈만 있는 옷을 입은 여성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라보다가 아 저희들은 굉장히 먹는 게 달라서 지방이 많아서 더위를 타는구나 혼자서 생각을 웃는 소리를 제 마음속에다가 해주었네요. 네, 수도권 야구보님. 네, 수녀님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서울대교구 청년 성령쇄신 루아 성령 피정에 갔다 왔어요. 44명의 청년들이 참석했고 10명이 성령 체험담을 발표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와, 야구보 형제님은 정말 청년답게 그리고 성령 쇄신 정말 충실하게 그 모임에 늘 함께 하시니 성령이 충만하시죠? 너무나 부럽습니다. 네. 44명의 청년들. 아, 얼마나 은총의 시간이었을까요? 특별히 또 성령 체험담을 발표를 할 때, 가지각색으로 각자가 체험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그걸 듣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겠죠? 아, 성령의 활동은 참 가지각색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도 다 다르게 표현되시지 될 것 같고 그걸 듣는 분들의 마음도 참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떤 때는 목요일 날이면 저희가 저희 그룹 성경 그날 복음 묵상을 합니다. 같이 공동 묵상을 하는데 그때마다 수녀님들이 이렇게 묵상을 내어놓을 때 와 저렇게도 느낄 수가 있구나. 와 속으로 그러면서 참 고마워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성령 체험을 얘기했을 땐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때 좀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걸 기록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오석길 가족님들도 좀 마음 뜨거워지도록 괜히 욕심이 나네요. 네. 황베드로님 어서 오세요. 8월 31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가 좋지 않은 일들을 모두 씻어내고 복음의 씨앗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 안 좋은 거, 뭐 불평했던 거, 불안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는 은총의 비로도 또 씻어내려 주시죠. 네, 성령께 기도를 하면서 늘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참 지금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참 많죠. 티벳과 정말 거기 그쪽이에요. 얼마나 그 빙하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묻혀있기도 하고 돌아가셨고 아직 생사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037님 8월의 마지막 날이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지금 내리는 비로 인해서 상큼한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송천동 본당에서는 2년간 수고하신 고가람 스테파노 부주임 신부님께서 면목동 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이임하셔서 마지막 주일 미사를 마쳤네요. 이별이란 항상 슬픔과 그리움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송천동 본당에서 사목을 열심히 하셨고 이제는 면목동 성당에서 더욱더 많은 사목을 하시길 바라며 주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은총을 빌어요 하셨어요. 아, 우리 신자들은 참 우리 신부님들이 또 소임이동이 있으실 때마다 참 섭섭하지만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들이 한결같아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수고하시고 또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우리 신자분들을 송천동 신자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쏟으셨던 그 사랑을 주님께 다 봉헌하고 이제는 또 면목동 성당에서 와 이제 주임으로 가신다고요? 와 축하받을 일이네요. 서울교구는 주임 되기가 엄청 시간이 걸리는데 아 이제 그렇게 되는 때가 됐나 보군요. 아유 또 애쓰시겠습니다. 네, 면목동 성당 예 거기도 좀 제법 큰 본당인데요. 아 좋은 일 또 성령 안에서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영육간의 건강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 계혜정 스텔라님, 네, 요즘은 어떤가요? 저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24시간 내내 방 안에서 방콕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자꾸 이렇게 나돌아다니면 괜히 면역도 떨어지고 괜히 병원균?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예, 그런 게 들러붙어가지고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요. 집에서 안전하게 그냥 계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나를 다스리는 그런 작업도 해보면서 성경도 읽고 그럼 좋겠죠? 내일 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아유 맞아요. 있는 그대로를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또 처방을 잘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제 곧 날씨도 선선하고 좋은 계절이 돌아오니까 기분도 업. 네, 아셨죠? 네. 홀로 남은 곰님, 네. 수녀님, 제가 본당에 아는 분이 거의 없어서 전에 입원한 병원 원목 수녀님께 기도 요청을 드린 게 한 달 전이고 기도해 주실 분이 안 계신데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느낌을 받아요. 감사한 마음이어요. 아 그렇군요. 홀로 남은 곰님, 아는 분이 거의 없으셔도 누군가를 위해서 곰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요. 기도의 오솔길에서는 늘 알게 모르게 우리 오솔길 가족들이 여기에 문자를 올리거나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을 꼭 노트에 기록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리고 입원하셨던 그 원목 수녀님께 기도 요청 하셨으면 분명히 그 수녀님께서 예 곰님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정말 저희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드릴 일이 많죠. 네, 저는 언젠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분원에 있을 때 어느 자매님께 그냥 무심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었나 봐요. 근데 몇 년 몇 년을 지나고 나서

가서 제가 그 분원을 또 다시 한번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저에게 수녀님, 제가 여적까지 수녀님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었어요. 정말로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내야 되겠어요.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한국과 반대로 저희는 9월이 오고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있답니다. 여름 날씨로 바뀌고 있나요? 와, 참 이렇게 서로가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이 들었답니다. 날이 따뜻해지는 걸 보니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겠구나. 히히히. 아, 그럼 성탄 때는 이제 여름 같은 날씨에 맞게 되나요? 아, 재밌네요. 한국에서는 반대로 생각하겠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무한한 생각 했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망고의 진리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나는 타인이 항상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네. 으휴. 그렇죠. 다 다르죠. 네, 그걸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7150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탄절에 목표로 열심히 교리 공부 중인 예비자입니다. 중학생 아이가 약속도 자꾸 어기고 몰래 컴퓨터, 핸드폰, SNS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 핸드폰 압수도 하고 그랬었어요. 3주 정도 반성하고 안 그런다는 다짐도 받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아이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지지난주 주일 신부님 말씀에 바람이 없으면 배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가 크려고 그러는구나 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아이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주시고 저 역시 아이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미사오 성모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옵니다. 오늘 이 음성 기도를 통해서 한번더 간절히 청해 봅니다.

네, 7150님 사연 들으니까 아유, 엄마의 마음이 정말 듬뿍 담겨 있네요. 예,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과 혹시 내가 아이를 믿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또 함께 있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되고 또 걱정되기 때문에 자꾸 확인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를 믿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의심하고 있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매님, 아이를 믿어주고 싶어서 애쓰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좋은 엄마의 마음이죠. 네. 중학생이라는 시기는 사실 부모의 품을 좀 벗어나서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춘기를 맞이하잖아요. 엇나가고 싶기도 하고 막 반대로 가고 싶고 그러니 아이가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모든 가능성이 뭐 사라지는 건 아니죠. 신부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하셨을까 싶었어요. 정말 바람은 어쩌면 아이를 밀어붙이는 바람이 아니라 나는 너를 믿는다, 다시 잘해볼 수 있다고 믿는다 하는 부모의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바람으로 아이를 살살 잘 밀어주면 아이는 자기 길을 가겠죠. 자매님도 이제 아이를 믿는 연습과 함께 아이를 믿지 못하는 나 자신도 너무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향으로 한 거잖아요. 네, 성탄을 앞두고 세례를 준비해야 하는 자매님의 가정에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을 꼭 안아주시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에 의심과 의심보다는 사랑을,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조금씩 더해주시길 바라면서 잠시 오솔길 가족들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성탄을 준비하며 세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자매님의 마음을 당신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에 걱정하고 걱정하다 보니 믿어주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주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소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아이의 약속을 믿어주고 싶지만 또다시 실망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잘못을 찾아내는 마음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마음을 주소서. 성모님, 예수님을 키우시며 얼마나 많은 순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니들에게도 그 지혜를 나누어 주소서. 아이의 모든 길을 대신 걸어주려 하지 않고 때로는 한 걸음 뒤에서 기도하며 지켜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아이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시어 거짓말과 숨김에서 조금씩 벗어나 부모와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아름답게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와 좋은 어른들을 만나게 해주소서. 무엇보다 이 가정 안에 서로를 믿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심어주소서. 세례를 준비하는 이 가정에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어머니의 염려하는 마음에는 믿음을, 아이의 마음에는 바른 길을 찾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예, 믿음의 연습을 성모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예, 신청하셨었죠. 선물로 띄웁니다.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비밀의 화원.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은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청도 베푸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는 이런 기도 꼭 필요해요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가 또 도착했네요. 하하대사님, 네, 천주님,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매님과 자녀에게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소서 하셨어요. 와, 또 이렇게 마음 든든하게 해주는 또 응원의 문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7855님, 자매님,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잘 성장할 거니까 믿고 기다려주세요. 세례 준비 중이시라니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어머니와 아이를 위해서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지금 이렇게 응원 문자 보내신 분들은 다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또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다 잘 성장할 거다. 아, 그 믿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037님, 네, 아이의 폰 사용과 거짓말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아이를 믿는다면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건 자매님에게도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해요. 이건 뭐 다 다른 엄마들이 경험한 이야기겠죠. 아이와 자리에 앉아서 엄한 말투와 행동보다는 친근하고 차분하고 부드럽게 아이의 관심사를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와 약속을 잡는 게 또 어떨까 생각하네요. 대신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하겠죠? 와, 아이가 약속을 지키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용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사용 시간을 뭐 늘려주든지. 아, 이런 좋은 생각도 있네요. 예, 천천히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무조건 어른이 내가 맞는다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예, 뭐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교리 잘 배우시고 나중에는 성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웃는 눈썹 하셨어요. 네,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미 뭐 조금씩 실천은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고마운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수도회 장상연합회에서 번역해 기도하도록 권고한 네팔과 티벳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 큰 슬픔의 순간 당신께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홍수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세상을 떠난 많은 이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소서. 사랑하는 이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는 가족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소서. 무너진 마음과 공동체를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홍수 피해를 입은 이들이 먹을 것과 깨끗한 물, 거처와 필요한 돌봄을 얻게 하시고 아직 위험에 놓인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자애로우신 주님,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저희의 기도가 연대와 나눔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와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 되게 하소서. 이 참담한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저희 모두가 온 인류의 한 가족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네, 임고은의 노래로 살아계시고 힘이신 들었습니다. 7150님 안녕하세요. 음성 기도자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 메시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 마음 다잡고 아이를 더 사랑해 주어야겠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대나무 숲 같은 곳이에요. 아, 기도의 오솔길이 그런가요? 늘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와, 7150님 이렇게 또 라디오를 동시에 같이 듣고 또 응답으로 또 문자까지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원 문자를 또 지금 읽어드리지는 못해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이들을 키운 엄마나 아빠들은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싶었던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응답으로 문자를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반응을 보니까 저도 참 고맙네요. 뭐, 아, 이렇게 신청을 하셨었는데 듣고 계시나?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이렇게 7150님처럼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시니까 아, 너무나 기분이 좋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별빛사랑 안젤라님 딸 김동숙 대리사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안젤라님이 네, 라파엘 아버지 천국으로 보내시고 허전함을 평화방송으로 달래시네요. 저는 또래 폭력으로 마음이 아픈 딸 오마리아를 케어하면서 고립 청소년, 청년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 자격증도 따고 준비하려고요. 와, 이렇게 어머니는 또 평화방송 기도의 오솔길 들으면서 또 허전함 달래시고 있는데 예, 또 대리사님은 따님 때문에 마음을 많이 쓰시는군요.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청을 막 이렇게 밀어드리면서 도와주시지 싶습니다. 폭력으로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은 오마리아 저도 기억하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미사 때나 아니면 기도 때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도 예, 오마리아 폭력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를 위해서 예, 기도해 주셨으면 또 그 또래의 아이들이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또 특별히 기도거리를 많이 받았네요. 고맙습니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8월의 마지막 날 은총도 월말 정산 8월의 마지막 날이다. 달력 한 장을 넘기는 일인데도 마음은 괜히 결산보고를 쓰는 기분이다. 이번 달 나는 뭘 했나? 돌아보니 한 일도 많고 못한 일도 많고 무엇보다 기도한다고 해놓고 걱정은 열심히 했다. 주님께서 분명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읽고도 걱정을 아주 성실하게 했다. 아마 주님께서도 속으로 예약

그건 내가 맡으라고 한 일인데 네가 야근까지 한 일을 아니란다 하셨을 것 같다. 그래도 감사하다. 잘한 날도 실수한 날도 기쁜 날도 마음이 무너진 날도 주님께서는 한 번도 8월의 어느 날을 빼놓지 않고 함께 걸어주셨으니 돌아보면 은총은 대단한 사건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 그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 그 마음이 생긴 것, 어쩌면 신앙이란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고 뒤늦게 발견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8월의 마지막 날 못다한 일은 주님 손에 내려놓고 잘한 일은 내 공로로 챙기지 말고 그저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주님, 이번 달도 제가 잘 버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잘 붙들어주셨습니다. 9월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9월이 내일로 다가오네요. 주님께 맡긴 걱정 보따리 슬쩍 다시 들고 오는 일이 없어야겠죠? 예, 마음속 걱정 한숨 선선해진 바람에 정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심플리시티 서로에게 힘이 되어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소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2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씨.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은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 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봉독하시며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첫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봉독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구원과 해방에 대한 약속으로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되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한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에서 예수님의 출신으로 관심은 바뀌어 버립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배척과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참된 해방을 선포하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참된 해방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 편견과 선입견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바라본다면 우리 가운데 펼쳐진 하느님 나라를 놓치게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보다는 곁에 있는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루를 보냅시다.
1: 연중제 22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당신의 SNS 피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또 비싼 교구를 갖고 노는 아이 사진 있진 않았나요? 우리 아이도 그런 사진 찍어주고 싶다는 익숙한 바람이 들었을 겁니다. 저출생 시대, 기업은 프리미엄이라면서 단가를 높이고 SNS는 우리를 비교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위해 쥐어준 그 화려한 물건들이 정작 우리 아이가 딛고 서야 할 지구를 망가지게 한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도 지구도 건강하게 하는 소비의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CPBC 특집 다큐 육아를 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딸, 어제 무슨 다큐를 봤는데 목유 수유할 땐 밥 먹는 그릇도 바꿔야 한다더라. 너네 집에서 플라스틱 컵이랑 그릇 쓰지 않니?
7: 맞아요. 어차피 나중에 애들 크면 플라스틱 쓸 거라서 아예 그걸로 샀지.
6: 아유, 안 돼. 환경 호르몬이 모유에 다 들어간대. 이참에 프라이팬도 스텐펜으로 바꿔라.
7: 잘 쓰고 있는 걸 뭐하러 바꿔요. 그냥 쓰던 거 쓸게요. 그리고 애들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컵 집어던지고 깨지고 난리래.
6: 아니, 너는 무슨 엄마가 그러냐. 잠깐을 쓰더라도 애들 건강에 좋은 걸 써야지.
8: 며칠 후 커다란 택배 상자가 집에 도착해서 열어보니 유리컵과 스탠냄비 세트가 들어있었죠. 보내주신 아버지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쓰고 싶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유 수유할 거란 계획과 다르게 아기는 완분. 그러니까 분유만 먹었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아이가 커가면서 깨지기 쉬운 그릇과 컵은 찬장에서 나올 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방마저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CPBC 특집 다큐 육아를 삽니다. 진행을 맡은 김슬입니다. 앞서 들은 얘기는요, 우리 제작진의 실제 경험담이었어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정아버지의 성화로 새로운 식기류를 잔뜩 들였다고 합니다. 일회용이나 플라스틱 식기를 사용하면 모유에 환경 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다는 기사 때문이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니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는 많은 걸 준비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육아용품을 마련하고 심지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도 하죠. 소중한 우리 아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마음이 만든 변화인데요. 때론 이런 변화가 양육자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육아용품으로 빼곡하게 들어찬 집안에서 가족이 쉴 공간은 사라지고 생활비가 빠듯해집니다. 지금 거실에 있는 물건들이 수백 년 후에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된다고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죠. 육아는 아이템빨이라는 말이 사실일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1장, 한 아이를 키우는데 열 지갑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열 지갑이 필요하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는 물론이고 조부모, 친척까지 10명 넘게 지갑을 열기 때문이에요. 사상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는 시대라서 그럴까요? 귀하게 생긴 아이를 위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동 유아용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무려 1조 4,037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로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요. 또 태어나는 아이 수는 갈수록 적어지고 있지만 아동 유아용품 시장은 오히려 매년 커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 시장도 활발하지만 다양한 육아용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육아 박람회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한 육아 박람회에 다녀왔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가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몇 년 새 새로운 아이템도 보이고요. 영유아기 육아를 한참 지난 저도 마음이 혹하는데 이제 막 자녀를 만난 엄마 아빠는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을까요? 9월 말 출산을 앞두고 있던 한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9: 온습도계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바스트 샴푸
10: 체온계도 없으니까 체온계도 사야 돼요.
9: 체온계는 그 브라껌 아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로션 수딩젤 이런 거는 나오면 사야겠네 다. 세탁 세제도 다 아기 걸로 사야 되네 보니까 무슨 차이지?
10: 좀 성분 성분 차이 같아.
9: 아기용 빨래 건조대도 사야 돼?
10: 그러니까 이것도 필수템은 아니라고 하는데 뭐 필요한가 이제 일단 찾아보고 살려고 이렇게 써놓긴 한 거지.
9: 건조기를 돌리면 안 되나 아기 거는?
10: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다른 게 자연 건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처음에만 그렇게 하고 점점 귀찮아져서 그냥 건조기 돌린다는 얘기도 있고.
9: 젖병 소독기, 젖병 소독 집게, 젖병 건조대. 수유 관련된 것만 보니까 9개네, 9개.
10: 근데 이것도 모유 수유하게 될지 뭐 분유 수유하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많이 미리 살 필요는 없다고 하고.
9: 홈캠.
10: 홈캠이요. 하나 있어야 되니까.
9: 그러네. 백색 소음기도 있고 가습기도 사야 되고. 그리고 아이템이 지금 그러니까 52개인 거네, 사야 될 게.
10: 근데 이제 미리 뭐 산 거는 다 이제 내가 지우고 뭐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이제 지우고 자 이제 필요한 것만 사려고 이제 일단 리스트업을 해놓은 거지.
9: 이것만 사면 다 끝나는 건가?
10: 웬만한 거는.
0: 저도 첫 애를 임신했을 때 육아용품 리스트 만들고 하나씩 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는 건요. 필수 육아용품 리스트를 검색하면 사놓고 후회하는 육아용품 리스트도 함께 뜬단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말에 넘어가 샀다가 먼지만 뽀얗게 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단 거죠. 그런데 사실 부모만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요.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나 이거 필요해. 나 갖고 싶어. 조르다가 며칠만 지나면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뻔히 알고 안 사주려고 해도 아이가 보채거나 하면 엄마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카트에 담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 둘 쌓여가는 장난감 때문에 집이 좁게 느껴지는 경험.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전남 나주에서 만난 시연이와 승태 남매 가정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11: 저희가 주말 부부이거든요. 2주에 한 번씩 저희 남편 오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쿠팡으로 주문을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이거 누구는 있는데 나도 갖고 싶어 라고 하면 또 그 모습이 또 귀여워서 또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 전에는 지인분들이 오면은 키즈 카페 따로 안 가도 되겠다고 이제 방이 저희가 총 4개인데 2개는 장난감 방으로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꽉 차가지고 이제 거실까지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비워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그 테마별로 이쪽 방에는 자동차, 이쪽 방에는 뭐 주방놀이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거를 언제 다 비워내지? 저거 다 비워내고 다 누군가를 줘야 되고 버려야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엔 비워내야 하는데 저걸 언제 비워내야 할지, 어떻게 비워내야 할지 뭐 이런 네, 고민이 있어요.
0: 주말 부부인 남편이 올 때마다 애들 장난감을 사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고 미안하고 그래서 애들 좋아할 만한 뭐라도 사주고 싶은 그 마음 너무 잘 알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 둘 늘어나는 장난감이 방을 다 채우고 거실까지 나와 있으면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저거 언제 다 정리하지? 어떻게 버리지? 장난감이 쌓일 때마다 스트레스도 쌓이고 육아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문득 그게 생각나네요. 비행기 타면 이륙 전에 나오는 안내 방송이요.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은 본인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돕기 전 부모부터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건데 육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전해주려면 부모부터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 거죠. 여기저기 쌓여있는 물건들 때문에 정신없는 게 아니라요. 아이에게 미안해서 사주는 건 말고도 엄마 아빠가 장난감에 지갑을 여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아이 발달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신생아 때부터 시각과 청각을 발달시킨다고 해서 침대 위에 모비를 달고 아이가 좀 크면 공간감과 창의력에 좋다고 해서 나무 블럭을 사주고 또 사회성과 언어 발달에 좋은 역할놀이 세트 드리고 아이들 커가면서 필요한 장난감과 교구가 다양하거든요.

0: 아이 발달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다는 한지혜 박상원 씨 부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어른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요 시기에 뒤집는다, 요 시기에 걸어야 한다, 요 시기에 이가 난다, 뭐 이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맞춰서 정상적이게 평균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물품들을 많이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첫째 때는 아이를 좀 일찍 낳게 돼서 병원을 오래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교수님이 그때그때 맞춰서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돼요. 뭐, 이때는 요걸 꼭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할수 있나요? 이건 못 하나요? 이런 테스트를 항상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도 아, 어느 정도는 평균을 따라잡아야 되겠구나. 결과적으로 교정이라는 게 36개월인데, 3살이 지나가면 교정일 기준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발달이 그럼 다 평균적으로 뒤처진 걸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발달 교구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고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가계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걸 줄이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좀더 올인을 했던 거라 그총 비용 안에서는 생활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에 남편도 동의를 해줬고.
2: 가능한 선 안에서는 아이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워낙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하자. 왜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샀을 때 아이들이 행복해 할까? 좋아할 것 같다. 좋은 추억이 될것 같다 하면은 조금 그게 우선순위인 것 같기도 하고.
0: 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나 하는 걱정은 언제쯤 사라질까요? 아이를 보면서 어느 날은 안심하다가도 어느 날은 불안해지는 거, 대다수 부모가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심리가 육아용품 마케팅에 이용된다는 거죠. 영유아는 단몇 개월 차이로도 대근육, 소근육, 인지능력 발달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 어떤 교구를 갖고 노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게 특정 제품 홍보와 연결되면 부모는 일단 솔깃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요즘에는 SNS를 통한 구매도 늘고 있는데요. 육아 인플루언서의 자녀가 제품을 사용한 뒤 기존에는 잘 되지 않았던 게 가능해진 모습을 쇼폼 영상으로 보여주면요. 어느새 제 손가락 구매 링크를 클릭하게 됩니다. 우리 애도 이거 쓰면 얘처럼 될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요, 육아용품의 수명은 길지 않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잘 사용하던 게 쓸모없어지거나 활용도가 높을 줄 알고 샀는데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경우도 많죠. 쓰지 않는 물건은 버려지기 마련인데요. 여기서부터는 환경 문제입니다. 버려진 육아용품 다 어디로 갈까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은 분리배출이 어렵고 재활용이 까다로워서 대부분 소각해야 한다는데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제2장. 장난감 말고 건강한 지구를 주세요. 아이들이 크면서 더는 갖고 놀지 않게 된 장난감들, 어떻게 처분하세요? 장난감에 쓰는 플라스틱은 고급 재질이긴 하지만요. 분해가 까다롭다 보니 거의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참 재미있는 장난감이지만 지구에게는 환경 악당인 셈이죠. 이와 같은 플라스틱 장난감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트루인데요.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아예 분해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등 자원의 쓰임을 이어가는 일을 하는 곳. 트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준성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 이런 뽀로로 장난감이 되게 쬐꼬맣잖아요. 그런데 장난감에 박혀 있는 나사 있잖아요. 금속 나사 보면

0: 몇십 개가 넘어요. 적어도 한 2, 30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2, 30개의 나사를 다 풀러야지 얘네들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리벳이라 그래요. 그 아예 풀지 못하게 체결돼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저희 쪽에서도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데 종종 그런 장난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딩돼 있는 친구들. 그런 그 장난감들은 굉장히 재활용하기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소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려진 장난감을 분해를 해야 되니까 이 분해를 통해서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한 15년 정도 전에 장난감 학교 쓸모라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1: 여러 장난감 나사 풀어서 분해해서 모아온 이 플라스틱 조각들은 모양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엄청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장난감은요, 레고로 만든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엄청 재미있는 작품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0: 일로서 분해를 하면은 이건 되게 힘든 일이고 돈 안 되는 일인데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가 고장 났을까, 그리고 장난감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를 이야기하면서 장난감을 분해를 하면은 이건 매우 재밌는 놀이가 됩니다. 환경 운동에 참여하는 거는 이렇게 재밌고 긍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매우 많이 알려줬어요.
2: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쓸모라는 그 이름 그대로 정말 쓸모 있는 학교네요. 트로에서는 이런 장난감 학교 말고도 장난감 시장을 엽니다. 고장나거나 버려진 장난감을 깨끗이 소독하고 고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죠. 이곳을 찾은 어린이 손님들을 만나봤습니다.
3: 뭐 하는지 알고 왔어요, 여기?
4: 여기가 버려진 물건을 싸게 파는 코끼리장 예전에 있었는데 아빠가 인형 너무 많아서 싫어해가지고.
3: 근데 새 거가 아닌데 이거는 다시 재활용하는 장난감인 거 알죠?
4: 네.
3: 그래도 괜찮아요?
4: 네.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건전지 없는 것도 새 걸로 고쳐서 소리도 나요. 얘는 목욕시키면 돼요.
5: 우선은 새로운 물건만 익숙해진 아이들은 당연히 고장난 물건에 대한 좀 거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얼른 새 걸로 교체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무감각해지거든요. 내가 이걸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해지고 무심해지는 게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중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그런 걸 판매하는 행위를 해본 아이들, 그 경험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게 중고 물품을 사면서 이 중고 물품을 사용했던 이전에 사용자가 있을 텐데 그 사용자의 경험과도 연결이 되고 내가 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내가 이 물건을 소중하게 다뤘었고 그리고 이후에 사용자에게도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순환의 원리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 생태계는 결국에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 생태계는 연결되고 의존하고 공생하고 상생하는 것이 자연 생태계가 저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중고 물품을 판매하면서 그렇게 연결되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트루 마켓을 찾은 아이들에 이어 들어본 목소리는 서울환경연합에서 활동하는 강하늘땅 활동가였습니다. 장난감을 사더라도 중고로 구매하는 것, 혹은 실증난 장난감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판매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이들이 단지 마트 진열대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땐 모든 피조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실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가 아끼던 장난감을 구매한다던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물건을 판매하면서 누군가와 연결되는 경험은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는 상생의 감각을 되새기게 하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칙 찬미바드 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상적 행동으로 피조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건 고결한 일이다. 특히 물건을 쉽게 내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엄을 표현하는 사랑의 행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데요. 육아의 기본 원칙은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아도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0: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한 친구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자녀가 있든 없든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저처럼 이미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면 지구 환경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육아를 선택하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독일의 소비제품질 심사기관이자 220만 독자층을 가진 잡지, 위코테스트는 기후위기 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에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환경성 및 유해 물질을 검사해서 발표합니다. 저희 제작진은 지난 여름 독일에 가서 위코테스트의 부편집장 카토야 퇴레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1: Also unsere Erfahrung ist, dass wenn man ganz
2: 저희
1: billig kauft,
2: 경험상 저렴하게 사면 금방 망가져서 결국 두 번
1: dass man
2: 사게
1: das zweimal kauft,
2: 되더라고요.
1: 네, weil einfach schnell
2: 그래서
1: kaputt geht.
2: 저가
1: Das würde
2: 제품은
1: ich jetzt empfehlen.
2: 추천하지
1: Ganz
2: 않습니다. 물론
1: hochpreisige
2: 꼭
1: Sachen müssen
2: 비싸야
1: es
2: 할
1: auch nicht
2: 필요는
1: unbedingt
2: 없고요.
1: sein. Unser
2: 저희가
1: Test zeigt
2: 테스트해봤을
1: eigentlich so
2: 때는
1: im
2: 중간
1: Mittelpunkt gegen
2: 가격대의
1: Gegenden,
2: 제품도
1: dass man
2: 충분히
1: damit
2: 괜찮은
1: erfolgreich ist.
2: 경우가 많았어요. 가격대가 높은
1: Wenn man
2: 제품을
1: hochpreisige
2: 고른다면
1: Sachen wählt, ist
2: 튼튼한지 오래
1: natürlich
2: 사용할
1: wichtig,
2: 수
1: dass man darauf
2: 있는지
1: achtet, dass sie
2: 살펴보는 게
1: stabil sind, dass man sie
2: 중요해요.
1: lange verwenden
2: 물론
1: kann.
2: 비싼
1: Und man
2: 제품도
1: kann natürlich
2: 중고로
1: auch
2: 사면
1: den
2: 더
1: hochpreisigen
2: 저렴하게
1: richtig
2: 살수
1: gebraucht
2: 있고요.
1: kaufen. Also ich
2: 저는 사실 이
1: finde,
2: 두
1: dass sich
2: 가지가
1: beides
2: 서로
1: eigentlich
2: 연결되어
1: auch
2: 있다고
1: bedingt.
2: 생각해요.
1: Ne? Also wenn wir mit
2: 친환경
1: allen Gegenständen,
2: 제품이라면
1: die für die
2: 대체로
1: Umwelt sind, sind sie
2: 아이에게도
1: oft auch
2: 좋은
1: gut für die
2: 경우가
1: Kinder. Einfach nur
2: 많거든요.
1: in der Regel
2: 예를
1: so.
2: 들어,
1: Ne? Weil wenn sie nicht
2: 친환경
1: für die Umwelt sind,
2: 제품의
1: dann
2: 목재는
1: ist es ein Holz,
2: 환경에
1: was nicht
2: 유해한
1: mit
2: 리스트를 하지
1: unser Schiff
2: 않았을
1: verlacken
2: 거고,
1: oder behandelt
2: 그런
1: ist.
2: 제품은
1: Das heißt, das ist
2: 아이에게도
1: auch besser
2: 당연히
1: für
2: 더
1: das Kind.
2: 낫겠죠.
1: Also im Grunde
2: 결국 친환경
1: bedingt es
2: 제품이
1: beides, ne?
2: 아이에게
1: Dass nur
2: 좋은
1: das
2: 제품이라고 할
1: umweltfreundliche
2: 수
1: ist gut
2: 있습니다.
1: für die Kinder.
3: 제가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장난감을 보는 아빠로서 느끼는 건 요즘 소비되는 장난감들이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품질이 너무 낮거든요. 짧은 순간 시선을 끌도록 디자인되지만 아주 빨리 망가지고 수리도 안 되고 그래서 금방 쓰레기가 되어버려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물론 아이들은 처음엔 색깔로 눈에 띄거나 매력적인 형태를 가진 것에 끌리기 마련이에요. 장기적인 면이나 그 장난감이 아이의 창의력, 사고력 같은 걸 얼마나 자극해 줄수 있는지 그 가치까지는 잘 보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 그 지점에 개입해서 올바른 장난감을 사주는 건 부모의 몫이에요. 아니, 애초에 가치 없는 장난감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디자인해야 하기도 하고요. 저는 가치 있는 장난감이면서 동시에 내구성 있는 장난감이어야 한다는 그 둘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이의 발달에 아주 가치 있는 장난감인데 전혀 내구성이 없다면 균형이 안 맞는 거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튼튼한 제품인데 아이 발달에는 별 가치가 없다면 그것도 잘못 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의 발달에 충분히 가치가 있으면서 충분히 오래가고 동시에 내구성 측면까지 디자인 과정에 반영된 그런 장난감으로요.
0: 독일 웨코테스트의 부편집장 카토야 퇴레 씨에 이어 들어본 목소리는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응용과학대학교의 연구교수 알렉스 씨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장난감이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아이 발달에도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죠. 순환 디자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알렉스 씨 본인도 아들을 키우는 양육자이기에 더욱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것이 곧 아이들에게도 좋다는 것.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데도 자꾸만 외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애 키우려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또 손쉽게 새 물건을 들였던 지난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을 지키면서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우리 제작진은 환경의식이 높다고 알려진 나라들을 찾아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을 만나봤습니다.

0: 3장 소유 대신 공유를 택한 부모들. 독일과 네덜란드는 일상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두 나라는 자원순환을 중요시하면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친환경 가치관을 체득하는 육아를 실천하는데요. 그리스인과 결혼해 독일 뮌헨에 살면서 두 남매를 키우는 박슬기 씨도 그렇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이나 옷이 필요하면 마트에 가는 대신 동네 벼룩시장인 플로마게 간다고 합니다. 새 물건을 사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게 가능할까요? 라는 제 질문에 슬기 씨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1: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아, 그리고 이제 물건이 집에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치우고 또 정리하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사실은 그 물건이 드리는 시간이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 장난감을 많이 산 적이 있었어요. 중고로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랑 집에서 둘이 놀아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이가 장난감이 많으면 오히려 잘 못 놀더라고요. 없어야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놀고. 그래서 저희 큰아이는 좀 장난감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예 안 사주고 그랬더니 자기가 만들더라고요. 방패를 사달라 그랬는데 방패를 무슨 방패를 또 사냐. 뭐 그때 플로마에서 1유로 사온 거 있는데 자기가 박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난감이 없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훨씬 좋다라는 걸 그때 경험을 해봤어요. 저희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좀 달리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풍족해지고 내 자식들이 내 가족들이 더 부유해지는 삶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삶이 본인들한테 좋은 것 같지만 멀리 보면 결국 자기 자녀들과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에서 결국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조금 불편하고 나한테 조금 더 이익이 덜 돌아오더라도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생각하면서 돈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앞서 만나본 국내 사단법인 트루 기억하시죠? 부서진 장난감을 분해하고 수리하는 장난감 학교 쓸모. 네덜란드 흐로닝언에도요 이와 비슷한 리페어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직접 망가진 장난감을 가져와서 수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공간인데요. 약 2년 전부터 주말마다 아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튠의 아버지 요엘의 목소리입니다.
2: Everybody's really interested in the concept.
3: 이곳 수리 카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오후 시간 동안 편하게 와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진입 장벽이 낮아서 다들 좋아하세요. 같은 반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저랑 투은 사이에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올 때마다 장난감을 하나씩 집에 가져갈 수 있지만 다음에 올 때는 꼭 반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자기가 고친 새 장난감을 받아가서 최소한 한 달 동안은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죠.
0: 아이들 장난감만큼이나 부모가 자주 지갑을 열게 되는 거 바로 옷이죠. 저희 집도 우리 딸내미 옷장이 터질 지경인데요. 작은 애는 뭐 언니 옷 물려 입혀야지 생각했지만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큰 애 옷, 작은 애 옷 두 벌 다 사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 많은 부모가 내 옷은 안 사도 애들 옷은 산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또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예쁜 아이들, 더 예쁘게 입히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옷을 사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지구에는 6세대가 입고도 남을 옷이 있다고들 하나 봐요. 하지만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만난 부모들은요, 새 옷을 사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클로딩 루프라는 독특한 캠페인 덕분인데요. 더는 입지 않는 옷을 모아서 가방에 넣고 다른 집에 보내면 가방을 받은 집 가족들이 원하는 옷을 가져가고 대신 자신에게 필요 없게 된 옷을 넣어서 다른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한날 한시에 모이는 벼룩시장과 달리 옷 가방이 집을 돌고 도는 거죠. 클로딩 루프에 가입해서 활동 중인 삼남매의 엄마 레오니 카위퍼르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4: 6년 전에 암스테르담으로 이사 왔는데요. 옆집 이웃이 자기는 클로딩 루프 회원이라면서 저보고도 가입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오, 좋네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 개념을 설명해줬어요. 정말 열광했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방이 집으로 오면 그 안을 살펴보고요. 예쁜 게 있으면 꺼내고 본인도 처분하고 싶은 물건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가방에 넣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루프에는 51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물건을 나눠주는 걸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 가방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도 정말 좋아하죠. 직접 보고 고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제가 클로딩 루프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속 가능성 때문인데요. 특히 아동복의 경우에는 정말 짧은 기간만 입게 되잖아요. 옷이 한 번만 입고 버려지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죠.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이라면 그걸 그냥 버리거나 의류 수거함에 넣는 건 아깝다는 걸요.
0: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 쓰고 다른 사람과 옷을 바꿔 입으며 자란 아이들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쓰고 버리는 선형 경제에서 벗어나 사용한 자원이 다시 자원이 되도록 하는 순환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덜란드 흐러닝건 대학교에서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순환을 연구하는 오즈 교수에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순환 소비를 경험하며 자란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5: 도시학이나 교육학적인 관점에서는 아동들이 어릴 때부터 순환적인 삶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또 일상 속에 즐겁고 의미 있는 사회활동 속에 순환성이 잘 녹아 있을 때 아동들도 이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서클시티라는 이름으로 마스트리흐트 대학교에서 소규모 연구 지원금을 받아 진행한 정말 작은 규모의 연구였어요. 어린 아동 그룹을 대상으로 교실 환경에서 두 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식이었고 참가자들은 아마 9살에서 10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프로젝트 안에서 저희가 떠올린 아이디어는 연말 파티를 순환적인 방식으로 열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물건을 사지 않고 갖고 있는 걸 다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해서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곳은 어딘지, 파티에서 먹을 감자칩을 만드는 곳은 어딘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직접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감자칩을 만드는 곳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찾아냈습니다. 음료는 뭘 낼지도 마찬가지였는데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과일 주스를 만드는 가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엔 부모님들을 어떻게 초대할지도 논의했습니다. 종이 초대장으로 할지 디지털로 할지요. 파티 장소는 어떻게 꾸밀지도요. 그래서 뒷마당에서 모은 낙엽을 줄에 매달아 장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생각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은 아, 우리도 일상에서 순환성을 실천할 수 있구나. 우리한테 그럴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놀이 같은 환경 안에서는 창의성도 자연스럽게 발휘되고요. 그리고 소속감도 생기는데 이 파티가 자기들 것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나중에까지 그 파티를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파티라는 점에서 공공성도 생기는데요. 이건 아이들이 사회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아이들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뭔가 해냈다는 것도 아이들에게 더 큰 자부심을 준 것 같습니다.
0: 네덜란드 정부는

0: 는 2050년까지 100% 완전한 순환 경제 실현을 공식 목표로 선언할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나본 서코라는 국제 프로그램 역시 기업이 순환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서코에서 활동하는 산업 디자이너 바스 씨 역시 처음부터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디자인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스 씨에게 순환 경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1: Every year we consume 100.
2: 저희는 매년 100.6기가톤의 물질을 소비합니다. 0이 15개나 붙는 숫자입니다. 광물, 화석연료, 광석, 바이오매스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게 저희가 매년 시스템에 투입하는 양입니다. 이걸로 집을 짓고, 이동수단을 만들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가 매일 주변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만드는데 100.6기가톤의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기가톤 중에서 저희가 회수하는 건 7기가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킬로 중에 겨우 7킬로만 시스템 안에 남고 나머지는 배출되거나 오염이 되거나 흩어지거나 아니면 축적물의 형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수준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시스템에 투입한 물질을 계속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소비를 멈추거나 판매를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에 넣은 물질을 지혜롭게 보존할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지구가 1년 동안 재생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물질을 소비하지 않겠죠.
0: 인류가 매년 소비하는 자원의 무게가 100기가톤. 사실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는 숫자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매년 전 세계 장난감 산업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의 양.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 보세요. 네, 한 사람당 무려 5에서 6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장난감 소비를 조금씩 줄이면 상당히 많은 자원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바스 씨는요, 서코의 워크숍에 참여했던 한 장난감 기업의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1: I'll give you an example,
2: 장난감
1: related
2: 산업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아의 한 동물원 기념품 가게와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런 제품들을 사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모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이 소중하다는 걸 경험하게 해놓고는 정작 그걸 기억하라고 플라스틱 장난감을 파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장난감의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동물원 방문을 기억하기 위한 물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방법은 장난감 가게를 장난감을 고치고 관리해주는 병원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장난감 자체를 파는 대신 아이가 1년 정도 그 장난감을 맡아 돌보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난감 값을 내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 장난감을 갖고 있는 데 대한 비용을 내고 나중에 가져오면 그걸 수리하고 손봐서 다시 관리해 주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것에서 경험을 파는 것으로 바뀐 셈이죠.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동물원을 찾아올 일이 생기니까 동물원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고요. 장난감을 반납하러 올때 동물원을 다시 방문하게 되잖아요. 선형적인 시스템을 순환적인 시스템으로 바꾼 아주 실질적인 사례였습니다.
0: 맞아요. 동물원이나 수족관이나 뭐 놀이동산에서 놀다가 집에 가려고 하면 늘 기념품 숍을 거쳐야 했고요. 거기 가면 이거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과 난감해하면서도 결국 사주는 부모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암튼 이런 방식도 재밌네요. 장난감을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개념. 1년간 갖고 논 다음에 다시 반납한다면 저희 집에 먼지 뒤집어 쓴채 쌓여있는 물개 인형 그리고 뭐 호랑이 머리띠 이런 게 없어도 됐을 텐데 말이죠. 다음 사람을 위해 장난감을 소중히 갖고 놀고 고장난 장난감은 직접 고쳐보고 이런 경험은요, 아이들뿐 아니라

제가 물건을 직접 고치지 않았다면 지난 몇 년 동안 면도기를 너댓 개는 새로 샀을 거예요. 다행히 저는 직접 고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수리 방법을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배울 때는 제 장난감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번 몸에 밴 감각은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푼한테도 뭔가 호기심을 심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뭔가를 분해해보고 싶어 하면 그냥 하게 두고 다시 조립하는 건 제가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처럼 오후에 같이 수리 카페에 오면 참 흐뭇해요.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재미있게 놀면서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고 그 얼굴에 피어나는 기쁨을 보고 있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저한테도 툰한테도 참 보람찬 오후예요.

0: 제4장 부모가 된 경험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CPBC 특집 다큐 육아를 삽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슬입니다. 부모는 가정을 설계하는 건축가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선택을 내리고 하루하루의 리듬과 속도를 정해서 그 위에 일상을 세우죠. 그런데 부모로서 우리가 세운 일상을 보면 종종 위태롭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넘치는 물건, 넘치는 선택, 넘치는 정보와 넘치는 속도. 이런 기둥 위에서는 일상이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이 집도 저 집도 다들 비슷할 겁니다. 왜 우리는 부모가 된 순간부터 불안함에 시달리는 걸까요?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정윤경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1: 부모는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건강하게 키우고 머리도 똑똑해지고 마음도 예쁘게 자라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통제감의 욕구가 있는데 그게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부모도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많은 리소스가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으로 엄마의 마음을 이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너무 많은 정보 그리고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제 압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내가 저걸 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잘 자라지 못할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 내가 이걸 잘 사주지 못하는 게 나의 문제야. 내가 부족해 라는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 어떤 뭐 그 마케터들이든지 모든 대기업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아이들이 잘 키우게 물건을 개발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소비자가 돈을 많이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불안과 죄책감을 유발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사면 너희 아이는 다른 사람보다 지쳐질 거야. 네가 잘 못 놀아주지, 네가 잘 못 키우지, 미안한 마음을 이런 물건으로 대신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그냥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부모님들한테 계속 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부모는 자기의 그런 부족한 것, 불안함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소비에 몰입하고.
0: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마. 더 필요해. 이걸 사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하루 종일 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집에는 육아용품과 장난감이 늘어가고 어느새 수없이 많은 물건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물건은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반대로 갖고 놀 장난감이 제한적이라면 놀이에 심취할 수 있는 집중력과 창의력은 더 커진다고 하고요. 네, 이쯤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송진우, 정지수 부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분들 집에 갔다가 저 깜짝 놀랐잖아요. 흔히 말하는 국민 육아템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분들도 써보긴 했

0: 했대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다 치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봅니다.
1: 에듀테이블이 원래 또 쓰시던 거 쓰셔가지고 잠깐 빌려 썼었는데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아 이게 왜 국민템인지 알긴 알겠다. 확실히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계속 보면 사실 자극이 엄청 강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현혹하고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자극이 센 장난감보다는 사람이랑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자.
2: 한번 용기 내서 좀 모든 것을 좀 리셋하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실제로 친누나도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사용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 부분을 다 끊고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힘들었지만 다 잘 적응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복원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단력이 있다면 부모님이 한번 아이랑 약속을 해서 딱 어떤 시점에서 새롭게 출발을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자기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부모가 자기 확신이 있으면 뭐 남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굳건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0: 자극이 강한 장난감으로 아이들 주의를 끌기보다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이른바 국민템이라 불리는 장난감도 다 치웠다는 이야기. 실제로 실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한다는 이야기도요. 송진우 씨가 말한 것처럼 부모가 육아하는 데 있어 자기 확신이 있으면 아이에게 필요한 걸 마련해 주려고 끊임없이 새 물건을 사는 대신 다른 소중한 걸 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네덜란드 서코 프로그램의 바스 씨 얘기입니다.
3: So that's a lot of small stuff.
4: 세상에는 저렴하고 자잘한 물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잠깐 오 좋다 하고 좋아하다가 금방 버려지는 것들이요. 이런 걸 사기 전에 일단 멈춰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려는 선물의 기능이 무엇인지를요. 아마 사랑이나 관심을 전하고 싶은 것이겠죠. 근데 더 현명한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경험을 선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봐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봐도 결국 가장 기억나는 순간들이 뭔가요? 부모님과 함께한 순간,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던 순간들이요. 중요한 건 그런 경험들이지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갖고 놀다가 버릴 수 있는 장난감을 주면 결국 물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가르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장난감이 교육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0: CPBC 특집 다큐 육아를 삽니다. 만약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시점 있으세요? 저는요, 저희 아이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로 돌아가서 초보 엄마로 우왕좌왕하던 저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줄 거예요. 괜찮아, 다 지나가. 그러니까 기적이 못 될까 봐 걱정하면서 괜히 노래 나오는 양변기 같은 거 안 사도 된다고요. 미리 준비해야 하는 육아 아이템 같은 건 없더라고요. 아이의 발달 시기와 과정은 엄마의 생각과는 또 다르니까요. 초등학교 고학년인 두 아이의 엄마이자 국내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이혜원 박사도 부모는 육아기의 시간을 좀 더 길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5: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국민 땡땡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람들마다 취향이 너무나 다양하고 국민 배우, 국민 가수, 국민 영화 다 의미가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야가 저는 국민 육아템인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이 육아용품이라는 거는 특정한 개월, 특정한 연령에서만 필요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지나고 나면은 그것들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짧은 기간 내에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빨리 선택을 하지만 옳은 선택을 하고 싶은 욕심도 동시에 있습니다. 육아용품 비즈니스가 발달하면 할수록 굉장히 타겟은 좁아지고요. 그 타겟이 사람에 좁아지는 것도 있지만 시간상으로 좁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용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굉장히 눈에 띄고 새로운 마케팅들도 많기는 합니다만 사람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1개월, 2개월 단위로 보면서 너무나 좁게 보기보다는 적어도 6개월, 1년, 2년씩 그 큰 단위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이 실은 아이의 발달에도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날 만나던 그 순간
0: 숨이 차오르던 기억. 육아하다 보면 아이가 열이 나고 아팠던 경험 한 번쯤 겪게 되죠. 그럴 때는 아이도 나도 정신이 없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돼요. 바이러스가 몸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면 몸에서 고열이 나는 것처럼 정신없이 어질러진 물건과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해도 마음에서 열이 납니다. 이 열을 내리려면요. 뭐든지 넘쳐나고 산만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에 의문을 던져야 해요. 용기를 내서 소비를 멈추고 속도를 늦추고 가족 간의 연결을 더 단단히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습관을 처음 기르는 곳, 바로 가정입니다. 아이들은 양육자를 통해 물건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 질서를 지키는 법,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걸 배웁니다. 가정과 결혼 생활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사랑의 기쁨 읽어보셨어요? 277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소비 습관을 고쳐서 우리 공동의 집인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황님 권고처럼 공동의 집인 지구를 아끼는 태도는 아이에게 가장 훌륭한 유산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겠어요. 있는 물건을 오래 쓰면서 하는 육아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선물하는 가장 다정한 방법이라는 것도요. 우릴 무감각하게 만드는 소비주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 단호한 결단으로 피조물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중대한 과제인 셈입니다. CPBC 특집 다큐 육아를 삽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TV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월 1일 내일 저녁 8시에 CPBC TV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의 김슬혜, 연출 오성연, 구성 정신우 김현경, 촬영 서승열, 기술 성재규, 취재 송창환 박민규, 목소리 출연에 김부궁, 김지현, 신의석, 신나라, 김현우, 우정민, 그리고 서윤이, 현우, 설아, 재하, 승태, 시연이, 승연이, 민규, 태성이, 하나, 튼튼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7: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8: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7: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9: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네팔 대홍수 사망자가 780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도 3,000명이 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팔에는 시신을 보관할 영안실이 부족해 신원 미상 시신부터 집단 매장을 시작했습니다. 2차 홍수 위기가 있는 데다 마을에 있던 용로와 다리가 대부분 끊겨서 구조팀이 사고 현장에 접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시신 수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참혹한 상황입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은 명백하게 지구 온난화입니다. 히말라야 빙하 두께는 2000년 이후 매년 73cm씩 얇아지고 있는데 2000년 이전 34cm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낮추려는 파리 기후 협정의 목표가 성공한다 해도 현재 빙하의 3분의 1은 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라면은 2050년엔 알프스 산맥의 빙하가 90%가 없어지고 킬리만자로의 빙하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이러니하게 네팔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0.02%를 차지해 탄소 배출의 책임이 적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누적 배출량으로 따지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가장 크며 현재 국가별 탄소 배출량 순위는 중국, 미국, 인도, 유럽연합, 러시아, 일본 순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기후위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올해 폭염으로만 유럽의 폭염으로만 3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른 장마가 지난 뒤 폭우가 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돌발적 홍수로 20여 명이 실종됐고 대형 산불이 한쪽에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각각의 재난을 고립된 비극으로 취급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공조가 말로 가능할까요? 각국의 욕망대로 질주한 결과가 현재입니다. 그 피해는 가장 가난한 나라부터 받을 겁니다. 각국이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 이 문제가 풀릴 겁니다. 8월 30일 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NGS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뒤 삼김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예상보다 큰 폭의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여야도 각각 당내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주말 사이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삼김천국 김한 한겨레 21 기자, 김종일 시사전화 기자, 저 김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상보다 큰 폭의 개각이 나왔습니다. 당초 법무부, 중기부 등 공석 중심의 순차 개각 전망보다 교체 폭이 커졌는데요. 여권은 국정쇄신과 진보개혁진영의 연대 확대를 강조를 했습니다. 야권은 코드 인사다, 민심 역주행이라 비판을 했는데 일단 어떤 부처가 바뀌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평가를 좀 해주시죠.
1: 일단 뭐 여섯 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김승원 의원, 재경부 장관의 이영일 후보,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강신철, 성평등가족부의 용혜인 의원, 국토부의 홍지선, 뭐 중소기업벤처부에는 이소영 의원, 그리고 청와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정무특보에 임명이 됐고요. 조국혁 신당의 이혜민 의원이 AI 미래기업 수석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0: 일단 눈에 띄는 게 일단은 새로 들어온 분들보다 나간 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출국하려다가 이 소식을 들었다고.
2: 네, 그 직전에. 그래서 안 나가려고 했다가 또 결국에는 우당탕탕하다가 나갔죠.
0: 예, 뭐 이영일 차관이니까 뭐 내부 승진인 거잖아요.
2: 그러니까 그렇죠.
0: 뭐 이런 분도 있고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민간 출신의 문민 국방장관에서 다시 군 출신으로 좀 이렇게 바뀌었고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굉장히 뭐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이 좀 여론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2: 네, 일단 이번 개각을 한 줄 요약하면 왼쪽을 단단하게 다지고 채우고 국정 이기도 핵심 정책 기조는 소신대로 밀고 간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 것 같아요.
0: 예.
2: 그럼 왼쪽을 채우고 다졌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연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여의도에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방금 김한 기자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을 사실상 이제 영입함으로써 여권에서 아 이거 소연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총선을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까지 내다본 포석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친문의 적자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왼쪽을 소홀하게 대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던 그 제가 이 멸칭 좋아하진 않지만 문조털레 유의 그 멸칭에서 그 부분 좀 채워라라고 해서 친노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전 지사를 발탁했다. 이렇게 해서 왼쪽을 단단하게 채웠다라는 게 한 축이고요. 근데 또 한 축으로는 방금 아까 앵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 개각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2기 내각도 우리 국정 그 기조 바꾸지 않고 쭉 간다라는 거예요.
0: 예.
2: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재경부의 이영일 후보자, 그다음에 국토부의 홍지선 후보자 모두 1차관, 2차관이거든요. 그분들을 장관 후보자로 승진시켰어요.
0: 예.
2: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잖아요. 그 주무부처인데 거기 1차관, 2차관을 그대로 승진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크게 안 흔들고 간다. 마이웨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0: 그러니까 지금 의원 입각이 굉장히 많아요.
2: 네.
0: 의원 입각이 많고 아니면은 내부 승진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1: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뭐 어쨌든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정기국회랑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지율 급락 국면에서 돌발적인 변수들이 나오면 일단 지금 이번 개각은 누가 보더라도 어쨌든 실제 의지가 그러하든 아니든 쇄신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퇴색되지 않기를 좀 희망하는 라인업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야당의 반응을 보면 지금 뭐 하루 만에 굉장히 뭐 폭 저주 가까운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효과가 발휘될지는 좀 의문이고 특히 이제 뭐 그 법무부 장관과 그 성평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야당에서 낙마까지도 고려하겠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하루 만에 가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는 화약고가 크게 세 가지다라고 얘기되는데 방금 김한 기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김승원 후보자, 그다음에 용혜인 후보자 이 두 명과 그다음에 김용범 정책시장을 그냥 뒀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개각이 누구를 임명하는 것도 되게 큰 메시지지만 누구를 임명하지 아니 누구를 자르지 않는 것도 되게 큰 메시지인데 지금 김용범 실장을 그대로 둠으로써 우리 그 ETF 레버리지부터 해가지고 부동산까지 경제의 컨트롤 타워를 그대로 뒀다라는 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로 읽히죠.
1: 특히 이제 경제랑 부동산 부분에서 관료 출신을 이제 내부 승진시키는 형식으로 임명했다라는 건 이 부분에 아까 얘기했지만 방향에 크게 전환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김용범 실장과 관련된 우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랑 부동산에 관료 출신 임명이 됐는데 김용범 실장이 이들의 선배거든요. 관료 기수로 보면 그러면 이제 과거 김민석 총리처럼 이제 이제 그립감이 좋은 총리가 아닌 지금 구조에서 놓고 보면 예. 사실상 이제 김용봉 실장이 정책을 컨트롤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경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개각을 했는데 이 개각이 오히려 이제 한 번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한 번 뒤로 물러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까지 지금 야당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경제와 부동산 그리고 이제 국방부도 이제 국방부 장관이 개인적인 논란도 있고 그리고 뭐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뭐 반대 이슈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해가 가고 뭐 법무부야 지금 공석이니까 근데 먼저 용혜인 후보자 얘기 좀 해볼게요.
2: 네.
0: 그러니까 성평등가족부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2: 맞아요.
0: 이거를 그 얘기...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네.
0: 지금.
2: 원민경 장관 맞나요? 그 지금 일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이제 일 좀 시작해서 적응해서 하려고 하는데 대체 왜 바꾸지? 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용혜인 후보자가 지금 현직 장관보다 더 나은 이 여성 그러니까 이 가족 평등 관련해서 더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나라는 질의 퀘스천이 하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제가 아까 왜 화약과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분이 비례대표 두 번 했잖아요.
0: 예.
2: 그래서 무임승차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또 저는 이건 정말 그 우리 정당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성정당에서 예. 비례대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정 이슈가 다시 점화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2030 세대가 확 뒤집혔던 게 공정 이슈가 터졌을 때거든요.
0: 예.
2: 그 인국공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에서 그 단일팀 만들고 하면서 공정 이슈가 터졌을 때 2030 세대가 엄청나게 발화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용혜인 후보자가 오히려 이대남과 이대녀의 충돌이라기보다 이 무임승차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공정이라는 이슈를 지금 확 발화시키고 있다.
0: 그러니까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용혜인 후보자는 비례 의원직을 유지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2: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합 그 비례 위성정당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용혜인 의원이 그만두더라도 다음 순번이 기본소속당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2: 네, 소속,
0: 소속
2: 네.
0: 후보자가 지금 승계를 하면은 원외정당이 되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뭐 지금 국고보조금이 아까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티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뭐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1: 그러니까 본인도 오늘 뭐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말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서 양해가 가능한 사안일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앞에 잘 설명해 주셨지만 어쨌든 비례를 연달아 두 번 하는 것. 또 뭐 이례적인데 이게 이제 비례를 연달아 두 번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청년이고 여성이라는 이유가 굉장히 컸거든요.
2: 그렇죠.
1: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이제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정책 꼼수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하는 것까지도 뭐 어느 정도 양해는 됐는데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장관이 또 되려고 하는 건데 장관이 되면서 이 의원직을 안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임승차를 넘어서 뭔가 청년 세대, 그러니까 뭐 특정한 청년이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까지도 줄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무적인 정리가 필요해 보이고 만약에 본인이 장관을 정말 이제 의지를 갖고 하겠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과정에서라도 내려놓는 결단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용혜인 의원을 기용한 이유는 어쨌든 뭐 보안수사권이라든 이런 문제를 경유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으로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던 2030 여성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대목일 텐데 용혜인 의원의 기용이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2030 여성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아니야 하는 건 되게 단순한 접근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분노 감각을 건드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불이 될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이
0: 예.
2: 비례대표를 지금 두 번 했다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비례대표라는 거는 어떤 직군, 직능에 대한 걸 대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용혜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머릿속에 잘 떠오르고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로서 정말 의정활동을 잘했으면 지금 같은 여론이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라는 방증인 거 또 하나는 용혜인 의원이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게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아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 그래버리니까 그럼 비례대표로 세 번이나 출마하려고 했어? 이런 얘기가 돼버리니까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0: 2030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불공정을 넘어서 특혜로 계속 가려고 했던 거야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1: 그렇군요. 뭐 예전에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맞아요. 뭐 비례를 4번 네, 하고 네.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례적이고 뭐 국민의힘에는 김혜지 의원이 지금 맞아요. 비례를 연속으로 네. 두 번을 했는데 또 개인과 또 정당은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는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 가족부로서 자격이 미달이다. 보완 수사권 폐지를 앞장선 주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정권을 보장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참 여러모로 힘들겠구나. 여러모로 공격을 받는다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다. 그렇죠. 결국은 네. 야당에서는 지금 공소취소 하려고 지금 밑자락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2: 가뜩이나 뭐 모든 지금 사법제도라든지 사법정책을 다 공소취소랑 연결짓고 있는데 이 공추모 모임 대표를 했던 의원을 지명을 하니까 당장 뭐 야당에서는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흘러나온 얘기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법기관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제 무조건 법조인 출신이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검사 출신을 안 치면 또 이제 윤석열 뭐 친윤검사다 이런 논란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엔 판사나 변호사에서 고를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과정들을 밟다 보니까 빨리 또 이제 말하자면 인사청문이 통과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10월 2일 날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후보군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본인이 이제 뭐 보안사건 문제라든지 공소취소라든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제 이 이슈가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임무를 지금 기용했다라는 점에서 김성원 장관도 인사청문회가 쉬워 보이지 않, 험난해 보인다 이런 생각 듭니다.
0: 제가 오늘 민주당 어제 이제 개각 발표되고 나서 이 부분을 되게 취재를 열심히 해봤어요. 예.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법사위원 10명, 민주당원 10명 그 조사해가지고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입장을 물었는데 한 명 빼고 9명이 다 반대했다라고.
1: 유보적이거나 네. 뭐 예, 반대하거나.
0: 네, 그렇게. 예. 밝혔다라 중앙일보에서 보도했는데 아 저도 이거를 만회해 보고자 그리고 이제 김승원 카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오늘 민주당의 정말 많은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1: 예.
0: 근데 되게 묘한 게 우리가 앞에 살펴본 용혜인 의원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예민하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소취소 이거 계속해서 가져가면 우리 내년에 있을 수도 있는 서울시장 4월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28년 총선 때까지 이거 진짜 결코 쉽지 않다.
1: 예.
0: 청와대가 이거 정무적으로 정말 잘 판단한 거 맞느냐. 그래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흔히 친명계에서 방어하는 의원들은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셨던 그 논리 그대로 이야기해요. 아 이게 이제 검사를 임명할 수는 없었어 우리가. 그리고 검사들은 다 하다 보면 친윤검사 이야기 나오고 그 상대적으로 판사를 기용하려고 했고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박건태 의원이나 이건 되게 우리가 안 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1: 이건태 의원.
0: 아 이건태 의원. 예.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많이 취재해 보면. 다르게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개각은 아니지만은 공소 그러니까 조작 기소 특검을 하는 거예요. 나는 9월 달에 정기국회 통과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분위기가 거기에 공소 취소 권한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빼겠다라는
2: 거예요. 저는 그 문제는 100% 지지율 연동사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지율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야 아, 기소하는 데 있어서 조작이 있었으면 당연히 공소도 취소할 수 있지 이런 논리로 갈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개인사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가려면 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어떠냐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밀어붙였을 때 그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느냐 이게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상수로. 근데 지금 그 부분에서 자신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논리적인 어떤 정당성이라는 게 있는데
1: 예.
2: 이거를 이제 갑자기 철회할 수는 없으니까 늘 이제 말하자면 카드로 있는 거고 카드로 있으면서 들어오는 자잘한 잽 같은 공격들을 방어하면서 들고 있는 거지 이거를 지금 밀어붙일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지 않겠죠. 국민의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걸 임명한 것 자체가 거기로 가는 어떤 이제 경로 아니냐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저는 장관 후보자 혹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해야 이 인사청문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 그렇군요. 최근에 그 한겨레 성한용 기자 칼럼이 네. 좀 화제가 됐는데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되는 거 네. 그래서
2: 제가 이 방송에서 그 전주에 이미 네 가지를 안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지지율 방어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예를 들면 한 40% 지지율 갖고도 우리가 당장 선거가 없으니 좀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맷집에 자신 있으면 아니면 지지율을 어쨌든 득표율보다 이상을 올려놓고 하방선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있을 텐데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보면 후자에 가까운 기조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조작 기소, 공소 취소, 연임, 개헌 이 네 가지를 지우고 생각해야 된다. 그 네 가지는 아예 리스트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적인 어떤 수를 두어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네 가지에 대한 어떤 공격을 계속 받으면 그 공격을 방어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고 그 에너지에 비해서 실제 이게 실현 가능하냐 그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딜레마일 수 있죠.
1: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지지율 말씀하셨으니까 좀 얘기를 나눠보죠. 오늘 리얼미터 월요일날 나오는 날인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8월 24일부터 28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 무선 ARS 조사한 건데요. 긍정이 38.9, 부정이 58.7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40.2였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30%대를 찍은 게 몇 개가 있었지만은 리얼미터로는 지금 30%대가 처음입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7주 연속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가 아직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
0: 그렇죠.
1: 이거를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흔히 기자들이 3대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한국갤럽, MBS, 리얼미터. 이게 조사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리얼미터는 ARS가 앞에 두 개 여론조사는 전화면접인데 거기서 꾸준히 하락세,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게 분명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위기는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은 일은 잘한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정책 자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일은 잘한다라는 서사가 엄청나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어요. 일은 잘한다는 그 실용주의라는 그 신화가 되게 빠르게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는 일본과 연동돼서 그래서 신뢰라는 상징 자본을 되게 빠르게 잃고 있어요. 아까 김한 기자가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 안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모든 국정이 결국엔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꼼수 아니야? 우회 아니야? 이렇게 되고 반대로 불신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니까 지금 아까 김한 기자가 얘기했던 특검 철회 연임 불가 얘기 안 하면은 거의 백악이 무효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1: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출연도 하고 했을 때 이제 연임과 이게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거의 그 순수성에 대해서. 그러면 의문은 불신으로 되고 불신은 저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0: 네.
1: 예. 이게 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결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지금 다 미뤄둔 상황이잖아요.
2: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앵커가 얘기한 거 보면 저는 여전히 좀 의심 남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왜 그걸 말을 못하지? 어차피 한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일인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신 단계로 넘어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료가 들어오고 이쪽에서는 계속 그 부채질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안 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국면을 한번 바꿔줘야 되는데 국면을 바꾸는 거는 정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그 문제가 생각도 안 날 정도의 뭔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한번 했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 어떤 다른 이슈를 통해서 이거를 국면을 전환한다기보다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는 게 조금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이 꽤 오랫동안 지금 정체되고 있거든요.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무조건 이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 한번 흐름을 끊었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이제 그게 왜 그러는가?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신의 폭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민주당 취재했던 어떤 그 전략통이라고 평가되는 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승원 카드가 그래서 정말 패착일 수 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 의원이 했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백척간두 위기냐라고 하면은 MB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로 그때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침 이슬 듣고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친서민으로 국정기조로 정말 180도 턴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닥을 찍었던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계단식으로 엄청 더디게 차근차근 올라가거든요.
1: 예.
0: 우리 그 정도로 쇄신해야 된다. 근데 첫 번째 카드가 개각이었다. 근데 그 개각에서 아까 김한근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끊어줬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1: 예.
0: 그런데 그 인사에서 여전히 그 빌미를 남겨뒀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 후에는 그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민생과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 방어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자, 대법관 인선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대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 없습니다. 다시 재청하라 이게 청와대 입장이고요. 사실상 김민기 판사 카드를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 재청권과 임명권의 해석을 놓고 이게 가능한 반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사실상 콕 찍어가지고 청와대에서는 아니라 김민기 카드를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특정인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재청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좀 상까지 있었죠 지금
1: 네.
0: 대법원장 상까지 있어서 지금 가족상으로 치르겠다 외부인 네. 받지 않는다 뭐 지금 김민석 대표가 가야 된다 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1: 일단 그 김민기 대법관 카드에 대해서 양측 모두 절대 양보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면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청와대는 기존 후보군에서 재재청을 요구하면서 사실상의 대법원은 그래서 뭐라고 받아들이냐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침해됐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핵심 쟁점은 결국에는 김민기 대법관 카드를 둘러싸고 양쪽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대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인사 중에 한 명을 다시 재청하거나 아니면은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인데 이게 통상 대법관 추천위를 꾸려서 추천 과정이 보통 두세 달 걸리거든요.
0: 예.
1: 그러면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근데 윤성식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인데 내란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어서 지금 추천하기가 어렵고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원을
2: 네.
0: 겸하면서 지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지금 네. 수사 대상이잖아요.
2: 네.
0: 그럼 남는 건 김민기 판사밖에 없는데 네. 김민기 판사 배우자는 또 헌법재판관이라서 그렇죠. 지금 어렵다라는 거. 그러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받고 반려했으니까 받고 그냥 가만히 임기 끝날 때까지 버틸 수도 있는 건가요?
3: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긴 할 텐데 지금 이게 정치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저는 뭐 재청과 반려의 과정을 한 번씩 공을 주고 받은 거잖아요. 근데
0: 네.
3: 지금이라도 이제 청와대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대법관이랑 만나서 문제를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양쪽의 논리가 다 논리적으로 구성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를 만나서 입장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통치라고 하는 큰 틀의 행위 일 텐데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 얘기 많이 했다고요.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 불행해지는 거다 정치가.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방식의 협의 없는 재청에 대해서 우리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금 뭐 법원에서 아직 권한쟁의를 내겠다 이런 말은 안 나오는 거 보면 법원도 일단 고민에 들어간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관도 그러면 결국에는 만나서 협의 과정을 복원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공을 넘기면 저쪽에서 임명 안 하면 몇 개월 공석이 된다. 그러면 대법관 피해는 누가 보냐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 실패다 이런 생각 듭니다.
1: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미묘한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게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늘 조문을 간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 가서 만약에 이제 오늘 또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이번 주에 입장을 밝힌다라고 했었잖아요.
0: 예.
1: 근데 물론 이제 상 때문에 조금 늦어지겠지만 이번 주에 만약에 발표하기 전에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갔고 그 안에서 물밑 조율이 이루어져서 본인과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든 아니면 거기서 책임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이게 결국에는 양측 모두가 물러설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게 지금 대통령이 대법관을 22명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
0: 예.
1: 전쟁이 있고 여기서 양측 모두 절대 물러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로 풀어내면 사실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0: 네. 그렇군요. 그 22명을 임명하는 것도 또 공소기각이나 뭐 이런 거하고 연결지어가지고 정치적으로
1: 그렇죠.
0: 지금 야당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고.
3: 그래서 저는 이번 소동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물론 뭐 대법관 임명 둘 때마다 힘겨루긴 항상 있었지만 차라리 임명 절차를 입법화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하자면 이게 서로와 한 문장 안에서의 권한을 두고 지금 해석 논쟁을 붙은 거잖아요.
0: 예.
3: 그러니까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투명하게 입법 절차를 그러니까 임명 절차를 입법화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 분명하게 들어요. 헌법 정신이 우리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에요.
3: 네.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건강한 그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당연히 정치적으로 소통해야죠. 그게 네. 우리 헌법 정신일 거예요.
0: 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양당 워크숍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이제 뭐라고 했나 발제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정청래 전 대표와 얘기를 했는데 중도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거는 생각이 달라서 좀 입장이 너무 크게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걸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나갔고
1: 맞아요. 그리고
0: 나갔고 페이스북에
1: 글을 올렸죠.
0: 장문에 네. 글을 올렸고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냐. 네. 짧게 얘기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아요. 노선 갈등이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도 끝나지가 않았구나.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금 앵커 말씀하셨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끝났는데 사실 안 끝난 거예요. 노선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청래 후보가 의원이 얻었던 46%에 대한 요구가 민주당 내에서 계속해서 분출하고 있는 거죠.
0: 예.
1: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민석 대표가 그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의원 15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그날 반응이 어땠냐, 분위기 어땠냐. 근데 아주 순화해서 야 정말 뜨악했어. 정말 김민재 그냥 뜨악했어라고 이야기하는
0: 어떤
1: 게
0: 어떤 부분이 뜨악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1: 일단 승자의 여유나 믿음 이게 우리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0: 예.
1: 근데 패장을 앉혀놓고 그렇게까지 약간 망신주기를 하는 게 과연 우리의 정서에 맞느냐라는 게 1번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뜨악은 뭐였냐면은 김민석 대표가 거기 PPT에 띄워놨던 게 통합과 외연확장 하겠다라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의 그 중도는 없다라는 거를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해서 외연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패장을 앉혀놓고 그렇게 망신주기 하는 게 어떻게 외연 확장이냐라고 하면서 또 많은 개파색 옅은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김민석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아마 민주당 당대표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일 텐데 전직 대통령 두 명의 이름을 일부러 빼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0: 예.
1: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파색 옅은 의원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김민석 대표가 사실상 일반 국민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김민석 대표의 일성은 조이대 씨였고 그다음에 조이대 현수막으로 엄청나게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여론전을. 그런데 무슨 민생과 경제냐.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이 제가 취재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대표부터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0: 그렇군요. 참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정청래 의원이 중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처음은 아니고 방송에서도 네. 본인이
1: 맞아요.
0: 얘기를 한 그 팩트에 부합 네. 그 사실 자체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이제 중도가 아니라 스윙부터 우리가 잘하면 우리를 찍고 저쪽이 잘하면 저쪽이 찍는 스윙부터다. 이게 이제 정청래 의원의 워딩이고
0: 예.
3: 저는 이게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정치학이라면
0: 예.
3: 중도라는 집단을 규정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대중정당에서 외연확장을 지향하는 것과 진영결집을 가는 게 한 번도 저는 분리되는 과제로 사고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건 뭐 예를 들면 밥 먹고 뭐를 하고 이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정당에서 일인데 지금 이제 이 노선 갈등이라는 게 마치 이게 대립적인 것처럼 돼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승자의 여유가 있으면 승자가 수락연설에는 진영결집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런 방향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고 또 한 가지 정청래라는 이름을 직접 주어로 쓰지 않았으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던 거고 정청래 의원도 근데 끝나고 나서 이거를 뭐 마이크 독재다 이렇게까지 비유를 하면서 뭐 상당히 이제 좀 격화됐는데
1: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3: 네, 저는 이게 약간 지금 이 허수아비 논쟁을 너무 오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 두 가지는 뭐 대립하는 게 아닌데 사실 이제 대립적으로 지금 대립하는 어떤 틀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죠.
0: 예. 뭐 야당도 이제 연차내라고 부르죠.
1: 네.
0: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또 뭉쳐야 된다.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장덕 대표가 잇몸이 만개했다. 뭐
1: 맞아요.
0: 이런 얘기들이
1: 눈가가 촉촉해졌다. 라고 얘기하는데 네. 많은 국민의 의원들이 우리 당은 지금 상실의 시대다. 정체성의 위기, 지지 기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다 보니까 과거의 영광의 향수에 자꾸 기대고 있는데 그렇게 과거로 회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메시지 할 때 이거 진짜 우리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자리를 이석한 의원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네.
3: 근데 뭐 예.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 연찬에 박근혜 대통령 부르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의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20명 온다, 30명 온다 하다가 지금 97명이 와버렸거든요.
0: 맞아요.
3: 그러니까 아, 왜 옛날 거 불러내서 다시 저 이러는 거야라고 하지만 다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예, 삼김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의 김한 김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로 이어갑니다. 벤 이킹의 스탠바이 미.

0: 이것은 영화인가 정치인가 맥주인가 인생인가 예술과 생활의 그 경계를 알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서사와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 두 영화평론가 라이너 거의 없다 그리고 김준일이 함께하는 라거 천국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가 했던 오디세이 편이 또 반응이 뜨거웠어요. 두 분이 나오면은 흥행 제조기입니다 진짜. 어쩜 그렇게 팬도 많으시고 저는 좀 안티팬이 많은데 다 두 분 덕분이 아닌가. 근데 자 이제 오늘은 스파이더맨 네. 브랜드 뉴 데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게 살짝 네. 요즘 꺾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긴 해요. 그런데 역대급으로 또 스파이더맨만 보면은 역대급 흥행 화제를 또 불러 일으켰고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 그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두 분과 상의해서 이걸로 했어요.
1: 네. 뭐 국내 흥행은 이제 800만 넘고 나서 좀 꺾이는 느낌이긴 한데 1000만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0: 역대 스파이더맨 중에서 어땠나요? 이게 가장 많은
1: 지금 북미 그리고 월드와이드로 보면 예. 지금 역대 스파이더맨 중에서 1위고 그리고 아마 북미에서는 역대 2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 통틀어서 2위일 거고 월드와이드로 제가 검색해 본 걸로는 5위 정도 한 것 같아요. 와. 지금 23억 달러 정도 했나요? 예. 그러니까 20억 달러를 넘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흥행인 건데 지금 예. 23억 달러 그리고 좀 더 계속 갈 거니까
0: 그렇군요.
1: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단한 흥행인 거는 분명합니다.
2: 사실 840만이 넘었다면 꺾인 게 아니에요.
1: 꺾인 아, 게 그렇죠. 예,
2: 할 일 다 한 거죠.
1: 갈 만큼 갔죠?
2: 예, 예, 예.
0: 그렇죠.
2: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번주에 오디세이 얘기했습니다만, 뭐, 아무리 강하게 쏜 화살도 끝에 가면, 비단도 못 뚫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2: 근데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예요.
1: 이건. 볼 사람들 다 예. 봤으니까.
0: 볼 사람들. 아, 또 근데 보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또 보셨던 분들은 우리 두 평론가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안 보신 분들은 이걸 듣고 또,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한 주 평가 별점부터 좀 들어볼게요.
2: 아 마블도 스파이더맨도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고 그 시도는 깔끔하게 먹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전에 완전히 그냥 마블이 굉장히 심플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퓨리 국장 나와가지고 야 너도 우리 팀에 들어와. 우리 어벤져스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깔끔했죠. 왜냐하면 영화 한 편에 슈퍼히어로 한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토르 하면 토르만 나오고.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캡틴 아메리카 하면 캡틴 아메리카만 나오고 아이언맨 예. 하면 아이언맨만 나오고 끽해봐야 마지막에 쿠키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또 샤멜 잭슨 형님이 나와가지고 이게 안데스고 나와가지고 야 너도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는데
0: 예.
2: 이제는 그 유니버스가 너무 확장되고 그리고 멀티버스로 또 이게 따블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히어로 서사도 그냥 그 히어로 서사만으로 존재를 못하는 겁니다.
0: 아, 전에 걸 다 알아야 되고
2: 그렇죠.
0: 이런 거군요.
2: 예, 진입장벽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이번 스파이더맨 영화도 진입장벽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없어도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는 거의 이제 동치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라고 본다면
0: 예.
2: 이건 스파이더맨 영화는 그냥 스파이더맨만 알아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다. 그래서 마블이 다시 심플하던 때 그때로 돌아가려고 했고 아무래도 가장 인기 캐릭터인 스파이더맨을 적극 활용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잘 먹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래서 별점은 어떻게 주십니까?
2: 별점은 저는 예전에 제가 3.5점 줬다가 4점 줬던 것 같은데
0: 예.
2: 저는 4점 드립니다.
0: 4점. 야, 뭐 많이 주셨네요. 예.
1: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줄평으로 얘기하자면 예? 이거는 우주에서 골목으로 내려온 145분이다. 그리고 이거는 후퇴가 아니라 착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골목으로 내려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0: 어벤져스 시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거는.
1: 그렇죠. 예. 너무 많이 우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때 우주로 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이야기의 귀결이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캉

0: 친구들이 지킨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를 정말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근본으로 돌아왔고 정말 잘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점수는 이제 거업님이랑 같은 네, 10점 만점에는 8점, 별점을 하면 4점 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뭐 두 분 다 극찬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지금 리뉴얼된 지가 주인공이 바뀐 게 벌써 세 번째고 네. 뭐 그래서 3스파 한번 모인 적도 있고
2: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속된 말로 울고 먹잖아요. 이, 네. 이 캐릭터를
2: 예, 예.
1: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울고 먹는 캐릭터는 두 개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2: 네.
1: 근데 굉장히 다르면서도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뭐 이 스파이더맨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계속 네. 울고 먹는데 네. 좀 너무 직설적이지만은 네. 이렇게 인기가 계속 있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2: 일단 울고 먹게 된 데 대해서는 네. 저작권 분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1: 아, 예.
2: 이게 너무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네, 네. 1990년대에 마블이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0: 힘들었죠.
2: 예, 소니한테 스파이더맨 캐릭터 판권을 팔아버립니다.
1: 하나만 판 거죠. 소니한테 하나만.
2: 또 다른 회사한테도 여러 개 많이
1: 여러 개
2: 팔았어요.
1: 다른 데
0: 그것도 너무 복잡해. 그것도. 그것도 영상화만 그쪽에
2: 예,
0: 팔았어. 소니한테.
2: 맞아. 소니한테 영상화만 팔았고 코믹스 건 여전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1: 예, 예.
2: 그리고 캐릭터 상품권 이번에 또 2차 협상을 하게 되면서 캐릭터 상품권 또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인형이나 이런 것도 마블이 가져갑니다. 이거 팔려서 벌린 돈은요. 그런데 소니한테서 이제 소니가 이 스파이더맨의 캐릭터 영화 판권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1: 예.
2: 5년 9개월 주기로 영화가 나와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샘 레이빙이 만든 스파이더맨 3까지 다 나왔다. 야, 이제 트롤로지 끝났다. 이러고 쉬면 예. 마블한 다시 뺏깁니다. 잽싸게 또 다시 만들어야죠.
1: 예.
2: 그래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또 나온 겁니다.
1: 예. 어스파라울. 네,
2: 그렇습니다. 이제 앤드류 가필드가
1: 예.
2: 앤드류 가필드는 어렸을 때부터 스파이더맨 역할을 본인이 하고 싶었다고 해요.
1: 예.
2: 네,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를 기용해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이게 샘스파보다 흥행이 잘 안 돼. 예, 캐릭터도 조금 좀 소모적인 것 같고. 그래서 또 바로 닫아버리죠. 그때 마블이 다시 달려와서 또 협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야, 그럼 이번에 우리 시빌워라는 영화에 스파이더맨 한번 출연시킬게. 우리 협상 다시 하자. 이래서 이제 마블과 소니가 허가하고 마블이 제작하는 스파이더맨 영화가 나온 건데 그게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에요.
0: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소니가 대여를 해주고 있다.
2: 그렇죠.
0: 렌탈 히어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1: 아, 렌탈 히어로.
0: 렌탈 히어로에 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배트맨이랑 비교를 하셨는데 배트맨도 많이 우려먹었죠.
1: 네.
0: 뭐 사골도 이런 사골이 없을 정도로 아, 그렇죠. 우려먹었는데 근데 이제 배트맨은 그 나오는 배트맨들마다 이 잔혹사가 있어요.
2: 네.
0: 그러니까 모든 배트맨이 훌륭했던 건 아니에요.
1: 아, 예.
0: 이거는 도대체 뭐지 싶은 그런 작품들이 있었어요. 뭐 배트맨과 로빈이라든지
2: 네.
0: 뭐
2: 배트맨 포에버
0: 뭐 네. 배트맨 포에버라든지 네. 말도 안 되는 영화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참 뭐라고 부침이 있었는데 근데 이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어스파가 좀 덜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도 전부 균일하게 팬들을 갖추고 있고 전부 다 흥행에 성공했고 다 잘된 작품들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영화화는 실패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2: 심지어 극장 애니메이션도 실패가 없었어요.
0: 아 애니메이션도 엄청나죠.
1: 네. 아 그
2: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네. 시리즈가
1: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0: 네,
1: 영화가.
0: 맞습니다. 예, 예. 소니에서 만든 네. 건데 거기는 이제 또 주인공이 피터 파커가 아니라 2대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마일스 모랄레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마일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매력적인 서사구나. 그리고 사실 스파이더맨이라는 게 청소년기의 스파이더맨의 이야기는 참 재밌는데
1: 예.
0: 성장을 하면 할수록 사실 할 얘기가 떨어져요. 이야기의 동기가.
2: 그렇지.
0: 스파이더맨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 예.
0: 성장을 완전히 끝낸 거미는 이제 정말 큰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2세대에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물려받는 2세대의 스파이더맨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마블 예. 세계관에도. 근데 그 마일스의 서사 역시 굉장히 볼만한 서사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의 미래는 아주 창창하다.
2: 그렇군요.
0: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 애니메이션은 그래서 캐릭터를 키우지 않고 짱구는 30년째 안 크고 있고
2: 네.
0: 네.
1: 코난도 네네. 계속 고등학생이잖아요.
0: 그런데
1: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영화 찍을
0: 때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사자의 상 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
0: 현실에서는 배우들이 나이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2: 소니 그렇군요. 입장에서도 저작권 유지하는데 애니메이션이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배우 스케줄 같은 거를 사실 실사 영화 찍을 때보다는 훨씬 작품 어떤 스케줄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거든요. 영화 제작 준비 다 해놨는데 배우가 갑자기 나 안 해 이러고 엎어버리면 캐스팅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1: 예.
2: 근데 적어도 애니메이션은 그럴 일은 없죠.
0: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자면 그 사실 이 영화라고 하는 거는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은 돈을 쏟아부으면 퀄리티가 보장돼요.
2: 이거 100%입니다.
0: 네, 그게 굉장히 좀 유용한 부분이죠.
1: 알겠습니다. 이제 저작권의 서사를 말씀해 주셨고 캐릭터

0: 슈퍼의 서사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제가 배트맨하고 또 비교를 좀 여쭤본 이유는 배트맨은 네. 너무 트라우마가 많은 어둠의 그런 거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네. 어렸을 때 상처가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대비가 돼서 네. 매력적인 캐릭터라면은 스파이더맨은 토니 파커는 찢어지게 가난하잖아요.
1: 피터 파커?
0: 그렇죠. 예, 아, 예, 예, 죄송합니다.
2: 토니 스타크랑 합치셨네.
0: 아, 네. 네. 토니 스타크와 피터 예. 파커는 예, 토니 파커는 농구선 네. 옛날 NBA 농구 선수고
2: 아, 네.
0: 예. 피터 파커는 그러니까 이게 좀 주는 약간의 그 괴리감이 계속 이 캐릭터를 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2: 배트맨은 예. 그러니까 배트맨을 지켜오는 사람들의 서사 아니, 사람들의 심정은요. 저 미친놈이 언젠간 악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0: 아, 저렇게 예. 막 상처가 많고
2: 예, 일단 애가 제정신 아닌 것 같고 예. 이 기본적으로 다중인격이잖아요.
0: 예.
2: 거기다가 돈도 많은데다가 원하는 일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악당이 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좋은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파이더맨을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은요. 쟤는 언제쯤 한번 행복해지는 걸까?
0: 아.
2: 얘는 왜 이렇게 불행해?
0: 예.
2: 근데 또 이 와중에 애는 착해. 애가 너무 착해서요. 갖고 있는 힘도 다 안 씁니다. 만약에 스파이더맨이 진심으로 빌런들을 상대했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공동묘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스파이더맨은 또 안 죽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네.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배트맨도 네. 불살이거든요.
2: 네, 네.
1: 근데 배트맨의 불살은 뭐냐면 이 약간 이 정신 나간 애가 네. 이상한 자신의 컨셉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지.
1: 그런 느낌이에요.
2: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로 죽이지만 않고요. 완전히 얘를 바보를 만들어놔요.
1: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2: 그렇죠.
1: 뼈를 그렇게 부러뜨리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놓고 나는 널 죽이지 않았다. 난 살인은 하지 않는다.
0: 예전에 이제 북도신권에 너는 이미 죽어있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죽지만 않았다 너는.
2: 네. 팔다리 다 터뜨려놓고 넌 죽진 않았네. 난 그러니까, 불살이야.
1: 그러니까 약간 너무 무섭죠. 네. 오히려 기괴하고.
0: 네.
1: 근데 이제 이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거냐면 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살고 있는 모든 이 환경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어. 그래서 사랑하게 돼요. 스파이더맨은 계속 마음이 가요. 보고 있으면 불쌍하고 안타깝고
0: 짠하고.
1: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스파이더맨의 아주 유명한 별명이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이잖아요.
0: 예.
1: 진짜 그냥 동네의 친구, 잘 안 되는 친구. 능력은 참 좋은데 아 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런 친구 보면 소주 한 잔 사주고 싶잖아요. 그런 친구인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도 연민이 시작되는 게 전작인 노웨이 홈에서 네. 피터 파커가 이제 기억을 지운 거잖아요.
2: 모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본인이 사라지게
0: 본인이 됐구나. 사라진 거죠. 예. 본인 정체가 들통나고
2: 네.
0: 그래서 본인하고 가장 가까웠고 자기가 사랑했고 이런 사람들도 본인을 못 알아보고
2: 네.
0: 그래서 완전 더 우울해진 그때는 돈만 없었는데 이제는 사람도 없는 막 네. 이런 고립감에서 이 영화가 시작을 하잖아요.
2: 그러니까 이 마블 스튜디오가 만든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역대 다른 어떤 스파이더맨도 못 해볼 호사를 누렸어요. 다른 유니버스에서 넘어온 선배 스파이더맨들을 영화에서 만났죠.
0: 예.
2: 그들과 팀플레이도 해봤습니다. 어벤져스랑 같이 타노스랑 싸우기도 했고요.
0: 예.
2: 이 모든 일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파이더맨은 불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블에서 그럼 다 돌려. 다 없애버려. 싹 다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피터 파커를 다 지워버린 다음에 다시 스파이더맨을 뉴욕의 골방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선대 스파이더맨보다 몇 배는 불행해졌어요. 더 불행해졌어요. 이번에 오디세이에서 나오는 대사지만 내가 가졌다가 잃어버린 것만 것이야말로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어서 너무 괴로운 물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예.
2: 그런데 이 스파이더맨 그 기억은 자기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공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 역대 가장 불행한 스파이더맨일 겁니다.
1: 코믹스보다도 가장 불행해요.
2: 예.
0: 아.
1: 저는 이제 그 이야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기게스의 반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플라톤 국가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끼면은 자기 몸이 안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르면 그래도 나는 착한 일을 할까? 악당 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내가 윤리적인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는 무조건 예스를 외치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지만 누구도 내가 피터 파커라는 걸 모르지만
0: 네.
1: 나는 착한 일, 정의로운 일을 할 거야. 그냥 그러고 싶으니까.
2: 네.
1: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보여준 거라서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불행으로 치면은 뭐 이거는 사실 보고 있으면은 정말 너무 짠해서 가슴이 막 아픈 그런 불행이죠. 어린애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불행이에요. 자기 자신이 불행인데. 지워졌다는 게.
0: 네. 그런데 이게 또 예전 그 스파이더맨들은 그래서 생활고가 되게 적나라하게 나왔거든요.
2: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뭐 피자 배달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잘리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큰 아픔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생활고와 이런 묘사가 많이 사라졌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2: 근데 이제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메이 숙모가 그 유산에서 사망해서 그 남긴 유산과 보험금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모두한테서 피터 파커가 지워줬는데 유산을 어떻게 받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는 데마다 이것은 잘못된 설정이다. 피터 파커는 가난해야 된다. 미안하지만 걔는 가난해야 됩니다. 와.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2: 가난까지 해야 되는 거야?
0: 가난까지 간 거 아닙니까?
1: 아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피터 파커가 주식으로 대박 나서 돈 되게 많고 막 건물도 몇 개 갖고 있고 이러면은 그건 피터 파커가 아니에요.
0: 토니 스타크죠 그건.
1: 그렇죠.
2: 토니 스타크죠.
1: 그러니까 얘는 힘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생각하는 게 그런 욕심이 잘 없어요. 돈을 불리려고 하는 욕심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어떤 소소한 이런 소시민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시민 히어로, 노동자 계급의 히어로라는 게 사실 스파이더맨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 그 부분의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스파이더맨은 뭐하고 돈을 버는 친구냐면 뭐 피자 배달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신문사에다가 보내면서 돈을 팔죠. 받는
0: 그러니까요.
1: 플랫폼 노동자예요. 네.
0: 어떻게 보면 사기인데 그것도.
1: 네, 그렇죠. 그렇죠. 사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찍는 건데 스파이더맨 찍었어요 이러면서 제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근근히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신의 정체성을 아슬아슬하게 팔면서 돈을 버는 알겠습니다. 그런 불쌍한 친구였다고요.
0: 예, 오늘 준비한 내용 좀 3분의 1밖에 못했는데요. 네. 예, 유튜브로 연장방송을 조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너 거의 없다 두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30일에 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라디오 본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Catholic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앞서 버려놓은 일의 마무리도 중요하겠죠. 사실 찬란한 시작보다 평범하고 깔끔한 마무리가 훨씬 어려운데요. 혹독했던 더위, 버티는 것밖에 답이 없었던 8월의 몇몇 날들도 이제 과거가 되어갑니다. 후회와 미련은 마침 내려준 비와 함께 다 흘려보내며 8월은 잘 배응해주고요. 이제 새로운 계절의 첫 장을 천천히 넘겨볼까요? 여기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우 중입니다. 오늘 첫 곡 토이의 뜨거운 안녕 들려드렸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과 함께 8월은 또 마지막 날이네요. 서울엔 오랜만에 아주 비가 시원하게 내려줬는데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작과 마무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인데 보면은 시작보다 마무리를 잘하는 일이 좀 더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유독 더웠던 8월 마무리하면서 괜히 아쉬운 마음이 생기신다면 다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당장 긴팔 입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달력상으로는 오늘이 여름 마무리잖아요. 그리고 또 9월의 시작, 또 가을의 시작이니까 올가을엔 멋진 일들, 멋진 일들 많이 많이 생기길 기대해봅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신촌블루스의 비오는 어느 저녁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공유하는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음작품 가족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그리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하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이 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번 한 주 또 음작풍 청취자들을 위한 스페셜 문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콘서트 티켓입니다. 김지훈, 김성식, 장은아, 이범소리의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콘서트 압도적인 음악과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명곡들을 만나보는 이 공연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니까요. 이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만 신청 사연 보내셔야 하고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말머리는 콘서트 혹은 더 뮤지컬 뭐 프랑켄슈타인 이렇게 말머리 달아서 신청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1인당 2매씩 5분 선정해서 티켓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이상윤님께서 정디 오늘도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은 위대했다는 네 상윤님 그 위대한 여름을 우리는 아주 잘 이겨냈네요. 우리가 더 위대한 것 같지 않으세요? 상유님 어서 오세요. 이재진님께서 제법 내린 그 비 이후로 오늘은 어제의 피로감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 오랜만에 그냥 내리는 비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시원했던 하루였습니다. 박효진님께서 막내딸이 끓여준 라면 완전 꿀맛이네요. 미스터 선샤인이 쭝의 인생 드라마라고 해도 해서 저도 요즘 보고 있는데 짱 재밌네요. 비오는 월요일 음자풍 들으며 킬링할게요. 막내딸이 만들어준 건데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아유, 미스터 선샤인 이제 보시는 거예요? 왜 부럽지 이게? 네, 재밌게 잘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박진경님께서 미소천사랑 둘 다 어쩌다 어제 비를 맞아놔서 감기 걸려서 골골골 여름 다 지날 무렵에 감기가 오다니 끙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음자풍 들으며 힐링해봅니다. 아이고 둘 다 걸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 꼬맹이 얼마나 힘들까. 몸조리 잘하시고 얼른 오래 아프지 말고 얼른 낫길 바랍니다. 김명숙님께서 종일 제습기를 돌리고 있었더니 방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아요. 크크크 제 방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어허, 아니 오늘 같은 날씨에는 방이 좀 뽀송뽀송 적당히 온기가 도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기분이 더 좋을 거예요 아마. 예, 지금 시원하게 하려면 또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다시 눅눅해진다는 네. 양수정님께서 비오는 오늘 말일이고 월요일이라
저도 눈썹 휘날리게 일 마무리하고 간만에 조금 일찍 퇴근합니다. 8월과도 뜨겁게 안녕해야 하나요? 네. 뜨거운 8월과 안녕하는 거죠, 뭐. 네. 시원한 9월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밖에도 또 이재영님, 강금성님, 류영진님, 위정희님, 정예호님 등등이 빵톡으로 또 출첵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노래 두 곡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지명을 노래 제목으로 한 두 곡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들 속에는 그 장소는 단순한 배경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과 시간, 그리고 잊고 지냈던 기억까지 다시 불러내는 공간이 되죠. 먼저 싱어송라이터 제주소년의 명륜동입니다. 이 노래는 명륜동 골목을 배경으로 처음 만났던 순간의 설렘부터 손을 잡고 걷던 밤, 그리고 멀어져 버린 사랑까지 지나간 시간을 담담하게 떠올리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 명륜동은 단순한 동네 이름이 아니라 함께했던 한때는 함께했던 사랑과 청춘이 머물러 있는 추억의 공간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명륜동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곡은 건축가 겸 가수 양진석의 정자동입니다. 이 곡 역시 특정한 장소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마주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봄날 정자동을 산책하던 한 남자가 우연히 대학 시절의 옛 연인을 만나면서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밤새 숙제를 도와주고 MT에서 함께 새벽길을 걷던 기억.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더욱 마음에 남는 건 지난 사랑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잘 사는 것 같아 보기는 좋다. 그 짧은 말에는 아쉬움과 반가움, 그리고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담담한 마음이 함께 담겨 있죠. 결국 두 노래 모두 현재의 내가 과거를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장소는 남고, 그곳에 다시 서는 순간 우리는 잠시 그때의 나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곳이지만 그곳에 서면 문득 한 사람과 한 계절이 떠오르는 곳. 오늘은 장소에 남겨진 기억과 그곳에서 다시 만난 옛 사랑을 노래한 두 곡 함께 들어보죠. 제주소년의 명륜동, 양진석의 정자동.

잘 사는 것 같아 보기는 좋다. 웃는 모습 전혀 변하지 않았네. 당연히 결혼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기적이 가방을 뜬 네가 나에겐 생소해.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장소를 테마로 옛사랑을 노래한 두 곡 만나봤는데요. 양수정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명륜동, 정자동 둘 다 남자 가수가 부르네요. 아련한 노래 멜로디 속에 우리 남편은 이런 노래 안 불렀으면 좋겠네요. 네. 네, 수정님 사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신 거죠? 아내이신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신 거죠? 네. 적어도 우리 수정님 남편분은 감히 무서워서라도 겉으로는 티 못 내겠네요. 자, 4922님께서 강릉도 비가 오네요. 1년 전 병원 예약할 일이 있었는데 1년 뒤? 한참 남았네 했는데 내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시간 왜 이리 빠르죠? 네, 아,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긴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을 느낄수록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병원 진료 잘 받으세요? 금식하셨죠? 보통 내일 건강검진 받으려면 오늘 저녁 한 6시? 늦어도 8시부터는 금식해야 되잖아요. 네,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결과도 아주 건강하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김상우님께서 가을 비였으면 좋겠어요. 비 그치면 가을바람 불었으면 좋겠어요. 비 피해 없기를 바래요. 지각 출석했어요. 그러니까요. 올여름이 정말 너무 너무 더웠었던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열대야에 잠을 깼으니까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정말 마술처럼 시원한 가을이 우리 문 앞에 찾아오길 바랍니다. 1573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음저풍에 노크해요. 노래 신청해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서 노래 이현우의 비가 와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류영진님의 사연 하나 더 할까요? 저녁 준비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김치 썰다 손가락 뺐어요. 주부 20년 차 이게 무슨 일이래요. 손 베인 김에 이번 주 주방일은 파업합니다. 신랑이 한다네요. 전화 위복인 건가요? 아이고, 손을 다쳐서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덕분에 예, 신랑의 그 사랑을 따뜻한 신랑의 마음을 또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네요. 네, 신랑의 사랑 듬뿍 느끼시면서 얼른 다친 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57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이현우의 비가 와요 들을게요.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9152님이 보내주셨네요. 정디, 어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는 언니가 난지 한강공원 수영장에 가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가 수영장 운영 마지막 날이라 가야 한다고 언니가 끌어당겨서 간단히 김밥 싸서 갔는데요. 언니가 자기는 자전거 탈 거라며 어떻게 올 거냐고 묻기에 제가 자전거 안 탄 지 수십 년이지만 따릉이에 도전해서 홍제천을 따라갔습니다. 언니가 잘 따라오네 이러는데 자전거 오랜만에 타니 길도 예쁘고 정말 좋았어요. 그래도 4.5km를 20분 정도에 가느라 힘들었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인 건 수영장 도착해서 언니가 얘기하는데 본인은 전기자전거래요. 제가 못 따라오면 바꿔주려고 했대요. 아무튼 물놀이하고 김밥 먹고 집에 왔더니 8시간 숙면해서 오늘 아주 컨디션 좋았답니다. 한강 수영장도 운영 끝나고 이젠 진짜 가을인가 봐요. 온앤오프의 여름의 끝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9152님의 신청곡 온앤오프의 여름의 끝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운동 제대로 하셨네요. 와, 언니 완전 배신이다 정말. 넌 어떻게 갈 거야? 난 자전거 탈 건데. 언니 나도 자전거 타고 가야지. 열심히 따라가는데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야 9152님. 어머 언니 자전거 잘 탄다. 어떻게 저렇게 슬슬 타는데도 저렇게 빨리 가지? 다들 저렇게 타나 봐. 열심히 가야지. 힘들어. 힘들어. 겨우겨우 따라갔는데 너 잘 따라온다 이게. 나 자전거 전기 자전거인데. 너 자전거 잘 탄다. 4922님께서 자전거 사연에 설거지하다가 정말 미친 듯이 웃었어요. 아유 정말 진짜 그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거기다가 수영장에서 또 수영 물놀이 하시느라 아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도 이렇게 힘을 쫙 빼고 나니까 8시간 숙면까지 하고 다행히 오늘 컨디션 좋다니 너무 다행이네요.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 품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주신 9152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 번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3235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들려드릴게요. 자 월요일 2부는 음악과 함께 시간여행 떠나는 차트업 뮤직고 준비된 거 알고 계시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

0: 통해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편의점을 운영 중인 28살 청년 점장 최종원 씨는 원래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고2 때 김고은 배우 주연의 영화 개춘할망을 본 뒤 극중 김고은 씨가 그린 작품에 큰 감명을 받아서 미술 전공을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대학 진학 후 전업으로 그림만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갚아야 할 빚이 있어서 예술가의 꿈은 접어야 했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슈퍼를 2023년부터 편의점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림을 멈추긴 싫었고 멈춰지지도 않았습니다. 종원 씨는 오전 8시에 편의점에 출근해 10시간을 일하고 퇴근 후에는 집 1층에 마련한 작업실로 가서 하루 평균 서너 시간씩 유화를 그려왔습니다. 종원 씨는 주로 꽃을 그리는데요. 산책하다 눈에 들어온 꽃을 사진 찍어서 이름 또 꽃말을 찾아본 뒤 그날 날씨와 감정을 더해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작품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난 14일에 SNS를 개설한 뒤 그림 5점을 올렸는데요. 순식간에 팔로워가 만 명이 넘어섰고 작품을 소개한 짧은 동영상은 조회수가 300만 회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댓글도 수없이 쏟아졌는데요. 너무 멋진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라는 내용은 넘쳐나고 꿈은 때로 보장할 수 없어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점장님이 그림을 그리는 일은 꿈이라는 도화지를 채우는 과정 아닐까요? 뭐 이런 감동적인 댓글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종원 씨는 현실적으로 당장 편의점 일을 그만둘 순 없다고 해요. 하지만 앞으로 전시 제안 등 새로운 경험이 있으면 계속 도전해 볼 예정이라는데요. 28살 청년이 간절하게 원했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움직임을 응원합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였습니다. 편의점 점장인 28살 최종원 씨. 이 최종원 씨는 그림을 전공했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래도 꿈을 놓지 않고 편의점 운영하면서도 퇴근 후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꾸준히 그림을 그렸다는 거 너무 대단하죠. 참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SNS에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올렸는데 역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을 플랫폼에 올려서 팔자는 제안도 들어온다는데 편의점 운영이 생계니까 그림에만 매달릴 순 없으니까 당장 판매는 안 하지만 아무튼 앞으로 뭐 멋진 예술가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요즘 SNS를 통해 자신의 작품 실력을 알리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택배기사분은 그림을 SNS에 올려서 130점 넘게 팔기도 하셨대요. SNS가 정말 이런 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실력을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데 이 SNS가 계속 활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 2부 이 시간 차트 없고 뮤직고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함께 싱어롱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올해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예전 추억이 더 떠오르는 기분이시죠? 8월의 마지막 날 음악과 함께 그때 그 시절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차트업급 뮤직 고! 매주 월요일 2부 차트업급 뮤직 고!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가요 그리고 팝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995년 9월 첫째 주 KBS TV 가요 톱10 베스트 10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차트는 순위 집계 방식이 전국 4,000

500명의 투표인단의 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시 진행은 손범사 아나운서가 단독 진행했고요. 박진영, 이승환, 윤종신, 룰라, 박미경, DJ DOC 등등 인기 정상의 가수들이 출연해서 순위에 오른 히트곡을 직접 들려줬습니다. 특히 이날 룰라는 2집 활동을 마무리하는 고별 무대를 가졌어요. 프로와 아마추어, 날개 잃은 천사 두 곡을 연이어 선보였다고 하네요. 자, 그럼 1995년 9월 첫째 주 KBS TV 가요 톱10 베스트 10 10위부터 만나보죠. 10위입니다. 늦어버린 아침에 난 거리에서 허전해진 나의 마음 달래려 했어. 그런 나의 주변 사람 모두 다 내 친구는 아니야. 머리 아픈 일에 빠져 있을 때도 가끔 내가 생각하는 사람 있어. 바로 나.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솔리드만의 세련된 R&B 사운드를 들려주는 댄스곡이죠.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R&B라는 장르가 지금처럼 익숙하지 않았는데 솔리드는 자신만의 음악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9위입니다. 노영심의 그 노래

그리움만 쌓이네. 작곡가로 먼저 알려진 노영심을 가수로도 유명하게 만들어준 노래죠. 원곡은 서울대 성악가 출신의 가수 여진의 1979년 노래로 여진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랫말과 잔잔하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져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죠. 노영심 씨는 이 곡을 여고 3학년 때부터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리메이크를 준비하면서 이미 가수활동을 접고 교단에 서 있던 여진 선배님을 수소문했고요. 마침내 직접 찾아가 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 두 곡 중 9위를 차지한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함께 듣고 가시죠.

8439님께서 원치 않았던 학교로 배정받아서 별다른 추억이 없었던 저의 고1 시절이 떠오릅니다. 정말 좋은 곡들이 많았죠. 박진경님께서 이 옷으로 다져진 랩인가요? 육퇴를 일찍 했는데 근데 저도 졸려와서 세수하고 라이브는 즐기고 잘래요. 라이브 일주일 기다렸단 말이지요. 네, 진경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오늘은 라이브로 한번 꽉꽉 채워보도록 하죠. 이재진님께서 오늘은 노래 듣지 말고 우리 쭝디 라이브만 들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음악과 함께 떠나는 시간이에요. 자투어 뮤지컬. 오늘은 1995년 9월 첫째 주 가요톱10 순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8위입니다. 윤종신의 부디. 윤종신 특유의 섬세하고 쓸쓸한 감성이 돋보이는 곡이죠. 이별한 뒤에도 상대를 붙잡기보다는 부디 잘 지내기를 바라는, 바라며 돌아서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목처럼 짧은 한마디 부디라는 말에 이별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곡입니다. 자, 7위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죠. 참.

이승환의 천일 동안.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사랑을 기억한 노래입니다. 웅장한 스케일의 발라드죠. 이승환이 자신의 실제 이별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를 썼고요. 김동률이 작곡을 했습니다. 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까지 건너가 녹음했고요. 세계적인 편곡자 데이브 캠벨과 내슈빌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곡의 깊이와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자, 이 두 곡 둘 다 안 들어볼 수 없는 노래입니다. 다 들어보죠. 8위 곡 윤종신의 부디, 7위 곡 이승환의 천일 동안.

강금성님께서 아 이러다 잠 못 자겠네요. 박효진님께서 부디 이 노래 가사 아직도 다 생각나서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양수중님께서 부디 노래가 유유 아련하게 마음이 찡하네요. 이래저래 울 남편은 음접음 접근 금지. 자 음악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차트업고 뮤직고 오늘은 31년 전으로 날아가 1995년 9월 가요톱10 차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6위는요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배우는 날보다 더 심해 REF의 이별공식. 이별이라는 조금 무거운 소재를 경쾌한 리듬과 세련된 댄스 사운드로 풀어낸 곡이죠. 슬픈 이야기인데도 리듬은 가볍고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들썩이는 곡입니다. 이별의 아픔마저도 조금은 유쾌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1990년대 댄스곡의 매력이 잘 살아있습니다. 자, 5위는요. 김민종, 손지창이 결성한 남성 듀오 더 블루의 친구를 위해. 1990년대에는 우정과 희망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했는데 친구를 위해 역시 그런 시대적 정서를 잘 담아낸 곡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곁을 지켜준 친구,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그런 친구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이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4위는요 투투의 바람난 여자. 경쾌한 레게 계열의 리듬에 연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익살스럽게 풀어낸 곡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제목처럼 실제로 바람난 여자를 노래하는 곡은 아니라는 점이죠. 연인의 행동이 어쩐지 수상하다고 느낀 남자가 혼자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점점 오해를 키워가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헨리 맨시니의 베이비 엘리펀트 워크를 샘플링해서 곡에 더욱 익살스럽고 친근한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6위를 차지한 REF의 이별공식, 4위를 차지한 투투의 바람난 여자.

0: 0808님께서 안녕하세요. 31년 전 가요 차트 세월 참 빠르네요. 그 시절 저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냈네요. 추억 소환돼요. 좋아요. 박진경님께서 REF 너무 좋아했죠. 제 첫 번째 아이돌은 REF. 그중 최고는 이성우. 하트 뿅뿅. 장재인님께서 친구가 이별 공식 가사처럼 해필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봤니 라고 해서 빵 터졌던 기억이 나네요. 원래는 햇빛 눈이 부신 날이잖아요 가사가. 이거 말이 된다. 해필 눈이 부신 날에 이별. 박효진님께서 31년 전이면 전 중3 때였네요. 그때 반 친구 한 명이 REF 팬클럽 만들자고 전지 여러 장에 그림 그리고 꾸미고 했던 기억나네요. 아유, 당시 REF 정말 인기 대단했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시간여행 차트 업고 뮤직고. 오늘은 1995년 기억 떠올리고 계실까요? 1995년 9월 가요톱10 차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3위는요?
1: 다시 널 볼 수 없겠지.

아우 딜 받았다.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솔리드의 대표적인 R&B 발라드죠. 헤어져야 하는 순간에도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명곡입니다. 자, 2위입니다. 2위는요, 돈 싫어, 명예 싫어, 따분한 음악 우리 정말 싫어, 펑크 비트의 신나는 댄스 노래하는 창렬이, 래퍼 스카이, 래퍼 제용, 우리들은 DJ DOC. DJ DOC의 머피의 법칙. DJ DOC 특유의 재치와 직설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죠. 되는 일은 안 되고 안 되는 일은 자꾸만 꼬이는 상황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로 재미있게 풀어냈죠. 당시 젊은 세대가 느꼈던 답답함과 일상의 불만을 유쾌하게 비틀어낸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두 곡도 안 들어볼 수 없네요. 3위 곡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2위 곡 DJ DOC의 머피의 법칙.

0: 양수정님께서 오예 오베이베 버러향기 듬뿍 솔리드 교포 오빠들 너무 멋졌죠. 전 이준 오빠 제일 좋아했어요. 조끼 입고 지팡이 들고
1: 다시 널 볼 수 없겠지.
0: 이지영님께서 이 밤에 꿀을 잡고 화려한 편곡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 좋네요. 박진경님께서 유리는 그냥 중디에 오늘 라이브 가자. 네. 자, 월요일 저녁의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 고. 오늘은 1995년 9월 가요 톱10 탑10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1위 곡만 남겨두고 있네요. 1위입니다.
2: 오늘도 난 너를 피해 탄 생각을 하지만 분발이와 난 알고 있어 나의 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가끔 날 유혹해 흔들릴 때도 있어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널 끝까진 못 부르겠다. 자, 박미경의 2부의 경고. 박미경 씨 스스로도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고마운 노래라고 밝혔을 만큼 가수 박미경의 입지를 확고하게 만들어준 대표곡이죠. 김건모, 신승훈, 클론 등을 키워낸 당대 최고의 프로듀서 김창환 씨가 작사와 프로듀싱을 맡았고 천성일 씨가 작곡한 곡입니다. 자, 여기에 손바닥을 뒤집는 동작과 어깨를 흔드는 춤처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까지 더해지면서 노래만큼이나 춤도 큰 인기를 끌었죠. 무엇보다 이 곡이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무조건 참고 기다리며 사랑을 지키는 대신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자신의 마음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여성을 그렸다는 점이죠. 1990년대 중반이라는 시대를 생각하면 꽤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2부의 경고는 단순히 신나는 댄스곡을 넘어서서 당시 여성들의 달라진 감정과 태도를 대중음악 안에 담아낸 노래로도 기억할 만합니다. 자, 그러면 1위 곡 박미경의 2부의 경고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자, 내일은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하는 우리 노래 전시회 시간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에 음저풍으로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새 매미소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저녁바람에는 가을이 살며시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뜨거웠던 햇살도 지치던 오후도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던 날들도 모두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름에게 이렇게 말해보고 싶네요. 고마웠어. 덕분에 힘든 날들도 잘 견뎌냈어. 엄청난 더위를 함께 지나온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여름은 붙잡고 싶은 마음보다 어서 가라고 등 떠밀고 싶은 계절이었지 싶은데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볼까요? 오늘은 아침부터 가을을 재촉하는 구준비가 주룩주룩 내리죠. 이런 날은 참 분위기 좋잖아요.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와 함께합니다.

인호주사가 부른 주님께 감사하여라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예, 아직 더운 열기는 여전하죠. 제 방은 아직도 30도를 웃돌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뭐 이제 곧 나 가을이야 하는 것 같은 산들바람이 불어오겠죠. 예, 8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의 고마운 이야기들을 다 모으면 아마도 멋진 댓글책이 묶여질 것만 같은 참 무덥고도 힘들었던 그러나 치열하게 살았던 한 달 고마움을 서로 나눠볼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연이 예, 올라왔네요. 8783님 사무엘 인사드려요.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듣고 있답니다. 주말도

동안에는 잠시 고향에 가서 부모님도 뵙고요. 어른들과 함께 묘소들을 다니면서 벌초도 다녀왔네요. 정말로 이렇게 주말에 고향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이끄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른들께도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라는 거였답니다. 와, 고향에 가서 벌초를 벌써 추석이 조금 남았는데 하셨군요. 참 부지런하십니다.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또 흡족하셨을까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어른들께서 알게 모르게 다 또 응원의 또 눈짓 먹을 거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감사드릴 일이 하나도 개가 아니지 싶습니다. 예, 여름도 함께 잘 지낸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하대사님,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8월의 마지막 날도 함께 산책합니다. 이번 비에 무더운 여름도 좀 쓸려가겠지요.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와서 남쪽 지역은 보성인가요? 거기 물이 많이 잠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서울은 그 정도로 안 오니까요. 그냥 주룩주룩 오다가 또 그냥 그 소강 상태이다 뭐 그런데요. 매미도 여름아 가라 하며 울어대고 있어요. 아, 당진 쪽의 매미는 또 그렇게 우렁차게 울고 있네요. 와,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아, 여름 마지막 여름이 아우 또 이렇게 딱 체감되는 그런 매미 소리가 상상됩니다. 유채칠리아님, 네, 어서 오세요. 8월의 마지막 날 오후 추적추적 비가 내립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솔길 함께 걷겠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올여름 진짜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더웠는데 참 거짓말처럼 그래도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그래도 살만하죠. 수녀원 복도를 지나갈 때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슉슉 지나가는 걸 보면 와 이게 이제 정말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와 이렇게 달라지네 그런 느낌을 갖는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연광, 연광음 신부님이 부르는 노래죠. 님의 뜻이.

연광흠 신부님의 노래로 님의 뜻이 듣고 왔습니다. 예, 별빛사랑 안젤라님, 잔미예수님, 아이고 웃는 눈썹에 또 하트를 세 개나 날리셨네요. 비가 오니까 시원해졌어요. 살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제가 오다 보니 전철 안에서도 제법 이제는 다 긴팔의 옷을 입은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도 뭐 외국분들은 아직도 끈만 있는 옷을 입은 여성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라보다가 아, 저희들은 굉장히 먹는 게 달라서 지방이 많아서 더위를 타는구나 혼자서 생각을 웃은 소리를 제 마음속에다가 해주었네요. 네, 수도권 야구보님. 네, 수녀님,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서울대교구 청년 성령쇄신 로아 성령 피정에 갔다 왔어요. 44명의 청년들이 참석했고 10명이 성령 체험담을 발표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와, 야구보 형제님은 정말 청년답게 그리고 성령 쇄신 정말 충실하게 그 모임에 늘 함께 하시니 성령이 충만하시죠? 너무나 부럽습니다. 네, 44명의 청년들, 아, 얼마나 은총의 시간이었을까요? 특별히 또 성령 체험담을 발표를 할 때 가지각색으로 각자가 체험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그걸 듣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겠죠? 아, 성령의 활동은 참 가지각색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도 다 다르게 표현되시지 될 것 같고 그걸 듣는 분들의 마음도 참 그럴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떤 때는 목요일 날이면 저희가 저희 그룹 성경 그날 복음 묵상을 합니다. 같이 공동 묵상을 하는데 그때마다 수녀님들이 이렇게 묵상을 내어놓을 때 와, 저렇게도 느낄 수가 있구나. 와, 속으로 그러면서 참 고마워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성령 체험을 얘기했을 땐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어떤 때 좀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걸 기록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오석길 가족님들도 좀 마음 뜨거워지도록. 괜히 욕심이 나네요. 네. 아, 황베드로님 어서 오세요. 8월 31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가 좋지 않은 일들을 모두 씻어내고 복음

메시앗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 안 좋은 거, 뭐 불평했던 거, 불안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는 은총의 비로도 또 씻어 내려주시죠. 네, 성령께 기도를 하면서 늘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참 지금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참 많죠. 티벳과 정말 거기 그쪽이에요. 얼마나 그 빙하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네. 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묻혀 있기도 하고 돌아가셨고 아직 생사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037님, 8월의 마지막 날이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지금 내리는 비로 인해서 상큼한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송천동 본당에서는 2년간 수고하신 고 가람 스테파노 부주임 신부님께서 면목동 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이임하셔서 마지막 주일 미사를 마쳤네요. 이별이란 항상 슬픔과 그리움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송천동 본당에서 사목을 열심히 하셨고 이제는 면목동 성당에서 더욱더 많은 사목을 하시길 바라며 주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은총을 빌어요 하셨어요. 아, 우리 신자들은 참 우리 신부님들이 또 소임이동이 있으실 때마다 참 섭섭하지만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들이 한결같아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수고하시고 또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우리 신자분들을 송천동 신자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쏟으셨던 그 사랑을 주님께 다 봉헌하고 이제는 또 면목동 성당에서 와 이제 주임으로 가신다고요? 와 축하받을 일이네요. 서울교구는 주임 되기가 엄청 시간이 걸리는데 아 이제 그렇게 되는 때가 됐나 보군요. 아유 또 애쓰시겠습니다. 네, 면목동 성당 예 거기도 좀 제법 큰 본당인데요. 아 좋은 일 또 성령 안에서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하면서 영육간의 건강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 개혜정 스텔라님, 네, 요즘은 어떤가요? 저는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24시간 내내 방 안에서 방콕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자꾸 이렇게 나돌아다니면 괜히 면역도 떨어지고 괜히 뭐라 그러나요? 병원균?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에, 그런 게 들러붙어가지고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요. 집에서 안전하게 그냥 계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나를 다스리는 그런 작업도 해보면서 성경도 읽고 그러면 좋겠죠? 내일 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아유 맞아요. 있는 그대로를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또 처방을 잘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제 곧 날씨도 선선하고 좋은 계절이 돌아오니까 기분도 업. 네 아셨죠? 네. 홀로 남은 곰님, 네. 수녀님, 제가 본당에 아는 분이 거의 없어서 전에 입원한 병원 원목 수녀님께 기도 요청을 드린 게 한 달 전이고 기도해 주실 분이 안 계신데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느낌을 받아요. 감사한 마음이어요. 아, 그렇군요. 홀로 남은 곰님, 아는 분이 거의 없으셔도 누군가를 위해서, 곰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요. 기도의 오솔길에서는 늘 알게 모르게 우리 오솔길 가족들이 여기에 문자를 올리거나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을 꼭 노트에 기록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그리고 입원하셨던 그 원목 수녀님께 기도 요청 하셨으면 분명히 그 수녀님께서 예 곰님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정말 저희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드릴 일이 많죠. 네. 저는 언젠가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분원에 있을 때 어느 자매님께 그냥 무심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었나 봐요. 근데 몇 년을 지나고 나서 제가 그 분원을 또 다시 한번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저에게 수녀님, 제가 여적까지 수녀님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깜짝 놀랐었어요. 정말로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내야 되겠어요. 네, 해정 디오니시아님, 네. 한국과 반대로 저희는 9월이 오고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있답니다. 여름 날씨로 바뀌고 있나요? 와, 참 이렇게 서로가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이 들었답니다. 날이 따뜻해지는 걸 보니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겠구나. 히히히. 아, 그럼 성탄 때는 이제 여름 같은 날씨에 맞게 되나요? 아, 재밌네요. 한국에서는 반대로 생각하겠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무한한 생각 했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망고의 진리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나는 타인이 항상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있네. 으휴. 그렇죠. 다 다르죠. 네, 그걸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7150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탄절의 목표로 열심히 교리 공부 중인 예비자입니다. 중학생 아이가 약속도 자꾸 어기고 몰래 컴퓨터, 핸드폰, SNS하고 거짓말을 해서 그 핸드폰 압수도 하고 그랬었어요. 3주 정도 반성하고 안 그런다는 다짐도 받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아이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지지난주 주일 신부님 말씀에 바람이 없으면 배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가 크려고 그러는구나 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아이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주시고 저 역시 아이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미사오 성모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옵니다. 오늘 이 음성 기도를 통해서 한 번 더 간절히 청해봅니다.

네, 7150님 사연 들으니까 아유 엄마의 마음이 정말 듬뿍 담겨 있네요. 예,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과 혹시 내가 아이를 믿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또 함께 있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되고 또 걱정되기 때문에 자꾸 확인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를 믿고 싶은 마음보다 내가 의심하고 있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매님, 아이를 믿어주고 싶어서 애쓰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좋은 엄마의 마음이죠. 네, 중학생이라는 시기는 사실 부모의 품을 좀 벗어나서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춘기를 맞이하잖아요. 엇나가고 싶기도 하고 막 반대로 가고 싶고 그러니 아이가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모든 가능성이 뭐 사라지는 건 아니죠. 신부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하셨을까 싶었어요. 정말 바람은 어쩌면 아이를 밀어붙이는 바람이 아니라 나는 너를 믿는다, 다시 잘해볼 수 있다고 믿는다 하는 부모의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바람으로 아이를 살살 잘 밀어주면 아이는 자기 길을 가겠죠. 자매님도 이제 아이를 믿는 연습과 함께 아이를 믿지 못하는 나 자신도 너무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향으로 한 거잖아요. 네, 성탄을 앞두고 세례를 준비해야 하는 자매님의 가정에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을 꼭 안아주시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에 의심과 의심보다는 사랑을,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조금씩 더해주시길 바라면서 잠시 오솔길 가족들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성탄을 준비하며 세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자매님의 마음을 당신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에 걱정하고 걱정하다 보니 믿어주고 싶은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주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소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아이의 약속을 믿어주고 싶지만 또다시 실망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잘못을 찾아내는 마음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마음을 주소서. 성모님, 예수님을 키우시며 얼마나 많은 순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니들에게도 그 지혜를 나누어 주소서. 아이의 모든 길을 대신 걸어주려 하지 않고 때로는 한 걸음 뒤에서 기도하며 지켜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아이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시어 거짓말과 숨김에서 조금씩 벗어나 부모와 진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아름답게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와 좋은 어른들을 만나게 해주소서. 무엇보다 이 가정 안에 서로를 믿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심어주소서. 세례를 준비하는 이 가정에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어머니의 염려하는 마음에는 믿음을, 아이의 마음에는 바른 길을 찾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예, 믿음의 연습을 성모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예, 신청하셨었죠. 선물로 띄웁니다. 아이유의 노래입니다. 비밀의 화원.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은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은청도 베푸시죠.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는 이런 기도 꼭 필요해요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가 또 도착했네요. 하하대사님, 네, 천주님,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매님과 자녀에게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소서 하셨어요. 와, 또 이렇게 마음 든든하게 해주는 또 응원의 문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7855님, 자매님,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잘 성장할 거니까 믿고 기다려주세요. 세례 준비 중이시라니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어머니와 아이를 위해서 두 손 모읍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지금 이렇게 응원 문자 보내신 분들은 다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또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다 잘 성장할 거다. 아, 그 믿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037님, 네, 아이의 폰 사용과 거짓말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아이를 믿는다면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건 자매님에게도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해요. 이건 뭐 다 다른 엄마들이 경험한 이야기겠죠. 아이와 자리에 앉아서 엄한 말투와 행동보다는 친근하고 차분하고 부드럽게 아이의 관심사를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아이와 약속을 잡는 게 또 어떨까 생각하네요. 대신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하겠죠? 와, 아이가 약속을 지키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용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사용 시간을 뭐 늘려주든지. 아, 이런 좋은 생각도 있네요. 예, 천천히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무조건 어른이 내가 맞는다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예, 뭐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교리 잘 배우시고 나중에는 성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웃는 눈썹 하셨어요. 네,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미 뭐 조금씩 실천은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고마운 말씀이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수도회 장상연합회에서 번역해 기도하도록 권고한 네팔과 티벳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 큰 슬픔의 순간 당신께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홍수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세상을 떠난 많은 이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소서. 사랑하는 이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는 가족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소서. 무너진 마음과 공동체를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홍수 피해를 입은 이들이 먹을 것과 깨끗한 물, 거처와 필요한 돌봄을 얻게 하시고 아직 위험에 놓인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자애로우신 주님,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저희의 기도가 연대와 나눔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와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 되게 하소서. 이 참담한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저희 모두가 온 인류의 한 가족으로 함께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빕나이다.

네, 임고은의 노래로 살아계시고 힘이신 들었습니다. 7150님 안녕하세요. 음성 기도자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 메시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 마음 다잡고 아이를 더 사랑해 주어야겠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대나무 숲 같은 곳이에요. 아, 기도의 오솔길이 그런가요? 늘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와, 7150님 이렇게 또 라디오를 동시에 같이 듣고 또 응답으로 또 문자까지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기도에 응원 문자를 또 지금 읽어드리지는 못해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이들을 키운 엄마나 아빠들은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싶었던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응답으로 문자를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반응을 보니까 저도 참 고맙네요. 뭐 아, 이렇게 신청을 하셨었는데 듣고 계시나? 뭐 이럴 때가 있는데 이렇게 7150님처럼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시니까 아, 너무나 기분이 좋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별빛사랑 안젤라님 딸 김동숙 대리사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안젤라님이 네, 라파엘 아버지 천국으로 보내시고 허전함을 평화방송으로 달래시네요. 저는 또래 폭력으로 마음이 아픈 딸 오마리아를 케어하면서 고립 청소년 청년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 자격증도 따고 준비하려고요. 와, 이렇게 어머니는 또 평화방송 기도의 오솔길 들으면서 또 허전함 달래시고 있는데 예, 또 대리사님은 따님 때문에 마음을 많이 쓰시는군요.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청을 막 이렇게 밀어드리면서 도와주시지 싶습니다. 폭력으로 마음이 많이 상처를 입은 오마리아 저도 기억하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미사 때나 아니면 기도 때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도 예, 오마리아 폭력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8월의 마지막 날 은총도 월말 정산. 8월의 마지막 날이다. 달력 한 장을 넘기는 일인데도 마음은 괜히 결산 보고를 쓰는 기분이다. 이번 달 나는 뭘 했나? 돌아보니 한 일도 많고 못한 일도 많고 무엇보다 기도한다고 해놓고 걱정은 열심히 했다. 주님께서 분명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읽고도 걱정을 아주 성실하게 했다. 아마 주님께서도 속으로 얘야 그건 내가 맡으라고 한 일인데 네가 야근까지 한 일을 아니란다 하셨을 것 같다. 그래도 감사하다. 잘한 날도 실수한 날도 기쁜 날도 마음이 무너진 날도 주님께서는 한 번도 8월의 어느 날을 빼놓지 않고 함께 걸어주셨으니 돌아보면 은총은 대단한 사건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 그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 그 마음이 생긴 것, 어쩌면 신앙이란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고 뒤늦게 발견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8월의 마지막 날 못다한 일은 주님 손에 내려놓고 잘한 일은 내 공로로 챙기지 말고 그저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주님 이번 달도 제가 잘 버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잘 붙들어주셨습니다. 9월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9월이 내일로 다가오네요. 주님께 맡긴 걱정 보따리 슬쩍 다시 들고 오는 일이 없어야겠죠? 예, 마음속 걱정 한숨 선선해진 바람에 정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심플리시티 서로에게 힘이 되어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소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2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은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쉬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봉독하시며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첫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봉독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구원과 해방에 대한 약속으로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되지만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한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에서 예수님의 출신으로 관심은 바뀌어 버립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배척과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참된 해방을 선포하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참된 해방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 편견과 선입견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바라본다면 우리 가운데 펼쳐진 하느님 나라를 놓치게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보다는 곁에 있는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루를 보냅시다.
1: 연중제 22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립니다.

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날에 쓰려고 찬장에 넣어뒀던 좋은 그릇은 열 번도 채 꺼내지 못하고 좋은 옷은 아까워서 옷장에 걸어두기만 했다가 어느새 유행이 지나버리기도 합니다. 좋은 향수도 뿌리지 않고 아껴두기만 하면 정작 쓰려고 꺼냈을 땐 향이 다 날아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특별한 날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아껴두지 말고 자주 쓰고 자주 입으면서 좋은 것들을 내 일상에 들여놓으면 하루를 대하는 내 마음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은 대충 보내도 돼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좋은 하루를 선물해주자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요. 결국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내가 보내는 하루의 분위기를 만드는 걸지도 모르니까요. 나에게 좋은 것을 내어주는 일을 사치라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대접한다 생각하고 너무 아껴두지만은 않았으면 합니다. 물건도 마음도 말이죠.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장현주의 Something Special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사본 것 중에 정말 돈 안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은 되게 바람이 센 좀 좋은 드라이기였는데요. 오래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기 전에 내가 이걸 매일 한 번씩 쓰면 한 번 쓸 때 얼마일까? 라고 계산을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물건을 샀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물건은 사고 나서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저는 뭔가 정말 아끼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사용해야 사실 이게 한 번 쓸 때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적어진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더 저는 마음에 드는 거를 계속 사용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또 식당은 또 한 군데만 계속 가는 건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또 어떤 사람인가 고민해보게 되는데 내가 뭔가 소유하게 되는 것, 내가 뭔가 소모품이죠. 소모품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저는 조금 자주 사용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그게 좀 저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비싸고 좋은 물건일수록 아끼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돼요. 근데 특별한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느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것만큼 또 아까운 게 있을까요? 좋은 것을 누리는데 꼭 어떤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살아낸 나에게 좋은 것 하나쯤 내어주면서 나도 이런 것쯤은 누려도 되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Kings of Convenience의 Cayman Island.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3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요즘 부쩍 더워진 날씨 탓인지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겹쳐있던 탓인지 평소

평소보다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런 시기에 회사 일까지 꼬이기 시작했고 제 실수 하나가 결국 팀 전체의 실수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저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전화와 메신저로 날선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에 홧김에 연차 나흘을 써버리고 휴대폰도 꺼버린 채 잠수를 탔습니다. 그렇게 휴무까지 엿새가 지난 뒤에야 다시 폰을 켰는데요. 동료들과 상사들에게서 걱정 섞인 연락이 여러 통 와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더 쉬어도 괜찮다는 말도 들었지만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제가 너무 무책임했다는 생각에 결국 다시 출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출근은 했지만 예전처럼 일에 애정도 안 가고 지금은 겨우 제 몫만 조용히 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일을 겪고 나니 회사에서 생기는 안 좋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조차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흘려 보내야 할지 남은 연차를 마저 쓰면서 잠시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보는 게 나을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 후 전처럼 돌아오지 않는 마음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평소라면 견딜 수 있었던 일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위로 몸도 지쳐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겹친 상태에서 회사에서 큰 실수까지 생겼으니 사연지님의 마음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여러 사람의 날선 말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도저히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힘들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쉬어야 할 때는 분명히 쉬는 게 맞으니까요. 다만 또 휴대전화를 끄고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은 것이 팀원들에게 걱정과 부담을 남겼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했던 마음과 우리가 연락을 끊고 그냥 회피했던 행동을 조금 나누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우리가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뭘까? 우리 사연에도 나왔지만 아주 짧은 사과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상황을 길게 설명하거나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모두 이해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적어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부채와 같은 느낌의 그런 것, 내 실수와 연락을 끊었던 부분에 대해서 팀에 부담을 줘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어떤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과가 길어지면 때로는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짧고 분명한 사과는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 같아요. 팀원들과 상사도 걱정하며 연락을 했고 필요하면 더 쉬어도 괜찮다고 했다면 이번 일로 모든 신뢰가 사라진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다시 출근했지만 일에 애정이 생기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아직 실수에 대한 어떤 내 마음의 불편함과 그때 들었던 날선 말들이 마음에 남아있을 수도 있죠. 누군가 나에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남들이 아니라 바로 내 몫에 대해서 어떻게 넘어가는 게 좋을까, 그 부분에 가장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예전의 열정까지 되찾아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선 출근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덜어내고 일상의 리듬부터 다시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로 남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감정이 올라온 순간에 모두 써버리기보다 또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써야 할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이게 단순히 이 어려운 것들을 좀 밀어내기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들거든요. 그래서 쉬는 동안에,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한번 휴가를 쓰신다고 해도 쉬는 동안에 계속 회사 일을 떠올리고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무게를 조금 가볍게 하는 어떤 시간이라면 지금 다시 또 휴가를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비슷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 중요한 결정을 바로 덜컥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그래도 내가 한번 너무나 내게 힘든 일이었으니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경험하시면서 또 느끼게 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구나, 어떤 그런 시간들을 이번에 경험하면서, 이번에 경험했던 게 나한테 어떤 단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하나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또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회사에서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더 윗사람이 될 때도 있거든요. 아, 그럴 때에는 아, 이런 모습을 내가 예전에 했던 적도 있었지라고 생각하면 나는 또 이 회사 안에서 더 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일이 사연자님이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증거라기보다 내가 어느 지점에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해보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힘들었던 마음은 조금 털어내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맞춰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이게 분명히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용기를 가져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도 되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교인이라면 또 잠시 기도해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인 거죠.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이 말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야 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그래도 하느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말씀 같아요. 사과한다고 실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바로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짧은 그 진실한 사과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 드릴게요. 6821님, 요즘 들어 건강검진 결과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또 뭐 안 좋은 거 나올까봐 걱정이 많이 되고요. 신경 쓰이네요. 평소에 무심코 넘겼던 작은 통증이 신경 쓰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하나둘씩 어딘가 고장이 나는 게 서글프네요. 네, 보통 분들 2년에 한 번씩 받으시거나 조금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받으실 텐데요. 평소에 병원 가는 것보다 건강검진은 뭔가 내 모든 무언가 문제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더 불편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병원은 우리가 친해져야 사실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가족들에게 걱정을 덜 끼칠 수도 있고 심지어 돈도 오히려 덜 드는 게 건강검진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늙어가는 거 조금은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가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또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부담될 때도 있지만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서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25님, 신부님 아이들이 다 커서 저마다 방에 들어가 있거나 학기 중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니 집이 부쩍 조용해졌어요. 한때는 이 집안이 떠나가도록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책 한 권 놓고 조용히 음악 듣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아이들 어릴 때 모습이 그립기도 하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하는 생각이 더 컸었으니 만족하렵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한 가족에 살고 있는 것, 뭐 대학생 자녀들이 함께 사는 것, 뭐 직장인 자녀들이 함께 사는 것도 되게 좋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조금 그 집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는 게 사실 원래 우리 성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그 다음 우리가 떠나보내는 훈련, 떠나보내는 연습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에게 남겨진 시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기쁨 속에 살아가는가, 그게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적응되고 또 그러다 보면 다시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 원래 나는 나였지, 또 우리 부부였지 어떤 그런 생각이 또 드실 것 같네요.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하게 잘 기쁨 속에서 잘 보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7032님, 직장에서 6개월 동안 매달렸던 프로젝트를 드디어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끈끈해지기도 했던 동료들과 마주했던 긴장감들이 풀리고 드디어 끝났네요. 혼자 라디오 들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소중한데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몇 시간 뒤면 또 출근이지만 큰 거 끝내니 개운합니다. 청하의 벌써 12시 어때요? 6개월 동안 매달렸던 프로젝트면 상당히 길고 큰 프로젝트였을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누군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 메꾸기도 하고 기획하지 않았던 일들도 생겨서 그걸 또 다시 고쳐내는 일들도 있었고 그렇게 살다 가면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동안은 조금은 전보다는 평온하시겠죠? 그 시간을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청하의 벌써 12시.

이번 한 주 우리 마음에 새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의 양식. 내 마음에 지표가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님은 당신 가족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세우셨네

크리스티안 에르바흐의 사체르도테스데이, 제임스 오도널의 지휘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합창단과 히즈마제스티스 세그바츠 앤 코르넷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영혼의 양식 이번 주에 전해드릴 말씀은 9월 3일 영송체송 루카복음 12장 42절 참조한 부분인데요. 주님은 당신 가족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세우셨네 라는 말씀입니다. 9월 3일은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입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교황을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표현한 분인데요. 교황이 가진 권위를 누군가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고 섬기는 책임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레고리오 성가도 성인의 이름에서 유래하지만 성인이 오늘날 전해지는 성가를 모두 직접 작곡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 전례와 성가의 발전에 남긴 성인의 업적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불리게 된 거죠. 함께 들으신 곡은 크리스티안 에르바흐의 사체르도테스데이입니다. 하느님의 사제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라는 전례문으로 만든 곡인데요.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의 고유한 축일 음악은 아니지만 교회 목자를 기리는 전례문이라는 점에서 성인의 삶과 연결해서 골라보았습니다. 에르바흐는 1600년 무렵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활동한 오르가니스트이자 작곡가입니다. 이 곡은 그레고리오 성가는 아니고 다섯 성부가 서로 이어받고 겹쳐 부르는 다성 음악인데요. 합창과 코르넷, 색퍼트와 오르간이 어우러지면서 축일 미사의 밝고 장엄한 분위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앞에 나서기보다 서로 다른 성부가 하나의 찬미를 이루는 모습도 교회를 섬기는 목자의 자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따뜻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영주의 하느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3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회사에 매일 출근하고 있고 남친은 프리랜서라 주로 집에서 재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도 시작하게 됐는데요.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남친은 무조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여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문제는 저희 둘이 가진 자금으로는 그 동네에서 집을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는 남친이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5년을 만나면서도 그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놨더니 다들 걱정하면서 남친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니 오히려 회사에 매일 출근하는 제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겁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막상 남자친구에게 수입이 얼마인지 물어보려니 왠지 조심스럽고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이미 서로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리기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 이제 와서 이런 문제로 다시 제동을 걸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이대로 아무 말 없이 결혼 준비를 계속 진행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이 결혼 이대로 진행시켜도 괜찮을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이대로 결혼을 진행해도 되는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뭐 결혼을 안 해봐서 제가 앞선 사람으로서 말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혼인을 준비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연애할 때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결혼을 앞두고 하나 둘씩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동네에서 살 것인지, 각자 얼마나 벌고 모았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연애할 때에는 꼭 필요한 정보는 아니기도 하죠. 하지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라서 결혼한 뒤에 두 사람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현실인 거죠. 결혼은 분명히 좀 연애와는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묻기 꺼려지는 것까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관계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서로의 수입과 부채, 저축액을 묻는 것은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사랑을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현실을 확인하면서 함께 걸어가기 위한 방식인 것 같아요. 다만 얼마를 버는지 빚은 없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평가받거나 의심받는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신혼집과 앞으로의 생활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서 서로의 재정상태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먼저 전하고 사연자님의 수입과 저축, 부채도 함께 공개해야 할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자료를

함께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지금 사는 동네를 원하는 곳, 그 동네가 분명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동네니까 좀더 비싼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대화를 나눠야 하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이나 익숙한 생활 기반이 중요할 수도 있긴 한데, 또 반대로 사연자님은 매일 회사에 출근해야 하니까 통근 시간과 교통비가 결혼 뒤에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남자친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된다고 한다면, 또 집안일, 가사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대화도 같이 연결되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돈도 지금 그곳에서 그 준비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고, 연애할 때는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이제 조금 더한 발자국 나가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친구들의 말처럼 사연자님의 직장과 가까운 곳이 분명히 더 합리적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친구들의 판단을 새로운 정답으로 삼기보다는 남자친구는 왜그 동네를 고집하는지 또 들어볼 필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과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느 동네가 옳은가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뜻을 솔직하게 말하고 현실 안에서 하나의 결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결혼한다고 두 사람의 생각이 모두 같아지진 않잖아요. 좋아하는 사이에서도 크게 다툴 수 있고 서로의 욕심과 고집을 마주치게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는 관계가 아니라 다툼이 생겼을 때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그 갈등을 함께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관계인가 하겠죠. 사랑하지만 결혼에는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현실을 조율할 수 없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끝내 나누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혼인은 상대방의 좋은 모습만 좋아하는 일을 넘어서 서로의 현실까지 내 일처럼 받아들이고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이죠. 그렇다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뜻에 일방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미는 또한 아닐 거예요. 두 사람의 뜻이 다를 때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신혼집을 더 알아보기 전에 서현잼의 재정 상태와 함께 대화하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루카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아스트루 질베르토의 마냐 데 카르나발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일에서 유래한 노마식도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늙은 말이 길을 안다라는 말로 보통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일을 잘 처리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죠.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이자 공식적으로 여름이 끝나는 날인데요. 지나간 시간과 계절 동안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고 또 그걸 교훈으로 삼았을까요? 그 모든 기억이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주길 희망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첫 곡으로 액션송 3집에서 믿음의 문 띄워드렸습니다. 네,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네, 벌써 8월의 마지막이라니요. 저 너무 지금 깜짝 놀랐어요. 벌써 8월이 나갔어. 진심으로 너무 아쉬운 거 있죠. 이 더위는 가라 가라 하면서도 9월이 되니까 또 제가 공부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마음이 조금 그런데요. 그래도 또 힘내가지고 우리 또 다가오는 가을을 기다려야겠죠. 언제 올지 모를 이 가을. 조금 시원해지나 했더니 다시 덥고 조금 시원해지나 했더니 다시 더워지는 이 여름을 언제 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대 평화와 함께 아침 보내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시원할 때 이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는 거 알고 계시죠? 우물정 1053이에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CPP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있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빵톡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다시 월요일이에요.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어떤 책에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죠. 주비루스의 웃음을 주님께 듣고요. 인호주사 주님 계신 곳 어디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인디북에서 펴낸 이용현 베드로 신부님의 책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에서 사과는 먹고 싶을 때 깎아주는 것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사과를 좋아하는 우리 형제를 위해 늘 한 접시 가득 깎아주셨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른들은 자갈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몸이 클수록 오히려 배불리 먹는 게 힘들 때가 있다. 그럼에도 어머니 눈에는 그저 자식이었기에 과일을 듬뿍 깎아주셨고 그것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사과를 깎고 계셨다.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어머니께 다가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머니, 사과가 맛있기는 하지만 먹고 싶을 때 먹어야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를 주시려는 어머니 마음은 잘 아니까 저희가 먹고 싶다고 할 때 깎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말을 듣고 어머니는 나는 깎아주면 잘 먹을 줄 알았는데 내 말대로 먹고 싶다고 할 때 깎아주는 게 더 좋겠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사과를 먹고 싶을 때 깎아주는 것, 그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학교에 다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다. 서로 마음을 써주는 법이나 기억해주는 세심함이 비슷해 늘 함께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너무 편하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내뱉었고 그 말에 상처를 받은 친구는 한동안 나와 말을 섞지 않았다. 침묵이 이어지는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며 내가 잘못했으니 우리 화해하자 라고 사과를 건넸다. 하지만 친구는 사과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갔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무시당했다는 기분에 마음이 답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잘 못 마시는 술을 마시고 친구 방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다짜고짜 사과를 하는데 왜 받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느냐라며 따졌다. 내 말을 가만히 듣던 친구는 잠시 앉아보라고 하더니 이런 말을 해주었다. 용현아, 나는 마음에 상처가 나면 쉽게 아물지 않아. 딱지가 앉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자꾸 와서 사과한다고 화해하자고 하면 아물지도 않은 딱지가 억지로 떨어지는 느낌이야. 너도 답답하겠지만 내 마음이 네 사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친구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채 내 마음 편해지려고 사과하는 행위에만 집중했던 내 모습이 무척 부끄러웠다. 아무리 맛있는 사과를 깎아주려 해도 먹으려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그 사과는 결국 공기 중에서 누렇게 변해갈 것이다. 이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억지로 하는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다리는 시간은 분명 답답하고 힘들 것이다. 하지만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은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포, 서미슈, 황소리가 함께한 우정일기였습니다. 네, 신부님의 글은 항상 따뜻하죠. 오늘도 이용연 베드로 신부님의 책, 힘들면 그만해도 괜찮아에서 사과는 먹고 싶을 때 깎아주는 것 함께했습니다. 네, 두 가지 사과가 나오죠. 먹는 사과와 화해하는 사과. 네. 먹는 사과 깎는 얘기하는데 저또 사과 먹고 싶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안 깎아주시는데 제가 깎아서 다 아이들도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아침에 사과를 깎으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아서 얘들아 사과 먹을래? 물어봤어요. 그냥 깎아주면 먹을 텐데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시리얼 먹겠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아침에 시리얼을 말아주면서 좀 애들이 먹겠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과를 열심히 깎아주시는 어머님 얘기를 들으니 예, 왠지 애들한테 좀 미안해지네요. 문자 메시지 좀 볼게요. 3524님이 DS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로 떠나는 보급 여행에서 불렀던 스페셜 원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이걸? 이몇년 전이에요? 한 7, 8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기억 아직도 하신다니. 우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물론 기억하지만 전 진행했으니까 그렇지만 매일 들으시는 분이 이 곡을 노래로 떠나는 보급 여행에서 들었다고 하시니까 너무 놀라운데요. 사모이사님. 와. 이곡꼭 들려드려야겠어요. 잠시 후에 띄워드리고요. 노코아빠 승유님은 17이다에 지금 갑니다 신청해요. 두곡 신청했는데 취소됐어요 하셨는데 요즘 신청곡이 조금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다 틀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묵혀뒀다가 나중에 들려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듣고 싶은 곡 있으면은 신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17이다의 지금 갑니다 듣고요. DS 워십 스페셜 원스 띄워드립니다.

17이다의 지금 갑니다. DES Worship의 Special Ones까지 신청곡으로 두곡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요셉이 있습니다. 내 복음서에서 모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라고 전하는 인물이죠. 이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은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청했는데요.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룰 것을 각오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신 후에는 필립보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또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니코데모, 성녀 루피나 등 19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 가득한 하루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9월이죠. 9월 1일에 축일 맞이하는 분들은 또총 39명이나 계시네요. 성인이 성 기드온, 도나토르, 에글로 레토, 루포, 마르코. 와, 정말 많아요. 빅토리오, 빈첸시오 성인도 있고요. 식스토, 오, 여호수아, 구약 인물이죠. 이렇게 또 축일을 맞으시니까요. 내일 혹시 내가 아는 지인이 축일이다 아니면 내가 축일이다 하시면 오늘 미리 말씀해 주시면 또 내일 축하해드리고 사연과 신청곡도 소개해드리고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이가 부르는 나의 기도 듣고요. 이어서 유승훈의 고독이 껍질을 벗을 때 띄워드릴게요.

네, 윤순이의 날개도 이어서 유승은 고독이 껍질을 벗을 때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복음은 나자렛의 회당에서 사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합니다. 그러자 회당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주시했다고 하는데요. 매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도 그렇게 귀를 기울여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을 조금 더 깊게 만나시길 바라고요. 저는 사랑의 날개가 부르는 그 소리 온 땅으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0: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0: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0: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1일 연중 제22주간 화요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오형훈 미카엘 신부 집전입니다.

0: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1: 오늘은 9월 1일, 연중 제22주간 화요일이며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입당성가 18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오늘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이날을 맞이해서 모든 피조물들과 또 그 피조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드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오늘부터 우리 성교회는 다 함께 창조식이라는 길을 걸어갑니다.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일찍이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창조식이로 함께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일까요? 먼저 9월 1일은 동방정교회에서 예전부터 하느님 창조를 기념하던 날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교회 일치운동 차원에서 동방정교회의 그날을 받아들여 함께 기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10월 4일은 무슨 날일까요? 10월 4일은 바로 중세시대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께서 선종하신 날이고 따라서 우리 교회 달력상 프란치스코 성인 기념일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인간만이 아닌 무피조물과 교감하고 그들에게도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한 성인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자연환경의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있기도 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 창조 시기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하느님의 창조 업적, 모든 피조물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필요한 실천을 하는 날이라는 걸요. 그리고 오늘은 그 시작 날인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 창조 시기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올해는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선종하신 지 8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현 교종이신 네오 14세께서는 올해를 성 프란치스코의 해로 선포하셨죠. 그렇기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유명한 기도문 일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태양의 창가라고도 하며 피조물의 노래라고도 하는 기도입니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특히 형제인 태양으로 찬미 받으소서. 태양은 낮이 되고 주님께서는 태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시나이다. 태양은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를 내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나이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인 달과 별들도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맑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지으셨나이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형제인 바람과 공기로 흐리거나 맑은 온갖 날씨로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피조물들을 길러주시나이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인 물로 찬미 받으소서. 물은 유용하고 겸손하며 귀하고 순결하나이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형제인 불로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불로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불은 아름답고 쾌활하며 활발하고 강하나이다. 어떠신가요? 뭔가 벅찬 느낌이 드시나요? 이 기도문을 지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새들과 함께 논이면서 시원한 냇물에 발도 담그고 향기로운 꽃밭에서 평온한 몸과 마음으로 성인이 이 기도문을 지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시 현지에 가서 알아보았을 때 이 기도문은 오히려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장 힘들었을 때 지었다고 합니다. 당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수도회 내 어려운 일들로 인해 잠시 수도의 바깥 허름하고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냈다고 합니다. 외로운 시기였겠죠. 게다가 철저한 극기로 인해 건강도 많이 좋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성인이 쥐와 벌레들로 잠도 설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주님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때 주님께 어떤 응답을 받으시고는 오히려 어려운 환경과 어둠 속에서도 세상과 피조물들의 찬란함을 꿰뚫어보고 그 모든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찬미로 노래하는 이 기도문을 단숨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뭐였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독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과연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났고 그 기도로 이미 받은 주님의 영을 다시 인식하여 닫혀가는 눈 너머로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신비를 발견한 겁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악한 영을 이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그 전까지 악한 영이 들린 그 사람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악한 영더러 나가라고 하시니 그 악한 영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남겨진 그 사람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아름다움을 몰라보고 오히려 하느님의 작품인 피조물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는 우리의 기존 삶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닫혀가는 눈과 같고 주변에 놓인 쥐와 벌레들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과 오늘부터 시작하는 창조 시기로 우리는 생태적 회심을 하여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에 힘입어 또 그분의 지엄한 말씀에 힘입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혼탁하고 오염되고 갑갑한 지금의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이자 제자인 우리는 분명 그 너머를 발견하고 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며 오늘과 이 창조 시기를 모두 뜻깊고 거룩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2독서 바울서도 말씀으로 강론을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멘.
2: 예물 준비 성가 342번입니다.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0: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 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기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을 엎어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종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서로 반갑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2: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 힘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파견성가 태양의 창가입니다.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주옵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0: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9번, 주님 안에 하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이탈리아 사람들이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마이 파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습관처럼 이 말을 해서 그런지 이탈리아 사람들은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죠. 9월에는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씩씩하게 새로운 것도 마주하면서 보내는 색다른 시간이길 꿈꿔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9월 1일 그들에게 평화를 첫 곡으로 재채연과 권기현이 함께한 두려워하지 마라 띄워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두렵고 조금 망설이게 되는 일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은데 또 오늘 여는말을 소개해드리다 보니 두려워하지 말아도 되겠구나. 이 무슨 말이었죠? 마이 파우라, 마이 파우라. 이것처럼, 이 얘기처럼 좀 용기를 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1일, 9월의 첫날인데요. 이첫 곡도 좀 신나게 보내드렸어요. 9월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또 추석이 있어가지고. 저도 추석 때 어디를 다녀올까 하는 작은 계획이 있는데요. 그래서 9월이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가 좀 내리고 나면,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면서요. 자, 그대에게 평화를 9월도 쭉 함께 해주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미는 시간이죠. 문자메시지는 샵 1053이에요. 우물정 1053.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메시지는 유료 100원입니다. 특별한 날, 또 신청하고 싶은 사연이나 신청곡이 있는 날, 네. 참여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골라서 바로바로 못 들려 드릴지라도 틀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대를 위한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사랑 작업의 주님 닮은 당신 듣고요. 이어서 이형진 내 생의 모든 것 띄워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날들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9월의 모든 시간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저희가 세운 계획과 마음으로 품은 희망도 당신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쉬움과 후회는 지나간 계절과 함께 당신 앞에 내려놓게 하십시오. 빠르게 걷는 대신 당신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만의 속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인내와 지혜와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네,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이어서 팍스의 주님의 계절 듣고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도 우리는 항상 주님의 계절에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변화도 없고요. 두려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뭔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니까 올해도 끝나가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잠깐씩 스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하지 말자. 시간이 가는 게 뭐? 시간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계절이 지나가면은 언뜻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네, 내가 편한 나만의 속도를 발견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또 오늘 기도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9223님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성물도 바치시군요. 오피시움 디비눔을 바치려고 노력합니다. 하시면서 라틴어로 막 써주셨어요. 시간절레 리투루지아 오라룸. 이라 해서 아침, 새벽, 낮, 저녁, 잠들기 전 시간에 수도승 성직자들이 바쳐야 할 의무인 교회 공적 찬미 청원기도 바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빼먹을 때가 부지기수예요. 새벽 2시에 깨면 다윗처럼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느님께 올려야 하는데 잠을 잡니다. 지금 성물도 끝내고 듣고 있어요. 왔다 갔다 왑니다요 하셨어요. 와, 진짜 부지런하시고 저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수녀님들은 수도회에 계시면은 이렇게 시간 맞춰서 시간 절레 다 하시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만만치가 않고 보통 수련으로는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저도 약간 꿈은 있어요. 언젠가. 지금은 직장을 다니니까 이렇게 성무일도를 쭉 하기는 힘들지만 직장을 나중에 안 다니게 되면은 꼭 받쳐봐야겠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9223님께 바구고네 다윗처럼 띄워드리려고 해요. 잠시 후에 들으실 수 있고요. 1573님은 슬디 안녕하세요. 저는 주비루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성가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신청곡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띄워드립니다.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료 100원이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어요.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또 선물로, 노래 선물도 드리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923님께 바구고운의 다윗처럼 띄워드리고요. 1573님께는 주비루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바꾸고 온난 다윗처럼 이어서 주비루스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이자 구약 여호수아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모세는 광야 여정의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고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습니다. 정복한 후에는 열두지파에게 영토를 나눠준 다음에 율법을 명심해서 지킬 걸 약속받았죠.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은 성 기드온, 성 안나 등 39분입니다.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위에 또 여호수아, 기드온, 안나가 계시다면 축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저희한테 또 축하한다고 보내주시면 함께 축하해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화살기도 바치시는 것도 좋겠죠. 네, 축일 맞이하신 분들은 또 주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행복한 축일 보내시길 바라고요. 최준익 막시모 주님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최준익 막시모의 목소리였죠. 주님과 함께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린 이에게서 마귀를 내쫓으십니다. 주님께는 우리 삶에서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것들 내보낼 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통해서 주님의 말씀 깊이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포도나무 찬미선교단의 담게 하소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갈릴레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더러운 영의 모습을 살펴보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의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더러운 영은 안식일에, 다시 말해 하느님을 기억하는 날에,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이라는 거룩한 장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이 먼저 예수님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더러운 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며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더러운 영의 말 속에 더러운 영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며 알고 있으면서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알고 있지만 무관심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 전하는 더러운 영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영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 알고 있으면서 무관심할 때 죄는 늘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무관심하게 모르는 채 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복음적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못 본 채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채 행동하는 것.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더러운 영의 특징과 같습니다. 더러운 영과는 반대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 들린 사람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무관심함이 더러운 영의 특징이라면 예수님의 특징은, 하느님의 특성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니신 권위와 힘은 바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웃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갑시다. 무관심할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연중제 22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다사성당 보좌 김세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세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달력 한 장 넘겼을 뿐인데 아침 공기도 바람도 햇빛도 괜히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오늘 아닌가요? 그래서일까요? 9월이라고 쓰는 순간, 아, 왠지 진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의 문턱을 제대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아직은 물론 낮에 덥고 매미 소리도 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아주 조금씩 다른 계절의 냄새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번 달에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새로운 하루를 만나게 될지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9월의 달력처럼 우리 앞에도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페이지를 우리 함께 열어볼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양희은이 부르는 가을 아침 함께 들으면서 2026년 9월 1일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8월의 8, 이 숫자 8은요, 옆으로 살짝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딱 90도만 옆으로 넘기면은 무한대 표시죠. 그래서 마치 이 뜨겁고 찌는 듯한 여름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기분인데 딱 달력을 한 장 넘기니까 꼬리를 쭉 뺀 9라는 숫자를 만나게 됩니다.

0: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순간도 지나가고요. 또 어느새 새로운 달, 새로운 날이 와 있으니까 왠지 설레는 기분도 드는데요. 당장이라도 오늘부터 가을이 시작될 것만 같고 또 첫날이니까 내가 새롭게 한 다짐이 이뤄질 것만 같고 뭔가 가만히 있어도 힘이 솟는 느낌이죠. 8월의 아쉬움, 지난 여름의 아쉬움은 가볍게 내려놓고요. 또 9월에 우리 새로운 이야기 써내려가야 되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새로운 마음으로 다들 달력 넘기셨겠죠? 0756님, 오늘도 비가 선선하게 내리는 오전입니다. 가을이 과연 올까 싶었는데 진짜 올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뜨겁고 너무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아 진짜 이번에 가을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정말 봄, 여름, 갈, 겨울 이렇게 된다는 우리나라 사계절이 그런 거라는 막 재미난 우스갯소리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도 끝나고 이제는 가을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7409님. 출근길 일찍 나섰는데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바람이 아직 많이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을이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풀벌레 소리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도 있지 않아요? 매미 소리에서 귀뚜라미 소리로 바뀔 때 한강을 걷기만 해도 아, 계절이 정말 바뀌고 있나? 아직 내 살갗에 느껴지는 공기의 느낌, 체감하는 공기의 느낌은 좀 아직까지는 여름인 것 같지만 주변 환경들이 점점 가을 맞이를 하고 있는 거 눈으로 먼저 확인할 때 있잖아요. 아, 귀로도요. 풀벌레 소리, 딱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백수연님, 굿모닝 복디, 9월의 첫날 출근길도 행여와 복디와 함께합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2시간 꾸며나갈 수 있는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나의 결심과 다짐, 복이들이랑 같이 외쳐보는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은 과연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 남겨주세요. 다짐 송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각제각 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 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실 김리훈 대표님과 이리훈 서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디에게 메시지 보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기시면 됩니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북부에는 10에서 60mm, 서울과 경기도, 강원과 충북 중북부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만 끼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지만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23.1도, 광주 26도, 대구 24.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에 머무르겠고 대전 30도, 전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비가 이어진다는 예보 전해드리고요. 남부지방에서는 폭염 속에 오늘 소나기 예보가 있으니까 작은 우산 하나 가방에 쏙 넣어서 출근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9월의 첫날 날씨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달력이 한 장 또 넘어갔다는 거, 우리가 나이를 하루 그리고 한 달 더 먹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복기들은 나이 드니까 이게 좋더라 하는 것들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 아침잠이 좀 없어져서 하루가 길어서 좋다라든지, 나도 모르게 지혜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다라든지요. 또 예전 같으면은 부르르 화가 났을 경우에도 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이해하지 뭐 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도 나이가 들면서 좋은 것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청취자분들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런 게 좋더라 하는 것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지금 복디에게 가르쳐 주세요. 복디, 지금은 그래도 나이를 슬슬 먹다 보면 이런 게 좀 좋아져요 하는 거 있으면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한로로 시간을 달리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이런 점도 좋더라 하는 것들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지금 보내주세요. 멜로망스 김민석이 부르는 청춘 일기 이어드릴게요.

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어느 산책길,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앞만 보면서 걷는데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멈춰서 무언가를 합니다. 힘들어서 잠시 쉬어가는 걸까요?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 길가에 핀 꽃을 한참 바라보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 거였죠. 나이가 들수록 스마트폰 사진첩에 꽃사진이 많아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정말 사실이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일이지 않나요? 젊을 때는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걷느라 눈앞에 있는 예쁜 것들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데 나이가 들면 걷다가 멈춰서 꽃을 보고 또 예쁜 걸 발견하면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줄 알게 됩니다. 꽃보다 청춘이 아닌 꽃보다 멈춤. 예쁜 것을 예쁘게 바라보고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작은 것 하나를 발견하고 그걸 또 마음 깊이 담아줄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 아닐까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예쁜 것을 눈에 그리고 마음에 살포시 담아봅니다. 꽃보다 청춘이 아닌 꽃보다 멈춤. 우리 보기 들은 꽃길 걸어갈 때 그냥 지나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중간중간 멈춰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진을 찍고 지나가시나요? 나이 든다고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차곡차곡 쌓이는 지혜도 또 왠지 모를 이 마음의 여유도 다 이 나이에서 오는 거일 텐데요. 우리 보기 들은 언제 그리고 왜 나이 먹은 게 좋다고 생각되시는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한철 시간은 흘러 듣고 오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나이를 먹는 게 어떤 점에서 좋으신지 한번 만나볼게요. 아, 나이 먹기 싫다 하는 거 다 똑같이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왕 먹는 거 누구나 다 먹는 거잖아요. 나만 먹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먹는 거 이왕 먹는 거 좋은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직 젊은 친구들에게 아, 나이 들면 이런 게 좋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주는 겸 이런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윤님, 나이를 먹으니까 더 낭만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여유에서 오는 건가요? 뭔가 좀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마음도 조금씩 조금씩 넓어지면서 1cm씩 넓어지면서 이 너그러움에서 오는 게 아닐까? 낭만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373님, 버스 탈 때요. 젊은 친구들이 먼저 양보해줘서 자리가 있을 때 복된 하루 보내라 빌어주네요. 아, 이것도 분명히 좋은 거죠. 버스 탈 때 젊은 친구들이 일어나서 앉으세요. 너무 좋죠. 버스에서 자리가 얼마나 귀한데요. 내가 또 어디까지 가는 줄 알고. 근데 또 길게 가야 되면 서 있기 힘들잖아요. 4452님, 저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큰 변화 없이 익숙한 일상과 평화가 참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확실히 저도 20대 초반, 뭐 대학교 다닐 때나 사회 초년생 때는 확실히 그 도파민의 쩐다고 표현해도 되나? 도파민이 막 너무 강력하게 중독돼가지고 항상 막 익사이팅, 막 신나고 짜릿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막 새로운 일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짜릿함을 느끼는 거 좋아하고 막 성과 막 눈에 팍팍팍 보이면 너무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4452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거. 그런 여유, 마음가짐, 여유로운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루하루 쌓아갈 수 있음에, 하루하루 해나갈 수 있음에, 조금씩 뭐 누적시킬 수 있음에 그냥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마음가짐과 또 장점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2214님, 나이를 먹으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지난 세월을 되새겨볼 수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도 내다볼 수 있어서 좋지요. 그런데 자식들은 이런 부모 마음 참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배워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배워가면서 시야도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cm씩 넓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그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들만의 보이는 그 시야가 또 그때 그렇게 봐야죠, 뭐. 막, 갑자기 애어른처럼, 애늙은이처럼 막, 허허, 이렇게 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백수현님, 나이 들면 체력의 한계가 생겨서 에너지를 아끼게 됩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죠. 8196님, 69살 요세피나 할머니, 양갈래 머리 따고 다녀요. 귀여운 할머니, 복디의 꿈이 귀여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귀여운 할머니. 마음만큼은 항상 싱그럽고 항상 귀엽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영철님, 새벽잠이 없어서 아침 운동할 수 있어서 좋아요. 7408님, 나이 먹을수록 왜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많은지요. 순례길도 많이 걷고 싶고 달리기도 많이 하고 싶고 산도 가고 싶고 책도 많이 읽고 싶고 기타 등등. 마음은 큰데 몸은 하나예요. 문득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문득 아 내가 젊었을 때 조금 더 어렸을 때 이거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좀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이 좀 아쉽고 갖고 싶다. 내가 다시 돌아가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조바심이 날 때도 있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은 그때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 길어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술래길 많이 걷고 달리기 많이 하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래잖아요. 산도 많이 가시고 책도 많이 읽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빨리 뽑아볼게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복디의 꿈, 복디의 롤 모델. 8196님, 요세핀의 할머니 양갈래 머리 따고 다니신다고요. 귀여운 할머니 문자 보내주셔서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걸 다섯 번째 계절 듣고 다 힘내볼 진이로 돌아갈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고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를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그리고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김은지님, 복디 안녕하세요. 잠시 출근길에 처음 듣고 갑니다. 오늘 생일인데 비가 오네요. 하하 힘이라고. 생일 축하해요.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 얼마나 재미나게 보낼까? 비는 오후에 그친다고 하니까 비 그치고 나면은 아주 신나는 생일 보냈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꼭 많이 드시고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배님, 고창에 가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드렸는데 비가 넘쳐서 집까지 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모두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정배님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전북 고창에도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정배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부모님께 전화 안부 전화 드리고 또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7710님 오늘 하루 제 자신을 혹독하게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왜요? 우리 막 나이 들어서 좋은 점, 여유로워서 좋다 막 이런 얘기 실컷 했는데 막 혹독하게 다스려요? 아이 그러지 마요. 우리 보듬어 가면서 우쭈쭈쭈 나 스스로 보듬어 가면서 달래가면서 살살 그렇게 나아가야죠. 그러다가 어디 또 탈이라도 나면 어떡해. 7710님 화이팅. 자, 싸이의 I love it 듣고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지니,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니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 여러분들 샵 105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선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 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피비스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621님, 정말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요. 아우, 비도 적당히 시원할 정도로만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햇살을 본 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침마다 비가 와가지고 아 뭔가 이렇게 아침 햇살을 받으면 와 상쾌하다 이렇게 출발하고 싶은데 맨날 비가 와가지고 또 오네. 오늘 아침에도 준비하면서 아 또 오네, 비 또 오네, 또 날 또 흐리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도 적당히 내릴 만큼 좀 내린 것 같은데 적당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2569님 오늘 처음 참여해 주신 새싹 문자고요. 처음 들어요. 부산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오늘 개학인데 저도 파이팅! 우리 아이들도 파이팅이요. 선생님 파이팅 하세요. 힘내세요. 진짜 진짜 힘내세요. 저는 선생님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주 큰 좋은 영향을 주시잖아요.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선생님께서 힘을 많이 받으시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나누어 주셔야지 또 우리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또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2569님 오늘 첫 개학날, 성공적인 첫 개학날이 될 수 있도록 순조롭고 아무 일 없고 무탈하고 안전한 개학날이 될 수 있도록 복디가 응원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분의 외침이 복디에게 닿았을지 오늘의 진이를 뽑아봅니다. 오늘의 진이는요, 처음 참여해주신 2569님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께 저희가 응원의 의미에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0: 청소해줄게.
1: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이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4473님께서 비오는 출근길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나서봅니다. 그냥 가는 거죠. 라고 문자하셨습니다. 비오는 출근길 오후에는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 빨리 좀 맑은 햇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비가 내리는 거야? 4473님, 비 오는 출근길이니까 또 점심 메뉴도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않나요? 뭐 뜨끈한 국물 요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글지글 소리가 매력적인 뭐 그 해물파전이라든지 점심 메뉴 너무 거한가요? 아, 힘든 회사 생활, 직장 생활, 점심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으로는요,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준비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0: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2: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1: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2: 뭐라고요?
1: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차경옥님, 비가 와서 그런지 진짜 가을이 온 듯해요. 가을이 이미 왔었는데 너무 더워서 여름과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였겠지요. 너무 덥지 않았나요, 근데? 여름과 같이 살고 있는데 가을이 이미 왔다고? 0349님, 상큼한 목소리로 상쾌한 아침을 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굳은 날씨지만 힘차게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자아자 화이팅! 굳은 날씨지만 마음만큼은 아주 그냥 봄날처럼 아주 화창한 가을날처럼 신나기 시작해보자고요. 우리 오늘 9월 1일이잖아요. 달력 쉬는 시간에 바꾼다고 해놓고서는 또 깜빡했네. 8196님, 산정호수 요세피나 아침 인사드립니다. 옥상에 올라오니 비가 억수로 내리네요. 처마 밑에서 음악과 빗소리 들으며 쉬어요. 이것이야말로 낭만이다, 낭만. 음악과 빗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아침 낭만, 로맨틱을 즐기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의 그 낭만에 더해드릴 수 있는 화요일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화요일 2부에서는요,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또 굶주린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워줄 우리 행여와의 여신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 책 이야기 이리온 서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한바이오 제공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우리가 즐겨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바로 푸른 하늘 자아도취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0: 그야말로 형제의 난입니다. 형은 모잘라스 그 얼굴에 그애와 나는 이미 통했는걸. 모든 걸 양보해도 이번만은 난 안 돼. 안 돼. 한 형과 동생이 한 여자를 두고 싸우는 노래인데요. 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든 걸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 하는 것들 있으신가요? 뭐 본방사수하는 그 TV 프로그램 채널 양보 절대 못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 이거는 양보 못하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우리 강아지 사랑만큼은 절대 남에게 뒤질 수 없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절대 양보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의 장원 뽑아서 역시 선물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푸른 하늘 자아도취 함께 듣고 올게요.
1: Your number, sir. Thank you. Lot 665, ladies and gentlemen. A papier-mâché musical box in the shape of a barrel organ. Attached, the figure of a monkey in Persian robes playing the cymbals. This item, discovered...

복작복작 푸른 하늘 자두치 듣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걸 절대 양보 못해 하시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2405님, 잠이요 잠. 잠은 양보 못해요. 잠만은 정말 푹 자야 돼서 안마 커튼 치고 귀마개 하고 젖을 체력 끌어올려. 8766님도 주말에 아침 늦잠 절대로 양보 못해요. 유일한 달콤한 잠이요 라고 잠을 꼽아주신 분들이 꽤 계시고요. 6199님, 퇴근하고 집에 가서 육퇴하고 나만의 쉬는 시간 절대 포기 못해요. 절대 지켜. 퇴근하고 회사 퇴근하고 집에 가서 육아 퇴근까지 하고 이제 나만의 쉬는 시간. 근데 그때 되면 거의 잘 시간이잖아요. 쉬는 시간 너무 짧다. 허수진님, 절대 양보 못하는 건 어렸을 적에는 닭다리였어요. 동생과 함께 맨날 싸웠다가 그럴 때마다 아빠, 전형적인 딸바보 우리 아빠가 아유 누나 줘 했어서 동생은 울면서 주었던 기억.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양보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긴 엄마더라고요. 닭다리, 복지도 닭다리파예요. 닭가슴살, 뻑뻑살 좋아하는 사람 있고 닭다리 좋아하는 사람 있고 닭날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닭다리. 닭날개는 살이 별로 없어. 맛있긴 맛있는데 살이 별로 없어. 뭔가 얼마 씹지도 않았는데 볼 수 없어. 그래서 저는 닭다리를 좋아합니다. 뻑뻑살은 아주 양보 많이 할 수 있어요. 0611님, 맛있는 빵집 포기 못해요. 지나치지 못하고 꼭 들러야 해요. 아, 빵순이 살은 언제 빼나요? 제가 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그 밀가루가 막 뭐 면을 먹기는 하지만 밀가루 음식을 그렇게 많이 이제 나이가 지나면서 그런가? 나이가 들면서 밀가루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오늘 대장내시경 검사가 있어가지고 밥, 식단 관리를 식이 조절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흰 밥만 먹고는 그 허기짐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찾아봤더니 흰 죽이나 뭐 카스테라 같은 거 있잖아요. 카스테라, 식빵 이런 거는 먹어도 된다대?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식빵을 먹었는데 맨입에 먹어도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더라고. 일부러 또 맛있는 데서 시켰어. 시키기도 맛있는 데서 시키긴 했는데 식빵을 먹는데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빵을 먹으니까 오랜만은 아니지. 빵 최근에 또 종종 아는 분들이 빵집을 하셔가지고 빵 먹긴 먹었는데 또 이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플레인 아무 맛이 안 나는 식빵을 먹으니까 그마저도 맛있더라고요. 0848님, 우리 남편 강아지 사랑 못 말려요. 내가 덥다고 하면 모르는 척 하더니 강아지가 조금만 더워하고 헥헥거리면 바로 에어컨 틉니다. 강아지 바라기예요.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아빠가 맨날 아빠가 더위를 많이 타셔가지고 맨날 에어컨 틀자 에어컨 틀자 하면은 엄마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우리 별이, 강아지 이름이 별이거든요. 별이가 조금만 혀 내밀고 헥헥거리면은 틀든가. 틀든가, 에어컨 틀든가.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 아빠도 별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선풍기가 두 대인데 두 분이서는 선풍기 한 대, 별이는 혼자 선풍기 한 대 이렇게 별이가 선풍기 앞에 앉아 있으면은 비키라고도 말 못해. 그냥 다른 데 가서 선풍기 쬐고 있고. 강아지 바라기. 6692님, 우리 손자 사랑 사돈에게 절대 양보 못해요. 두 할머니 사랑 눈빛에 가끔 누구한테 안길지 고민하는 두돌 지난 건우야 사랑해. 아유 우리 건우는 할머니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얼마나 또 잘 자랄라나. 6692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원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손자 사랑 말씀해주신 6692님, 두 할머니 사랑 눈빛에 우리 건우 행복한 고민 6692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작복작 마무리할 거고요. 노래 모모랜드 뿜뿜 듣고 화요일 코너 이리온 소재로 돌아올게요.

0: CPBC라. 배고픈 건 참아도 마음이 고픈 건 못 참으시겠다고요?
1: 굶주린 마음 든든하게 채워드릴게요.
0: 일요일 서재. 자, 매주 화요일 좋은 책으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행여와의 여신 김리온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0: 아니 우리 레온 대표님 빨리 모시고 싶어가지고 오늘 무슨 얘기 나누더라 하면서 막 보다가 제가 처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 레온 대표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아주 잘 지냈고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날씨가 다르잖아요.
0: 막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 저녁에 운동을 다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0: 우와!
1: 제가 걷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가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중요한가 봐요.
0: 근데 요즘 계속 비 와가지고 땅도 질척거리고 네. 걷기에 그렇게 좋은 날씨는 아닌데.
1: 어제 그제는 좀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흐려도 바람도 시원하고 되게 좋았어요.
0: 그래요? 저는 최근에 다시 PT를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제가 산에 올라갔더니 지금 온몸이 쑤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1: 그 기분 좋지 않아요? 그 온몸이 쑤시는 거?
0: 정말요?
1: 아,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입니다.
0: 전 너무 싫은데요. 진짜 움직이기 싫고 계속 누워만 있고 싶고.
1: 아, 다들 운동하는 사람이고 기분이 좋다고 해서 저도 더듬어 보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온몸이 쑤시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0: 전 한 번도 온몸이 쑤시는 게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마음가짐을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일까요?
1: 네, 오늘은 SF로 유명한 김초엽 작가님의 새 책이 나와서요.
0: 오!
1: 태양 아래 올리브로 돌아왔습니다.
0: 오! 그 김초엽 작가님이 진짜 유명한 작가님이시잖아요.
1: 그렇죠.
0: 진짜 베스트셀러 작가.
1: 맞아요.
0: 네. 그 생각보다 좀 연령대가 좀 낮으신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1: 네, 되게 30대 젊은, 초반.
0: 네. 네. 젊은 나이에 되게 네.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가가지고 나오는 족족 다 사람들이 네. 기대하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문학계에서는 SF 붐을 일으킨 작가다라고 얘기해 줄 정도로 대중들에게도 많이 사랑을 받는데요. 이번 책은 이제 수녀랑 과학 너튜버 인 두 사람이 어떤 믿음과 의심,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질주하는 그런 SF 버디 로드트립 그런 소설입니다.
0: 우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수녀님,
1: 네.
0: 우리 다음에 바로 오시는 은빛 수녀님이 네. 과학 유튜버랑 같이
1: 네, 어딘가를
0: 네. 로드트립을 떠나신다라고
1: 맞습니다.
0: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1: 네네.
0: 오, 표지는 엄청 화려해요.
1: 네.
0: 뭔가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러블리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믿음과 의심,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내용이 되게 심오해요.
1: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면 사실 근데 이제 직업적인 특성도 그렇고 어떤 신앙이랑 과학처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세계를 내세운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동행 키워드만 들어도 좀 흥미롭게 느껴지실 테지만 읽다 보면은 처음에 미스테리 같기도 하고 스릴러 같기도 하고 로드 무비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0: 너무 기대가 됩니다. 태양 아래 올리브 이건 신간이죠?
1: 네, 그렇습니다.
0: 이 신간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원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김초엽 작가의 태양 아래 올리브라는 책인데요. 본격적인 책 소개하기 전에 먼저 퀴즈부터 드릴까요?
1: 네. 오늘의 책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0: 1번
1: 탄소중립,
0: 2번
1: 녹색성장,
0: 3번
1: 에너지 전환.
0: 네, 오늘 퀴즈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흡수량과 같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 그 키워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1: 탄소중립,
0: 2번
1: 녹색성장,
0: 3번
1: 에너지 전환.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참여 기다리면서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초엽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김초엽 작가님은 포항공대에서 화학을 전공한 과학 전공자입니다. 2017년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에서 관내 분실로 중단편 대상을 받았고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또 등장을 했습니다.
0: 네.
1: 그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2019년 발간 그 출간 이후에 2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요.
0: 우와.
1: 주 일간지와 서점에 올해의 책을 휩쓸었습니다. 진짜 휩쓸었다는 표현이 딱인 게 그때 진짜 어디 가도 이 작가님 이야기를 했고 이 책이 보였고 그때 신문에서는 신인의 첫 책을 두고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소개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초기작부터 상업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0: 네.
1: 그 이후로 오늘의 작가상,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등을 수상하였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 장르 문학을 하시는 거잖아요. SF 네. 장르 문학을 하는 건데 이 순문학과 사이를 경계를 허물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게 이제 좀 인정받는 특별한 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김초엽 작가의 태양 아래 올리브 이 책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1: 네, 우선 크게 주인공 두 명을 봐야 되는데 수녀 이래가 나오고요. 과학 너튜버 솔민이 나옵니다.
0: 네.
1: 그 이래는 푸른 아네스 수녀의 소속의 수녀 베로니카이고요. 기후재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돕고 미세기후를 측정하는 일을 합니다.
0: 오.
1: 굉장히 독실한 사람인데 어떤 신앙심이 깊다를 넘어서서 그냥 그게 이제 삶의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솔미는 과학적 회의주의자인데 또 아이러니하게 과학기술 정책 매거진의 에디터로 일을 해요.
0: 오.
1: 그런데 또 익명으로 너튜브 채널 미노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채널이 뭐냐면은 유사과학이나 사이비과학 그런 맹목적인 믿음 같은 걸 또 공격하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기술 정책 매거진에 일을 하면서 어떤 자기네 그 매거진의 쪽에서 그 입장에 서야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0: 네.
1: 하지만 그걸 파보면은 그게 또 과학적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상업적인 것과 아닌 거에서 대립이 있을 때 그거를 너튜브에서 익명으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0: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분이 왜 굳이 수녀님이랑 같이 여행을 떠났을까요?
1: 네, 책 시작에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냐면은 그 일의 수녀가 기후재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돕는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어느 동네에 이제 그 올리브 나무 농장이 있는데 그 기후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올리브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기후는 아니잖아요. 조금씩 시도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통 지중해
0: 네네.
1: 그 국가에서 키우니까 근데 이제 기후 상승으로 인해서 올리브 농장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어느 동네에 올리브 나무 하나가 그러니까 씨앗이 뭐 새가 물어다가 떨어뜨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농장이 아닌 그냥 야생으로 한 그루가 자라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좀 불길한 징조로 그러니까 왜 다 자라고 있는 농장에서 안 자라고 저기서 한 그루만 자라지? 이러면서 걔를 얄미운 올리브나무라고 한대요. 근데 그 수녀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보니까 여기인 건데 그걸 얄밉다고 해야 되나? 그 올리브나무 입장에서는 그게 그 자라지 말아야 될 자리라는 게 있을까? 이럴 정도로 나무까지 배려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도 돕고 어떤 생명체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수녀인데요.
0: 네.
1: 그렇게 자기의 수녀 일을 하고서 지내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이제 수녀원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스토커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꾸 수녀님을 찾고 뭔가 수상하다. 자기의 정체는 밝히지 않고. 그래서 그 수녀는 수녀에게도 스토커가 있나요? 스토커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고 이런 일도 꽤 종종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래서 우리 수녀회에서는 베로니카 수녀라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해놓고 홈페이지 소개서도 빼놨으니까는 그런 줄 알고 좀 이제 대외 활동은 좀 자제를 하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솔민, 그 너튜버 솔민 역시 그 비슷한 시기 이상한 사람들의 접근이 있었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의 전화가 와서 푸른 아니에스 수녀회, 그 일의 수녀가 있다는 곳, 거기를 취재하라는 요구를 해요. 근데 단순한 그냥 취재 의뢰인 줄 알았는데 자기네는 이제 과학기술 정책 매거진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수녀회를 취재를 해야 되냐, 내가. 왜 거길 취재해야 되냐 했는데 점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너튜브 네가 민호 채널을 하는 걸 알고 있다 라는 식으로 협박식으로 뭔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는 걸까? 자기는 익명으로 이걸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녀원은 왜 취재하라는 걸까? 근데 어쨌든 이 수녀원에서 미세기후 측정을 하면서 이런 과학적인 일도 하고는 있으니까 내가 그냥 한번 일단 취재를 가보자 해서 수녀원을 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일의 수녀와 인터뷰를 하기로 하는데 그때 일의 수녀가 취재를 온다는 너튜버가 그러니까 기자가 솔민이라는 이름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0: 왜요? 아는 사실, 사람이?
1: 네. 둘의 인연이 있습니다. 둘은 학창 시절에 거의 가족 같은 친구 사이였고요. 가장 절친 친구였고 대학생이 돼서는 한때 한 집에서 같이 살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8년 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완전히 멀어져서 8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던 사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없던 일이라도 만들어서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병원에 그 종합검진이 예약이 돼 있었는데 그걸 취소를 안 해놨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야 돼서 취소를 해놓은 줄 알았는데.
0: 아, 너무 다행이잖아.
1: 네, 그 잘 됐다고 그 병원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솔민이라는 기자는 와서 보니까 취재를 하기로 한 친구가 자기의 절친이었던 이대수녀.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도 알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그랬는데 그 이대수녀가 오래 쓴 물건을 안 버리고 계속해서 쓰는 성향이 있는데 그 이대수녀의 자리를 딱 보니까 옛날부터 쓰던 컵이 있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항상 챙겨 먹던 영양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대수녀였구나 그 베로니카 수녀가 이대였구나라는 걸 알고서 그냥 다른 수녀님과 어찌저찌 취재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래가 있다는 걸 알고서 나를 여길 보낸 걸까? 도대체 그 전화를 한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나한테 여기 와서 하라고 한 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0: 오, 너무 궁금한데요?
1: 그리고 이제 자리를 막 찍어 그 자리 사진을 막 찍어 와요. 그러니까 뭐 그 꼭 필요했던 건 아닌데 취재를 하고 이래를 못 만나게 됐는데 알고 보니 만나기로 했던 사람은 이래이고 그래서 자리 사진을 막 찍어 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미스테리한 일이 펼쳐집니다.
0: 왜요?
1: 그 자리 사진을 찍어 오고 옛날부터 먹었다는 영양 보충제 상자 있죠.
0: 네.
1: 이 사람이 과학기술 정책 매거진의 일을
0: 그쵸,
1: 하고
0: 그쵸?
1: 과학 너튜버로 일하면서 과학에 대한 걸 많이 파보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양 보충제 상자를 보다가 사진을 확대해가면서 이게 뭐였지? 이 상자가 왜 지금도 있지?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은 영양 보충제가 아니라 어떤 합성 뉴런을 만들기 위한 물질이래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인공 뇌를 만드는 물질인 거죠.
0: 그거를 이래 수녀님이 먹고 있었다고요?
1: 먹고 있었던 거죠. 이래는 인공의 뇌를 가진 건가? 근데 이게 이 실험이 사실상 있었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이걸 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알 수 없는
0: 그쵸.
1: 미스테리한 일인 거고 이것 때문에 이 솔민 입장에서는 이 기자 입장에서는 이래를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인가? 그 전화 온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점점 더 이제 추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0: 세상에 왜 먹게 됐을까?
1: 이거는 책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0: 아 그래요?
1: 그렇게 둘이 만나서 이제 그 물질을 왜 먹게 됐는지 그 일의 수녀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그걸 먹고 있는지 몰랐다가 정말 영양 보충제인 줄 알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줘서 먹었다고 했다가 자기가 그러면 인공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충격과
0: 네.
1: 그걸 밝혀내기 위함과 그리고 또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밝힐 수 없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을 추적하기 위해서 둘이 이제 베트남을 거쳐서 태국으로 떠나는 그때부터 이제 로드 무비가 펼쳐지는 거죠.
0: 진짜 여행까지 떠나는군요.
1: 네.
0: 출장이네 출장.
1: 네.
0: 와 김초엽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이게 어쨌든 공상과학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그쵸? 인공 뇌가 딱 나오는 순간.
0: 네네.
1: 근데 거기서 그런 후에 이제 스릴러를 거쳐서 철학적 질문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여기서 책을 읽다 보면 결국에 그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계속 추적하는 것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인공뇌를 가진 사람은 사람인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인공팔도 있고 인공으로 뭐 인공 관절을 끼우기도 하고
0: 그쵸.
1: 인공으로 대체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지만 아직 인공뇌는 없잖아요.
0: 없죠.
1: 근데 인공뇌면은 이게 로봇이야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논란이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겠네요.
1: 그래서 그냥 SF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인간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인가? 뇌의 일부가 인공으로 대체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인 것인가? 뭐 이런 SF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지만
0: 네.
1: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적 문제가 아니라도 수녀님이 나오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또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은 이게 과학의 문제랑 신앙의 문제가 인간의 존엄에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질문 각자의 질문을 가져갈 수 있고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질문이 있어서 각자 가져갈 수 있는 질문이 다 다를 것 같아요.
0: 오, 어떤 질문들 있는지 살짝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1: 저는 이거는 이제 내용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그 이대수녀님의 엄마가 이대수녀님 20살에 돌아가세요. 근데 그 엄마와 딸과의 관계에서도 되게 그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정말 그 엄마 입장에서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본인이 누구의 감정이입을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남는 의문들이 다 달라질 것 같아요.
0: 근데 소설 속에 이제 수녀님이 등장한다는 게
1: 네.
0: 저를 비롯해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반갑고 친근함이 들 텐데 이 소설 속에서 이것 때문에 캐릭터를 수녀님과 과학 너튜버로 했구나 하는 순간이 있나요?
1: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은 두 사람을 되게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사실은 그 어떤 진실을 찾기 위해서 같은 것을 찾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단순히 과학과 종교를 대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하신 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저는 이제 좀 재밌었던 게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데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둘이 그 태국으로 바로 입국하지 않고 베트남을 거쳐서 가는 게 이대수녀님이 수녀님은 사실 수입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0: 그쵸.
1: 근데 솔민 그 친구가 그 진실을 찾기 위해서 같이 따라 나설 때 솔민에게 폐가 되는 것 같아서 말리다가 그런 비행기 티켓만이라도 내가 사볼게. 근데 솔민도 수녀의 월급을 아는데 말리다가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굳이 이제 비용을 아끼려고 경유하는
0: 베트남에서 필리핀으로
1: 네 그런 경유 티켓을 끊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태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작부터 이렇게 삐그덕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그 태국 베트남에서 태국까지 이동하는데 기차를 타고 갑니다.
0: 아 그러니까 경유긴 경유인데 심지어 수당까지 바꿔서 탄다고요?
1: 네, 그거는 이제 좀 일이 꼬여서 그 추적을 당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거긴 하지만
0: 네네.
1: 기차를 하게 되는데 기차가 덜컹거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상황에서 알고 보니까는 그냥 좀 고장인 것 같은데 조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고장난 것 같은데 한 두어 시간 기다리면 된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걸로 바꿔 타려고 하면은 두어 시간 이상 걸릴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어떤 다른 칸의 승객분이 해줘요. 근데 그 다른 칸은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서 더 더운 거예요. 이 이래수녀님이랑 솔민이 타고 있는 칸보다. 근데 그 도움을 준 여성 승객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우리 칸 너무 더운데 혹시 너네 칸이랑 자리를 바꿔줄 수 있냐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래수녀가 자기 혼자의 일이 아니라 자기 친구도
0: 그쵸.
1: 있고 지금 친구는 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0: 맞아요.
1: 다 겪고 있는 건데 아기가 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자리를 바꿔줘요.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이게 수정으로 설정을 안 했으면 사람들이 참 민폐 캐릭터라고 그렇죠, 욕을 했겠구나.
0: 그렇죠. 욕을 했겠구나.
1: 이게 수녀님이니까.
0: 그렇죠. 그 이해를 자신과. 하죠. 우리가.
1: 네. 네. 수녀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나쳐요.
0: 그럼 맞아요.
1: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수녀라고 설정한 거가 되게 여러 군데에서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은 태양 아래 올리브 이 책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378 하나님, 내용 들으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구매했습니다. 김치엽 작가님은 몰랐는데 찾아서 읽어봐야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5687님께서는 책 제목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책 제목이 뭐죠?
1: 네, 김치엽 작가님의 태양 아래 올리브입니다.
0: 태양 아래 올리브. 자,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그 대표님께서 내주신 퀴즈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의 퀴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0: 1번
1: 탄소 중립,
0: 2번
1: 녹색 성장,
0: 3번
1: 에너지 전환.
0: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GOD의 0% 듣고 오는 동안 정답 문자와 함께 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기대평 남겨주세요.

0: CF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원 대표님과 이리문서재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 책은 김초엽 작가의 신간 태양 아래 올리브입니다. 태양 아래 올리브 이 두 주인공 수녀님과 과학 너튜버 이 두 주인공이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분명히 여기 안에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문제들이 막 그러니까 마주치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둘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진짜 많이 다르겠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 수녀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너무 순진무구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제 현실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고 근데 그게 다르게 보면은 마음결이 너무 좋고 사람들을 위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누구를 믿는다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학 유튜버 같은 경우는 세상을 보는 것들이 어떤 이게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되게 명확하게 보고 그 믿음에 있어 되게 확고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도 균열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타인의 세계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0: 겸손해지면 그런 건가?
1: 그렇죠. 근데 내 믿음만이 전부야. 예를 들어서
0: 그치.
1: 과학적으로
0: 진리야.
1: 입증된 것만이 사실인 거잖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0: 그쵸,
1: 거잖아요.
0: 그쵸.
1: 그거 입증 안 됐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대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틈에 대한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 우리는 다 또 신앙인이기는 하지만 신앙인이 아닌 분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종교라는 게 신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믿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제가 한번 그때 한번 특강 같은 거에서 보니까 과학이랑 종교는 서로가 이제 뭐 그러니까 과학이 과학 안에, 그러니까 종교가 과학 안에 속해 있을 수도 없고, 종교도 과학, 뭐야? 왔다리 갔다리. 어찌됐든 둘이 아까 말씀하신
1: 네,
0: 대립되는
1: 네, 맞아요.
0: 그게
1: 네.
0: 아니다라고 네. 신부님이 강의하신 거를 들었었거든요.
1: 네, 저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밝혀야 되는 게 종교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오해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 책의 제목 태양 아래 올리브. 이 올리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 그 아까 책 장면에서 처음에 그 올리브 나무가 하나 동떨어진 데서 야생에서 갑자기 자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0: 얄미운 올리브나무.
1: 네. 그렇게 말하는. 근데 이게 이제 지중해 일대에서 생산되는 나무고 이 기후에선 자랄 수가 없는데 뭔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자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그 어떤 자연에서 주어진 생명이든 아니면 뭐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존재이든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는 게 있을까? 이게 태양을 각자가 다른 단어를 넣는다고 해도 아니면 그냥 문자 그대로 태양이라고 해석한다고 해도 태양 아래 있다고 보면은 모두 같은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 아래 있는 것들은 다 똑같은.
0: 그렇죠.
1: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결국 뭐 올리브도 인간도 뭐 인공적인 존재도 우리가 결국은 다 같은 세계 안에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의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제목인 것 같아요.
0: 태양 아래 올리브.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한 문장이 남게 될지도 기대가 되는데 우선 우리 리온 대표님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다들 비슷하지 않아 세상을 알고 싶어 하지만 인간의 뇌도 이 세상의 지식과 규칙을 전부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이해의 빈 공간을 믿음으로 채워. 이게 되게 남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복디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우리가 뭐 그거 꼭 어떤 신앙이 아니더라도 믿음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뭐 신앙이 됐든 어떤 사람의 영혼이 됐든 그 보이진 않지만 그게 인공의 뇌가 됐든 자연의 뇌가 됐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어쨌든 이해로 뭐든지 완결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가 100% 이해하고 살 수도 없지만 이해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면은 이 빈틈을 채우고 있는 게 사랑이든 뭐 신앙이든 우리는 이미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죠. 맞네요.
1: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그동안 그 아까 얘기했던 뭐 과학과 신앙이 그 양 끝에 서 있는 건가? 이런 것부터 해서 아니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라는 건 무엇이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갑자기 다 해결해주고 있는 대사처럼 들렸어요.
0: 그렇네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부분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우린 분명히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빈 공간을 각자의 무언가로 채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와, 되게 심오한 이야기인 것 같, 문장인 것 같아요. 네. 8766님, 요즘 시기에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점점 환경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군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6469님, 탄소중립, 생활 중에 실천하려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혹시 책에도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나요?
1: 일단 그 올리브나무, 그 기후 변화로 네. 해서 올리브나무를 재배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환경 문제고,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으면 SF 소설 보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SF 소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상기후인 것 같아요.
0: 그렇기 때문에 또 생활 중에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볼까 하는데요. 온실가스의 배출량 그리고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퀴즈였습니다. 이 퀴즈의 정답은 바로
1: 1번 탄소중립입니다.
0: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서 이상기후,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더디게 만들어주는 그런 실천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떤 탄소중립,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걸 생활습관으로 하고 계신가요?
1: 저는 이제 못 지키고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네. 할 수 있는 거는 하려고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0: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1: 대중교통 이용한다거나.
0: 맞아요. 네. 맞아요. 걷는 거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세피비씨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화요일 코너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 이리온 서재 이어가 봤는데요.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9월의 첫날입니다. 9월의 네. 첫날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 청취자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9월 한 달 힘내라고 네. 좋은 말씀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1: 아, 네. 저야말로 오늘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뭐 이게 진짠가 저게 가짠가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규정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보내는 이 시간들은 가짜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그렇죠.
1: 9월 한 달 진짜 시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0: 9월 한 달 진짜 시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리온 대표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

0: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분 좋은 상상. 아기 다리 고기 다리던 그분이 오시는 달, 큰힘이 납시는 달. 긴 여름의 끝에서 가을님을 모시고 오늘 9월이 입장합니다. 언제나 9월은 이렇게 기분 좋은 상상과 가을에 대한 설렘으로 시작되곤 하는데요. 숫자 8과 9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8은 꽈배기처럼 꽉 조여서 우리를 숨막히게 했던 그 뜨거운 8월의 숫자. 그 8화 비하면요. 9는 겨우 문 하나가 살짝 열린 듯한 숫자 9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열린 9자 틈 사이로 가을 손님이 삽상하게 얼굴을 내미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가운 9월이죠.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